0: 노래도 생각나고요. 이분이 연기한 드라마도 생각이 나는데 화가로서도 또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1: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술 쪽으로는 만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분의 인연이 어떻길래 같이 전시를 하게 되신
1: 맞아요.
0: 건가요?
1: 찾아보니까 네. 이정현 작가는 아주 옛날부터 김창완 작가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대요. 그리고 김창완 작가는 이정현 작가를 자신의 스승처럼 여기면서 그림을 배웠다고 해요.
0: 네. 네.
1: 둘이 함께 공동 전시하게 된 거죠.
0: 네.

0: 포스터가 있는데 네. 포스터도 굉장히 익살 맞아요. 나는 나다 해서 나와 나가 그러니까 숫자 4 모양 같기도 하고.
1: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전시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지금 포스터에도 반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네. 딱 봤을 때 좌측은 김찬환
0: 이쪽은?
1: 네, 작가고 우측은 이정현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요.
0: 이렇게
1: 반반씩 나눠져 있는 거죠.
0: 네.
1: 데칼코마니처럼.
0: 재밌네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1: 와볼까요?
0: 마이크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신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 자화상이네요.
1: 아, 역시.
0: 네.
1: 그리고 오늘 전시 제목이 나는 나다잖아요.
0: 맞아요.
1: 딱 본인을 그린 작품이네요.
0: 노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네. 기타도 네. 정말 약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1: 그리고 사실 자화상이라는 게 본인에 대한 끝없는 탐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수로서, 엔터테이너로서 본인을 계속 돌아보면서 네. 자신을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았나, 정체성에 대해서.
0: 근데 왜 작가들은 자화상을 많이 그릴까요?
1: 보통 초상화도 많이 그리는데 자화상이 사실은 예술가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술사에서 항상 이런 고민이 많을수록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작가도 많았고
0: 네.
1: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휩쓸리기도 하는데 자신을 곰곰이 고민하고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예술도 찾아가고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자화상을 그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구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
1: 그렇죠. 근원적인 질문이죠.
0: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생각 이런 네. 것들을 자화상을 그리면서 어떤 답을 찾아가는 거죠.
1: 맞아요.
0: 여기는 별밭.
1: 별밭.
0: 근데 이 별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1: 아, 귀엽다.
0: 우와, 진짜.
1: 사인도 창완이라고 해놨네요.
0: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 모습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네. 흐뭇해하는 표정의 아이들입니다.
1: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확실히 전 예술가들이 어쨌든 동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미술관 프로를 진행하면서
0: 네.
1: 아, 이런 김창완 작가도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유명한 가수가 어른이지만 그 마음속에 동심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0: 네. 자, 이쪽에 있는 작품은 약간 누군가의 뒷모습인데
1: 그러네요.
0: 아버지라는 작품의 제목이 붙어있고요. 한화예요.
1: 그러네요.
0: 아버지 하면은 네. 그 쓸쓸한 뒷모습을 그쵸. 떠올리게 마련이죠.
1: 네. 약간 그리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계속 관찰하면서 표현한 작품이죠.
0: 그러니까 뒷모습이기도 하고 고개도 네. 숙여져 있지만 무언가 어깨에 짐이 가득 올려져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은 살짝은 굽은 등을 네.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쭉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약간 쓸쓸함도 느껴져요.
1: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였으면 안 느껴질 텐데 또 모아져 있으니까 확실히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판화까지 하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번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제목이 인생 낙서인데 행복해 보이는 두 아이의 얼굴 같죠?
1: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빨간색으로 휙 낙서가 돼 있는 느낌?
0: 그리고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잖아요.

0: 팔로.
1: 아, 이렇게 하는 건가?
0: 하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도 들고. 인생 낙서. 사실은 낙서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제목을 붙이신 것 같은데 네. 좀 귀여운 아이들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1: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꼭 우리가 사실 완성된 작품만 작품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도 약간씩은 장난도 치고 네. 낙서 같은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약간 김창한 작가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명 역시 음악이랑 미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예술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얀 눈물, 노란 눈물, 검은 눈물입니다.
1: 근데 여기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네. 사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0: 그렇죠. 기뻐서도 울고
1: 맞아요.
0: 슬퍼서도 울잖아요.
1: 또 분노에 차서 울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검은 눈물은 진짜 막 이렇게 한이 맺혀서 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굉장히 색깔이 다르지만 뭔가 구도나 이런 것들이 연작 네. 시리즈라는 느낌을 주고
1: 그러네요. 그 화가도 생각이 나요. 그 추상화가 중에 칸딘스키도 음악을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0: 네. 미술 공부를 네. 전문적으로 하셨는지 물론 뭐 이정현 작가에게 배웠다라고 네. 하시지만 훨씬 더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자유분방하다는
1: 네, 맞아요.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본인만의 그 자신감이 있고 캔버스 앞에서 막힘없이 막 칠해내가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0: 네. 야, 지금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네. 김창완 작가로서 작업을 하신 거지만
1: 그쵸.
0: 사실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이 뭔가 음파라고 하나요? 그걸 기계로 측정했을 때 나오는 모습을 화면 속에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는 붓터치 하나하나에 네. 그 리듬감이 느껴져서
0: 그러니까요.
1: 아, 이게 확실히 네. 예술 같다 생각이 들어요.
0: 네. 저 이거 굉장히 또 약간 태극문이 같기도 한데
1: 그러게요.
0: 네. 강렬한 작품이 또 네. 하나 있고요. 자, 이 작품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 네.
0: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에요.
1: 굉장히 단순한데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0: 떠오르는 사람이요?
1: 이렇게 뭔가 저런 웃는 얼굴 속에서?
0: 그냥 좀 인자한 모습인 것이 아이의 얼굴 같진 않고요. 뭔가 엄마 같은 느낌?
1: 맞아요. 김창완 작가가 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본 엄마의 얼굴을 그린 거라고 해요.
0: 근데 엄마의 얼굴인데 코가 없어요.
1: 좀 이상하죠?
0: 네.
1: 저도 처음 봤는데 재밌었던 게 김창완 작가는 이걸 그리고 나서 한동안 코가 없다는 걸 못 느꼈대요. 근데 아내가 왜 코를 안 그렸냐고 물어보면서 알았대요. 김창완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눈과 입은 이 표정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표정이 없는 코는 아마 못 봤을 거다, 아이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0: 하긴 그리고 피부 색깔과 똑같지 않아요, 코는.
1: 아, 그러니까.
0: 눈은 까맣고
1: 네.
0: 입은 빨간데 오,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1: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죠?
0: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바라보면서 네. 웃어주는 그 인자한 미소.
1: 그러니까 자녀분이 이 얼굴로
0: 기억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1: 아니.
0: 엄마 왜 화났어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엄마 왜 화났어요? 이런 얘기. 예. 그런가 하면 엄마의 얼굴 옆에는 엄마 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포근함이 네. 느껴지네요.
1: 진짜 추상적인데
0: 네.
1: 엄마 품 같아요.
0: 뭔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
1: 네.
0: 같은 느낌.
1: 아, 표현 되게 잘하신다.
0: 근데 참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어떤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것은 네. 예술가로 오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겠죠?
1: 그러니까.
0: 네.
1: 그리고 이런 세월을 살아보면서
0: 네.
1: 그런 누적된 그런 감성들, 추억들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 이 작품도 재밌네요.
1: 아.
0: 이건 누가 봐도 엄지척이네요.
1: 엄지척.
0: 네. 내 작품 어땠어? 이런 느낌으로 전시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렸다
0: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이거 한 호흡에 가신 것 같죠?
1: 그러니까 한 번에 가신 것 같아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1: 맞아요
0: 어머머
1: 와 여기는
0: 아, 이쪽은 꽃밭이에요.
1: 진짜 꽃밭이다.
0: 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저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1: 아, 카메라 못 담는 거 아닙니까?
0: 입술에 침 좀 발라주세요.
1: 아, 네.
0: 예, 예.
1: 아, 아름답습니다.
0: 와. 작곡을 하고 나서 작곡을 할 때 네.

0: 가사가 없잖아요. 아, 그럴 때 왜 가수들이 데모 음반을 만들 때 왜 드라이 사람 이런 맞아, 이상한 맞아.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어. 그거를 약간 뭔가 문자처럼 어. 아니면 어떤 형상처럼 표현한 게 아닌가.
1: 그럴 수도 있겠다.
0: 근데 지금 다 모든 작품에 그렇게 위아래 배치가
1: 그러네요. 네. 와, 제목이 나는 나다잖아요. 네. 나는 꽃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0: 나는 꽃이다. 네. 나는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2: 제 그림의 반론은 아, 나 그릴 줄 모르는데였어요. 예, 진심입니다.

0: 이쪽부터는 이제
1: 이정현 작가님.
0: 이정현 작가의 작품을 만날 네. 수가 있을 텐데요. 와, 여기 지금 강원도 고성인데 이 장소와 굉장히 어울리는 작품 진짜. 두 개가 위아래로 걸려 있어요.
1: 와, 근데 이 두 작가는 저 너무 신기한 게 네.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작업을 하네요.
0: 태백산맥 약간 이런 헤마산세의 느낌도 네. 있고 밑은 진짜 바다가 사실은 우리가 푸르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각도, 어떤 수심이냐에 따라 색깔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 그쵸. 약간 그런 물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빛에 따라 변화하는 네. 물의 모습.
0: 야, 이거 북청사자 아닌가요?
1: 북청사자네요.
0: 네.
1: 와, 에너지 어마어마하다.
0: 이 갈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렬한 기운과 네. 눈동자와 코 좀 보세요.
1: 에너지 넘치잖아요. 이정현 작가는 본인이 그래요. 나는 늘 행복한 그림을 그린다. 행복의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작가예요. 이 북청사자에서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0: 네.
1: 전 이게 이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그 행복의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0: 행복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고.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북청사자, 우리 탈을 많이 이렇게 뭐 탈춤이나 이런 곳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네. 이걸 직접 이렇게 그리신, 그러면서 굉장히 모던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 작가님이 이 북청사자를 그릴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김창은 작가가 네. 한번 그려보라고. 행복을 그리는 너한테 맞는 것 같다. 그려보라고 해서 그려봤는데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아요.
0: 진짜 북청사자 노름을 볼 때 그 탈의 모습을 보면 좀 익살 맞잖아요.
1: 네.
0: 지금 치아 좀 보세요. 얼굴 양쪽을 가득 메운
1: 치아네.
0: 촘촘한 치아.
1: 웃고 있는 것 같아.
0: 네. 자, 이 작품은 귀여운 부엉이가 두 마리 있는데 제목이 모르는 척이에요.
1: 오.
0: 너무 잘 지었다, 그쵸?
1: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삐진 것 같아요.
0: 삐진 게 아니야.
1: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뭐지?
0: 보세요, 어깨를 기대고 있잖아요. 약간 뭔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엉이의 눈은 뭔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 사과하는 느낌이에요.
1: 뭔가 약간 잘못했나 보네.
0: 왜냐면 삐져 있으면 화가 난 거야.
1: 아, 그렇구나.
0: 내가 미안해 하는 거 알지? 뭐.
1: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0: 모르는 척.
1: 맞아요. 귀엽다.
0: 귀여워.
1: 그러니까.
0: 아이죠.
1: 아이네.
0: 아이가 네.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 맞아.
0: 생각하고 있네요.
1: 생각이죠. 약간 저는 이 작가님의 특징이 뭐냐면
0: 네.
1: 그러니까 스타일도 다양한데 보는 순간 약간 미소 지어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한 번쯤 어렸을 때 저런 경험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사실은 커서 본 별것도 아닌데 안 풀리는 고민하고 있고 그죠?
0: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두 분이 굉장히 친구같이 네. 오랜 시간 또 그리고 이정현 작가를 거의 뭐 붓을 드는 법부터 내가 배웠다
1: 맞아요.
0: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약간 익살스럽고 동심을 가진 그 마음이 두 분이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1: 결이 같아요, 보니까.
0: 네.
1: 맞아. 그래서 닮은 듯 뭐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0: 네.
1: 되게 묘하게 공통되는 게 많아요.
0: 네. 굴똘이 지금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 옆에는 또 굉장히 강렬한 원색의 작품이 놓여있습니다.
1: 색상 진짜 강렬한데요?
0: 네.
1: 그래서 이 작가는요, 이런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색상이 주는 어떤 에너지를 확 느끼게 하고 싶었대요.
0: 네. 아니, 이 작품의 제목이 보니까 파랑새예요. 근데 우리가 파랑새를 어렸을 때 동화 속에서도 배우게 되고
1: 그쵸.
0: 노래에서도 부르게 되고
1: 항상 있죠.
0: 하지만 이걸 직접

0: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 동심, 어릴 적에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 떠난 것처럼
1: 맞아요.
0: 깃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직은 찾지 못했으나 뭔가 어린 시절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낸 것 같아요. 네.
1: 작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결국에 파랑새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거.
0: 네.
1: 그래서 그런 행복을 좀만 눈을 돌리면 찾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했어요.
0: 네. 어쩌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1: 그러니까.
0: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1: 네. 와, 근데
0: 이거 재밌어요.
1: 뭐죠?
0: 여보세요? 통화 중.
1: 되게 좋은 사람이랑 통화하나 봐.
0: 그러니까,
1: 입이 입까지 올라갔어.
0: 진짜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1: 그러니까요.
0: 표현을 하는데 정말 쫙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고요.
1: 너무 행복해 보이네.
0: 장녀.
1: 장녀?
0: 첫째 딸. 장녀.
1: 야, 생각도 못했어요.
0: 아니 근데 와, 너무 와닿아. 그렇죠?
1: 그러네요.
0: 장녀라는 제목이 이 그림에 어떤 풍겨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1: 그러니까.
0: 다 뭔가 걱정과 근심도 있으면서도 어깨도 약간 처진 것 같은데 네. 또 장녀로서의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1: 그러니까.
0: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작품은
1: 네.
0: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김창완 작가의 네. 자화상을 봤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1: 그러네요.
0: 또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네. 전시가 되어 있네요.
1: 서로의 자화상으로 시작과 끝을 네. 딱 마무리하는 전시네요.
0: 근데 우리 이정현 작가의 자화상은 굉장히 밝은 얼굴이에요.
1: 맞아요. 근데 잘 보면 반전이 있는 게
0: 네.
1: 사실은 눈을 보시면 눈물 한 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0: 여기서 그죠?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군요.
1: 네. 근데 저는 이 눈물이
0: 네.
1: 슬픔의 눈물 같진 않아요. 삶에서 찾은 그 기쁨,
0: 네.
1: 행복의 눈물이 아닐까.
0: 있는데 입은 웃고 있고
1: 맞아요.
0: 무엇보다도 왜 골터치 치크 색깔이 굉장히 분홍빛이라는
1: 그러니까요.
0: 게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1: 네.
0: 자신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1: 네.
0: 야, 행복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1: 네.
0: 그 자화상. 정말 오늘 이 전시를 보면서 이정현 작가와 김창완 작가는
1: 네.
0: 그림으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사실 가장 고되고 힘들거든요.
0: 그렇죠.
1: 여기 온 모든 분들이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고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번 전시에 관해서 우리 관장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1: 좋습니다.
0: 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너무 좋은 곳에 저희가 왔습니다.
1: 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전시 기획 의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김창완 작가와 이정현 작가의 전시를 함께 전시하게 된 건가요?
3: 그 서울의 어떤 아트 페어에 갔어요.
0: 네.
3: 거기서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제가 좋은 작가님을 좀 이제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쭉 도는데 너무 좋은 작품을 전시하는 부스가 있는 거예요.
0: 네.
3: 거길 가서 이제 거기 안내하시는 분한테 저는 이 작품들이 너무 좋다.
0: 네.
3: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정현 작가셨어요.
0: 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작가님이군요.
3: 네.
0: 네. 네.
3: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아 그러냐고 이렇게 그림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0: 네.
3: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0: 아.
3: 이정현 작가님이 김창완 작가님 아시죠? 그래서 아, 저 잘 모르는 분이라고
0: 네.
3: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럼 혹시 가수 김창완 씨 아세요? 그래서 어 당연히 그분이야. 뭐
0: 모를 수가 없죠.
3: 모를 수가 없죠.
0: 네.
3: 그랬더니 아, 그 김창완 가수 김창완 씨가 바로 이 작가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0: 그때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3: 네, 저는 네. 사실 그때까지 김창완 가수가 그 화가로 또 변신을
1: 그러니까.
3: 하신 줄 몰랐어요.
1: 네.
0: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1: 맞아요.
0: 네. 나는 나다라는 제목은 어떻게 붙이게 되셨을까요? 뭔가 이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1: 그러니까.
0: 것 같거든요.
3: 네. 이 제목은 두 작가님이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0: 네.
3: 그러니까 늘 작가들은 내가 누구일까? 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0: 네.
3: 네, 그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번 이 전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그 찾고자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나라는 그 어떤 그 주체성에 대한 자각,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런 그 주제를 이 두 분이 잡으신 거예요.
0: 좋은 전시로 많은 관람객들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저희도 많은 분이 오셔서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피움미술관에서 전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10만 평의 부지라고 했잖아요. 광활한 자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좀 찾게 된 것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피움이란 뜻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꿈을 피우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고성의 자연도 보고 미술관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꿈을 피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스토리가 있는 미술여행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놀러와 주세요.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지 허허이

0: 신놈이라 허유.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해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경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애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하게 그 주근역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다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
1: 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림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장마 질러라 안서서 강물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굽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0: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굴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산신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굽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

문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 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1: 그럼
0: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3: 아,
4: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임해방류 한량무의 멋을 담아낸 사풍정감을 감상하셨는데요. 한량무는 선비의 풍류와 여유를 춤으로 풀어냈죠.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말 동작 하나하나에 멋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때로는 힘차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우리의 춤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는요, 춤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이야기를 전하는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전통춤의 깊은 멋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무까지 정말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며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보경, 최유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작무 음양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두 친구가 춤으로 전하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창작무는 전통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무대에서 궁금한 게 특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표현했는지.
1: 이번 작품과 양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져서 표현하는 춤이에요.
2: 음과 양, 네, 네. 어떤 게 다를까요?
1: 약간 강과 약 그런 것 같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 우리 친구들 이제 표현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 두 친구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아, 저 있어요. 네. 그 제가 원래 키도 조금 작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는데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키도 네. 더 커지고
0: 그래요.
3: 자세도 완전 바르게 돼가지고 네. 원래 반에서 약간 앞줄?
0: 작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큰 것 같은데?
3: 맞아요. 조금 많이 컸어요.
0: 맞아요. 무용하면서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네. 하니까 키도 이제
2: 쭉쭉 커지고
0: 네. 그리고 너무 좋은데 보경 친구도 그런가요?
1: 저는 옛날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땀나고 그랬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지금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오야 무용이 참
2: 우리 두 친구를 참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0: 네, 예.
2: 그리고 혹시 무용을 하면서 생긴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3: 아 그 네.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약간 발끝이 먼저 나가거든요.
2: 무용하듯이?
3: 네.
2: 어떻게? 네.
3: 그래서 엄마께서 네. 약간 네. 왜 춤추면서 걸으냐
0: 아, 그래요?
3: 하실 정도예요.
0: 아 무용과 사실 친구들 보면은 좀 네.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2: 달라요 좀.
0: 네. 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 네. 보여드릴게요.
0: 예 네. 어떻게 하는지.
3: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0: 그렇게 아, 걷는다고요? 진짜 춤추는 것 같네.
2: 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네. 발레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반대로 뒤꿈치부터 들여밟으면서 좀 걷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3: 네.
0: 그 발레하는 친구들은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발레하는 친구들 왔어? 안녕 이렇게 가 진짜 내가 봤거든요. 맞죠? 안 그래요?
2: 어때요?
3: 좀
0: 이상해요?
3: 좀 그렇긴 한데
0: 네,
2: 좀 이상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0: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어요. 네.
2: 그리고 또 보경 친구도 무용하면서 어떤 습관 생겼어요?
1: 저는 뭔가 거울 같은 걸 보면은 네.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딱 잡고 양치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이렇게
0: 아 양치할 때도 자세를 잡고 꼿꼿이 세우고
2: 딱 이렇게
0: 그럼 이 정도면 일상 자체가 무용인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하다 보면 은근히 좀 승부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1: 승부

0: 턴 빨리 돌기.
1: 턱 빨리 돌리기요?
0: 턴이요.
1: 턴 빨리 돌기.
0: 네. 네. 턴 빨리 돌기가 네.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게 아~ 경쟁하는 경쟁이구나.
2: 그러니까 무용에서 이렇게 돌기가 한 동작인데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3: 더 빨리.
2: 더 빨리 도나.
1: 무용의 꽃은 턴이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예. 무용의 턴 중요한데 우리 최율 친구도 턴 잘해요?
3: 네,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2: 우리 보경 친구도?
0: 네, 저도 자신 있어요.
2: 질 수 없고.
1: 그럼 어떻게 한번 네.
2: 이 자리에서 예. 저도 자신은 있는데.
1: 그러면 세 분이 무용인 세 분의 일반인이니까 제가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1: 예, 아, 일단은 예, 두 분이 한번 네. 누가 먼저 할까요? 먼저
2: 동시에 제가. 동시에 아, 동시에. 아, 동시에 한번 얼마나 잘 도나?
1: 동시에 네. 아 그러면은 알았어요. 동시에 한번 시작을.
0: 네.
2: 자, 조금 이렇게 간격 좀 벌려야지 안 다칠 테니까.
1: 오, 아 이렇게 도는구나.
2: 오,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1: 아 이번에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까? 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셋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교가 확대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셋이 어떻게 도는지.
2: 저요?
1: 네.
2: 아, 자, 아니 제가 요거까지 들고.
1: 예. 네. 들고 하세요. 들고. 네네. 네, 들고 한번.
2: 자.
1: 자 셋이 돕니다. 시작. 어머, 큰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다 섞이면 난리 난데.
2: 아,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정말 잘했고. 자, 이제 곧 이제 여름 방학인데 두 친구의 여름 방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3: 아, 저는 먼저 여름 방학 돼가지고 약간 네. 화채? 화채 같은 것도 화채. 많이
2: 만들어. 수박 둥둥 띄워서 네.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3: 제가 만들거나 할머니께서 만들어.
1: 그래요. 맛있겠다.
3: 그래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래요. 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1: 아, 좋네. 네. 구경.
0: 저는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을 맞춰서 워터파크 가서 파도풀이랑 워터슬라이드랑 타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네. 여름 방학에도 무용 연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2: 아 멋지다. 네. 뭐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계획이네요. 여름 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멋진 춤 실력도 많이 많이 키워보길 바랄게요.
0: 어 잠시만요.
2: 네네.
0: 저 그 네. 방송하면서 부모님께 네. 전하고 싶은 말.
1: 어 그래요? 전하세요. 네네네. 자 어디 보고 전할까요? 1번 1번 카메라 네. 보고 얘기하세요.
0: 엄마 아빠 무용 해주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2: 아 우리 유리는?
3: 아 저는 괜찮아요.
1: 괜찮아.
2: 그래요 괜찮아요.
1: 나중에 문자로 예 하시고.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보영 꿈나무 원세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제가 직접 만들어온 안무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멍들 때도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 뿌듯해요. 제가 무용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특별히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오늘 품과 멋을 담아낸 속옷춤을 준비했습니다. 속옷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호흡 표현이 특징인데요.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세린, 화이팅!

0: 야, 정말 속옷소리하고 함께 펼쳐지는 경쾌한 움직임이 네.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속옷춤은 춤과 호흡이 딱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손끝 움직임부터 발 디딤까지 이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겹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무대였어요.
0: 네, 정말 오늘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답게 춤 사이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무대를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남자 춤선이 어떻게 저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했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선보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작품 백이계 결의 백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야 이의 날개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하얀 학의 날 우아한 날갯짓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입니다.
1: 하얀 학의 우아한 날갯짓.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학이 날아오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한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0: 예.
1: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거두 친구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2: 아, 원래는 동생이 이제 무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학원에서 일주일만 보디가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무용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지금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네 동생은 이제 안 다니고
0: 좀 안 다니고 아
1: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동생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예
1: 동생 따라 무용한다.
0: 그렇죠. 예 보디가드로 갔다가 그러면은 무용은 주로 이제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건우 친구는 평소에 이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는 편이에요?
2: 아 저는 조금 네. 많이 T예요. 근데
0: 아 T예요?
1: 완전 T?
2: 네 완전 T인데 네. 대문자 F처럼 막 다정하게 공감도 잘해주고 싶고 네.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속으로는 엄청 설레고 뭐 신나고 이런 건 거죠?
2: 네, 지금 엄청
0: 아 그래요. 무용 동작을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지금은 좀 익숙하게 아 이 정도는 뭐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2: 스트레칭 중에 네.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0: 브릿지?
2: 네. 그 브릿지라는 동작을 하면 약간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그래서 약간 좀 피하는 스트레칭 동작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얼굴 신경 안 쓰고 잘하는
0: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워낙 기본이 잘생겨가지고 본인 얼굴 한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스스로?
2: 10점이죠.
0: 10점이요?
1: 오!
0: 티네.
1: 그럼 요정
0: 하지 마세요.
1: MC 얼굴은?
0: 아니야. 아니에요.
1: 10점 만점 몇 점?
0: 그러지 마요.
2: 100점이죠.
1: 100점?
0: 에이 진짜 이렇게 나 갖고 놀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기분 이상하네.
1: 예쁜 것
0: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브릿지 동작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네. 오, 네.
0: 오, 오,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1: 근데 얼굴이 안 보여줘서 저 미안한데
0: 반대쪽으로 한번.
1: 네, 카메라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반대쪽으로 한번.
1: 근데 야. 이게 바로 된다고?
0: 와 신기하다. 와. 그냥 일어나요? 저기 코어 힘이 상당한 거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유연성도 있고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1: 네, 이거 하면 사실 진짜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못생김도 이제 승화시키는 어떤 프로 무용가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연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막 어렸을 때 진도복춤이라는 춤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0: 네.
2: 시즈를 넣는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서.
1: 신발 가방.
2: 네. 네.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그대로 공연장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춰버렸어요.
0: 아 진짜요?
2: 네 그래가지고 네. 춤을 추다가 네. 자반이라는 마지막 동작 뛰는 점프 동작
0: 네.
2: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몇 대 맞고서
0: 아 정신 차리고
1: 가방을 맨 것도 모르고 있다가
2: 가방을 맨단 걸 이제 알아가지고
0: 가방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도 북춤이 아니라 진도 가방 북춤이 됐네. 그렇죠. 아 진짜. 근데 그런 실수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재미.

0: 있는 추억이 되고 하는데 혹시 건우 친구는 공연할 때나 뭐 평소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난 꼭 이런 걸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1: 두 가지 정도의 징크스가 있는데
0: 두 가지.
1: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좀 혼나야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셔도 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
2: 잘해도.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하다 보면 여기 옷이 그냥 벗어질 수도 있어서
0: 그렇지.
1: 옷에 뭘 붙인 다음에 요거 옷까지 같이 꿰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 때 바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로 이 몸을 찔리면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0: 또 찔려야 돼요.
1: 네.
0: 아, 신기한 징크스네.
2: 그럼 오늘 무대 괜찮던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바늘로 찔린 거예요?
1: 둘 다예요.
0: 아 진짜.
2: 둘 다.
0: 그래서 느낌이 좋네.
2: 징크스가 맞긴 맞네.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내긴 혼내셨었지만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1: 엄마,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시를 하게 돼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들이 막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거든. 그거 막 배려해 주고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0: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또 대견스러우실까.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생각하니까 또 아무리 튀지만 또 눈물이 좀 나나봐요. 눈물도 나고 막 땀도 지금 나 있고.
0: T 아닌 것 같아요.
2: 그쵸.
0: F 봐. 같은데.
2: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춤선이 아름다운 건우 친구.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춤으로 한국 무용 빛내주길 바랄게요.
0: 네, 이번에는 새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무용 소녀들입니다.
4: 저는 첫째,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 담당 민지고요.
5: 저는 둘째, 리액션 담당을 맡고 있는 사연이고요.
6: 저는 막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가원이고요.
4: 저희는 무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있고요.
7: 지나가다가 걸음만 있으면 제 팔 모양을 확인하기도 해요.
8: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저희 작품을 연습해요.
4: 이렇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무를 준비했는데요. 무한 속에서도 화려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엄청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9: 특히 장난의 화려함과 절제되는 자태가 매력이랍니다.
10: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한국 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0: 아, 태평무에 담긴 기품과 힘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차분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또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태평무는
0: 네.
1: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아한 기운 속에서도 또 단단한 기운까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의 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춤사위 하나하나에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부채산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채산조의 가장 멋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2: 부채가 한 번에 착 하고 펴질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진짜 멋있다 하고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1: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요? 네? 나도 좀 쉬었는데 왜 그래요?
2: 원래
0: 그래요.
1: 허스키 보이스. 아, 멋있다. 예.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부채 하는 거.
2: 하나, 둘.
1: 와. 기가 막히네.
0: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1: 그래,
0: 하나,
1: 한번 보고 싶다.
0: 둘, 셋.
1: 이야, 진짜.
0: 딱딱 맞네.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1: 그럼.
0: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무용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무용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젠지 궁금해요.
2: 일단, 전통 치마를 입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들고, 한복을 입고 턴을 돌 때 치마가 착 하고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꽃이 된 느낌이에요.
1: 평소에는 꽃이라고 생각 안 해요?
2: 예.
1: 아, 그래?
0: 평소에도 꽃처럼 귀여워요.
1: 꽃이야, 평소에도. 예. 너무 예쁜 표현.

0: 이었고 네. 연습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도 좀 약간 무용처럼 막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1: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이렇게 돼요.
0: 진짜로? 에이 설마.
2: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0: 너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어. 그렇게 한다고요?
1: 네.
0: 나도 모르게.
2: 허공에 대고?
1: 손끝이 네. 그렇게 돼요.
2: 손끝을 살리는 거?
1: 네.
2: 오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오
0: 그래
2: 이렇게 사실 무용을 하면 몸에 아름다운 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0: 예.
2: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무용의 단아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3: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춤출 때 동작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용의 단아함을 살리려고 평소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2: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차분함이나 우아함이 아니고
0: 예.
2: 노력 끝에 완성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긴장될 때 그렇게 주문을 걸면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오늘도 진짜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멋진 무대 보여줬어요. 넷이 다 친하죠?
1: 네.
0: 예. 앞으로도 이런 만남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더 기대되는 친구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용가가 될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야말로 무대 위를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우리 춤의 매력. 다음 무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희는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저희의 큰 장기는 국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2: 호흡!
3: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2: 떡볶이입니다.
4: 여러 사람이 추지만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 맞는
2: 동작!
4: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5: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준비다!

0: 네,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무대 위 작은 손끝과 발끝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연습과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0: 네.
1: 춤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춤이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냥 영감이 절로 떠오르겠네. 1등 하려고 왔습니다.
1: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2: 원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3: 소리 좋네요.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4: 아니죠.
2: 부려잡아 이런 거 약간 드드드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서

0: 기대된랑.
1: 아니 누구야?
2: 아 누구야 오늘 걸려.
3: 사실 누가 먹는 거지?
4: 아니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
5: 침략한가 봐.
6: 진짜 한 거 봐.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9: 반갑습니다. 이한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이 그 합숙한 지 3일째?
10: 네.
9: 인가요? 네. 막 팀들 간에도 막 친해지고 좀 그랬어요?
3: 숙소 같이 쓰고 그래요.
9: 네?
11: 숙소 같이 쓰고 그래요. 가지고.
9: 아.
11: 네. 다른 팀이랑 섞여가지고.
9: 팀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11: 네.
3: 네.
9: 아. 그것도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고 그러네요. 예. 네. 그렇지만. 이번 주에 두 팀은 집에 가야 된다는 거. 아. 경쟁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한 팀씩 좀 실현을 하시고.
10: 저희가 오는 길에 수정을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정입니다. 네.
9: 네. 볼륨 좋아요?
10: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9: 예.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성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성 가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좋네요. 확실히 이게 사운드에 확 이렇게 빠지니까 이대로 괜찮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네요.

0: 걔가 남지 남는데 그걸 남기긴 좀 그렇잖아.
1: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잘씨구 해. 얼씨구 잘씨구 완전 좋다.
0: 예를 들면 뭐 싸이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도 막 훅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2: 그게 진짜 제일 고민이었어요.
0: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남원 산성 올라가 여기서부터 8마디나 12마디 정도만 쓰고 그 다음은 다른 후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수리류가 음정이 도약해서 높아지니까 음향적으로 사람들한테 신맛, 쇠맛 같은 걸 딱 주기 때문에 후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쌉이 만으로도 하나의 완결성을 갖도록 깨끗.

0: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은 해결이 된것 같아요. 네.
1: 도움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연주 부분에 있어서 태평소 솔로가 빠라바라바 이렇게 가죠, 지금. 그걸 더 리드미컬하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2: 예를 들면
1: 빠빠빠라빠라빠빠빠빠빠빠 이게 이런 게 표현이 되나요?
2: 그 음으로 빵 하는 거요? 가능합니다만
1: 그래서 그 빠바 이렇게 흔들리면서 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빠바바바빠 원, 투, 셋, 넷

0: 어, 좋다. 금쪽이 같이 그 오은영 선생님 같았어요. 네. 솔루션을 대박 주셨습니다.
1: 그만큼 네.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셨다.
2: 티칭 받았을 때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팀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 이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하루하루 뭔가 코칭 받으면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모습이 딱 눈에 보여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뭔가 좀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견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
3: 시간 자유 시간이래요.
4: 지금 잘 움직여야
3: 된다. 특식? 어? 어떤 거였어요?
4: 뭘 먹어야 돼?
5: 달라?
3: 네.
5: 달라.
4: 잠깐 주소지 불러봐.
3: 저는 자유 시간이에요.
4: 어? 네?
3: 와! 왜? 저는 게다가 특식도 주신대요.
4: 아, 왜?
6: 베네피시방 베네피시방.
3: 기분 좋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신유미 선생님 다 저를 너무 안쓰럽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냥 기백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4: 화이팅!
3: 네.

0: 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언니 동생으로 만났으면 그냥 야, 그냥 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냥 해. 보컬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꼭 배워야 하나요? 왜냐면 삼사님이 들리는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들리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너무 정확히 들리는데 제가 부르면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저답게 부르겠죠, 저는? 약간 그런 장기야님의 어떤 그런 자기식대로 리듬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음악일수록 그 내추럴함이 빠지면 좀 자기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삼사님을 1등으로 했어요. 팀이 많은 사이에서 혼자서 이 트랙까지 모든 것을 완성을 해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는 게 되게 외롭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평가는 그 베네핏을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니 한 번쯤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1: 신유민 선생님은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냥 프로같이 보이려는 목소리 정도는 제가 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전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러웠어요.
3: 근데 이거 치고 올리면 늦어. 바로 올라가야 돼.
4: 빰빰빰빰빰빰 아니에요?
3: 아 그러니까 그게 앞에 이거랑 연결하면 늦는단 말이지.
1: 강아지가 저기 있다. 저 강아지 엄청 귀여운데 한번 만지고 가도 될까요? 야, 잘했어. 기분이 어때? 네.
5: 자, 하나, 둘, 셋, 넷.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추니까 다섯 번째는 지금 계속 이어서 다다다다다다 가자고 하는 것 같고 동환이 형은
3: 이렇게 느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5: 둘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1: 제가 어제 인터뷰 때도 누구 제일 견제되냐고 하셔가지고 면이 좀 추려주면 약간 심상치 않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저 팀이 엄청 에너지틱해요. 근데 저렇게 지금 자유시간인데도 나와가지고 연습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열정이 있는 게 아니시는 것 같고.
4: 너무 좋았죠. 일단 저희한테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 저희끼리 합을 맞추는 시간이었는데
5: 경쟁 상대가 눈에 보이니까 저희가 그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서 이게 좀 빨리빨리 잘 만들어지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들어가야지.
1: 뭐야 뭐야.
2: 웃지도

엄청 쉽죠? 따라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후렴 부분에 계속 이게 나와서 그냥 제 생각에는 스태프분들 그래도 이 노래 알고 계시면 그래도 현장에서 그리고 이게 또 아시겠지만 우리 다 노동의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다

0: 노래가 딱 끝났을 때 귀에 럭키 이게 남아야 럭키. 되는 거 그런 거죠?
1: 네. 네.
0: 근데 그 훅이 세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1: 저희도요.
0: 벌스 느낌이 나요. 코드가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건 아닐까. 제가 그냥. 오, 오.

0: 보니까 느린 게 낫다.
1: 근데 다 바뀌어. 와, 대박. 장태가 완전.
2: 고맙습니다.
3: 거의 답안지를 그냥 써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밴드의 합주력을 이만큼 부각시켜준 것 같아서 저 안 되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4: 코드를 노래하면서 바로 내일 모레 공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5: 근데 이 팀은 또 MTR 쓰는 것도 그렇잖아. 인터에서는 그냥 인터 네 마디만 하고 다시 2절로 가서 또 두 배로 하고 그리고 후렴을 후렴도 두 배.
4: 기타를 제가 치려고 했는데요.
6: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트로를 그럼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5: 아 그건 해도 돼요.
6: 아 그거는 하고
5: 이게 원래대로 하고.
6: 네.
3: 그만. 그만.
1: 근데 이런 마음 반.
6: 네, 맞아요.
1: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예, 또.
6: 근데 그것도 역시 곧고리 팀이 시간은 제일 많이 투자된 것 같은 느낌은
3: 맞아요.
6: 나만 그래요?
3: 맞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6: 모든 솔루션을 모든 선생님들의 그 티칭을 곧고리 팀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썼을걸요. 아마
1: 제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티칭을 제일 많이 받은 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4: 안 그래도 이상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네 조용히 하라고.
3: 이제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 피드백 그만 받아야 돼.
6: 피드백 그만 받으래.
7: 그만 물어보라고. 질문 그만해. 네. 코칭 그만 받아.
8: 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멘토님들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코칭 받을 때 다른 팀은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다는 것도 사실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4: 맞아요.

0: 설탕 찜 다 나오네.
1: 찜 뭐?
2: 특식 맞네.
0: 1등의 맛.
3: 잘 먹겠습니다.
4: 진짜 맛있게 하십시오.
3: 맛있게 하십시오.
5: 나는 이거 크러스터.
4: 야, 쫀득쫀득하게 튀기네.
3: 와, 이거. 오. 구이.
5: 오, 맛있겠다. 이거
6: 진짜 맛있어.
3: 오, 뜨거워.
4: 우와.
6: 와.
4: 야들이 1등이다, 야들이 1등이야.
3: 야, 얘네가 경연이 1등이야.
4: 그니까.
0: 와. 먹었으니까 1등 해야겠다. 1등한 보람이 있네.
2: 1등의 맛.
0: 맛있는 것도 있고.
2: 1등의 맛.
7: 그럼 결선 곡은 거의 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도?
2: 그쵸, 틀은 잡아놨죠. 근데 이게 움직임도 막 해야 되니까.
7: 안무가 좀 있으시죠?
2: 그걸 짜느라고 헷갈려 죽겠어.
7: 너무 기대돼요.
0: 다른 팀들이 다 안 보여준 느낌이라 이거 우리만 패 까보고 시작하는 게.
7: 그럼 어디가 제일 견제되세요? 견제되는 팀 있으세요?
0: 견제요? 아, 사실 견제되는 팀 없죠.
6: 아, 진짜요? 네. 아예 제로?
0: 네.
3: 혼자서.
7: 아, 오케이.
0: 사실 이게 뭐 같은 류의 이제 같은 음악을 하고 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뽑혀서 경쟁하는 거면은 그러겠는데 아예 감이 안 나요. 다섯 팀 완전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좀 많은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밥 먹으면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팀들은 다른 트레이닝을 받아서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작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8: 새로 돌아가면
0: 엄마?

0: 다른 팀들도 저희를 봤을 때 좀 저희의 그 웅장함과 분위기에 영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압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어제 영상을 봤을 때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악기 빠지고 피아노랑 가던 구간, 그 구간이 두 분이서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밴드가 빨리 나와주네요.
2: 네, 수정했습니다.
1: 아, 잘했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자칫하면 이 밴드는 이제 거의 밴드의 역할보다는 오현 씨 보컬의 역할, 지분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밴드가 후렴으로 가기 전에 그 브릿지에서 빌드업을 이렇게 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하셨네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3: 초조하고 불안하고 머리 아팠어요. 사실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저희의 적군이다 느낌이 아니고 아군이다 느낌이었거든요. 같이 잘 되면 좋겠다 정도? 근데 오늘 보니까 저 팀만 잘 될 수 있겠다.
1: 벌써 이 경제라는 밴드가 10년 했으니까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입은 피

0: 돼.
1: 저희가 그 오늘 같이 갔던 팀들에게 불씨를 지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팀이 있네. 좀 뭔가 경쟁 의식이 좀 생기네. 우리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드라마가 시작됐거든요. 시청하셔야죠.
2: 손댈 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된 거고 저희가 그만큼 부족했던 거니까요. 화가 납니다.
3: 보컬이나 음악적 볼륨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해 주셨을 때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한 번, 사실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왜 다시 안 시켜지?
2: 화가 납니다. 네.

0: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 감독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3: 안무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에너지가 한 번에 착 모이는 게 조금 안 터질 때가 있다 보니까
4: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5: 제가 작년에 무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서 계속 이렇게 약간 벽 보고 그냥 집중하는 것처럼 하다가
0: 한 팀씩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 3이 3개지요.
6: 안녕하세요. 이상하네요.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콘서트도 갔다 왔어요.
0: 아 그래요?
6: 네. 너무 떨려서 악수를
7: 그러면 저희가 뭐가 돼요?
0: 뭐 편하진 않겠지만 편안하게 네. 한번 보여주시면
6: 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야야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8: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사실 엊그제 제가 무용 친구들한테 영상을 받아서 그 방에서 혼자 춤췄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꼴로 MD 교수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춤 사위 출 생각하니까 해주세요.
9: 겹씨를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밥상에 올라오는 쌀이 된단다.

0: 네, 끝입니다.
1: 바꿨대요, 이거? 바꿨대요, 이거?
0: 네?
2: 바꿨대요. 선생님, 쌀 댄스.
0: 쌀.
3: 이거 알죠, 우리?
0: 쌀보레 할 때.
2: 네. 이게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조금 식상해서.
0: 네. 아.
2: 노젓는 춤을 넣으면 어떨까?
0: 오.
4: 몸의 그룹이 달라.
1: 힘들하고 네. 이런 걸 좀 정해서.
2: 네, 하면 이러면서 저기로 가도 되고.
0: 아, 네. 이렇게요?
2: 네. 네. 자.
0: 쭉.
2: 네. 이리로 가 있어. 이리. 쭉. 요거, 그 다음.
0: 네.
5: 하나.
6: 안무 짜오지 말걸 그랬다.
7: 이제 삼사님 거를 짜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없어. 저 계속 뒤에서 그랬거든요. 아이씨, 아무 짜오지 말걸.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그 삼사님 거를 따라한 게 아니고 같이 해준 게 아니라 저희 거 음악을 붙여서 춘 거였어요.
1: 뺏을라.
0: 예. 짜마 골라 싸게 싸게 싸. 짜마 골라 싸게 싸게 싸. 짜마 골라 싸게 싸게 싸. 나아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뺏으려고 옆에서 같이 연습한 거였어요.
2: 오늘 되게 뭐 적극적으로 엄청 잘 봐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난이도 선에서 깔끔한 동작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3: 저는 삼삼님이 가장 기대가 돼요. 사실 영상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름의 끼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4: 좀 옮길까요?
5: 오우.

0: 그 살짝 이 쉐입 자체가 올드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근무하실 때 음악이 이렇게 네. 사운드로 나옵니다. 이런 신발! 호흡이 조금 느린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뭐 자주 하시던 동작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1: 탈춤에서
2: 그렇죠. 동작을 나름 압축한다고 했는데도 뭔가
1: 저희가 하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을 딱 집어서 잡아주셨어요.
0: 주거니 닫거니를 하면 돼요. 하나 하시고 두 다리 모아서 무릎을 살짝 이렇게 내밀었다가 점프 하나 두 발 이짜짜 하나 두 발 이짜짜 하나 두 발 이짜짜 돌아다니면 이짜짜 이짜짜 하나 이짜짜 이런 식으로
1: 하나 둘 셋 넷 반대할까요?
0: 다른 상관 없을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조금 더 내밀어 주시면 더 재밌어요.
1: 굉장히 너무 독특한 동작이고 매력 있는 동작이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하루 만에 이 소화기가 이 동작이 좀 아직 몸에 안 붙어서 이걸 수용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거 배우신 걸 대충 한번 해보실까요?
1: 네.
0: 처음부터?
1: 네.

최대한 간단하게 좀 도움될 수 있게끔 안무를 드리긴 했는데 무대에서는 좀 더 퍼포먼스로 에너지는 가장 좀 강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다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하루하루 거듭될수록 다들 너무 쿡쿡 달라지셔가지고
1: 거의 성장이 아니라 진화하는 느낌. 네.
0: 종이 달라진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간 네.

0: 아치우는 더 이렇게 늘면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그게 좀 우바스러울까요?
1: 근데 나는 그 윤일성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0: 정가적인 걸 더 넣어라?
1: 어. 그리고 여기가 너가 심플하게 할 때 있고 너가 기타 칠 때 점점 심플해지더라고 노래가.
2: 내가 너 기타를 시키고 싶지 않은 첫 번째 이유. 정가향이 빠진다.
0: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곡에 사실 정가는 없어.
1: 어 맞아.
0: 대중이 들었을 때 아 정가가 들어간 보컬이 저런 거구나 판소리가 아니고 뭐지? 하고 궁금한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여인처럼 아하 하는 거랑 똑같아 약간 그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정가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식임새가 정가는 특이한 게 있잖아 걔를 좀 부분별로 넣고 싶고 이

0: 이렇게 하고 베이스를 빼고 기타가 딱 들어가서 음악이 확 미니멀해지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
1: 더 궁금한 거는 기타리스트를 섭외하는 거 어때?
0: 굳이?
1: 태현이 오빠가 베이시스트인데 기타리스트 같이
0: 그건 좀 그렇긴 한데
1: 나는 싫어.
0: 근데 이제 내가 기타를 형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베이스의 존재를 조금 빼봐도 괜찮지 않을까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부탁한 거여서.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오빠 성격이 좀 유들유들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건 사실 나한테 너 어디 가서 미녀애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0: 그렇긴 하지.
2: 난 먼 산서 올라가 이 화문전 바라보니 숙진이 날진이 해동청물함에 떠났다 바라져 정탈이
3: 태국 땅땅땅 짱짱.

0: 다리세요. 석양은 그러자 갈매기 울버리
1: 이게 진짜 열심히 연습하시고
2: 야 이거 처음이야 제가 처음 다 까먹었다 영상 나왔어
3: 보니까 잘 안되죠?
1: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2: 자

0: 자, 관객 모두 한번 보겠어.
1: 네, 알겠습니다. 렛츠
0: 브레이크. 어이쇼! 좋다! 절시고!
2: 좋다!
0: 절시고! 헤이! 절시고! 헤이! 얼시고! 절시고!
2: 지금 좋다!
3: 저는 좋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어제까지도 이제 선배님이신 국악 이상팀 영상만 보고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무까지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봤는데 와 이상은 이상이구나.
4: 연습은 다 끝났고
5: 저희도 오늘 밤을 새야지. 아,
6: 제가 밤 셀 거예요. 네.
7: 저, 아니 그럼 본인 거 열심히 하고 있지 왜 왔냐고.
1: 제가 남잘 되는 꼴을 못 봐.
0: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따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우리 만난 적이 없잖아.
1: 만난 적이

0: 만난 적이 없었어가지고.
1: 우리 또 동안이가 하는 후배가 하는 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쪽 이쪽에서 또 이게 퓨전 국악적으로 온 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1세대고 맞아요. 거의 2세대이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후배들도 더 많이 나오고.
2: 맞아요.
1: 맞아. 또 그래서 여기 연희하는 사람들이 또 이 퓨전 국악판을 또 이렇게 씹어 먹어보고 또
2: 진짜 응원. 진짜 응원.

0: 저는 음악하는 조동희라고 하고요. 30년째 가사 쓰고 있고요. 또 제가 노래도 하고 앨범 제작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쓰면서 어려웠던 점 같은 걸 좀 들려주시면은
1: 저는 조금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통에 있는 텍스트를 보고서는 그거를 좀 농도를 좀 그대로 가져오면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그걸 조금 바꾸려고 하면 약간 유치해지는 것 같아서
0: 코러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원래 있던 그런 텍스트들을 이제 후킹으로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를 좀 본인만의 언어로 풀면서 가면 어떨까.
2: 저희가 네. 이게 국악을 전공하다 보면은 네. 가사를 쓸 일이 잘 없어요. 네. 뭔가 기성 가수들을 따라서 한번 해보기는 하거든요, 한 번씩.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유치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0: 관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글을 어떤 숙성시킬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건데요.
3: 내용을 줄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 함축하는 것?
3: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아, 멜로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벌스가 한 네다섯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게 많아요.
0: 곡에 맞춰야 되니까 이걸 다 버려야 된 게 너무 아깝고 나는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4: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체가 한 글자를 1분도 뽑고 있는 전공이라서 사실 가사에 대한 생각 잘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화 형식의 요즘의 노래랑은 조금 다른 결이어가지고 작사를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0: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정가가 최초의 노래라고 저도 들었고 메신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사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개였지 않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정가로서 가장 훌륭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신감이 생기려면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디테일. 지금부터 나는 누구인가 한번 써보세요.
1: 저는 불을 자주 끕니다. 눈이 부시면 머리에 든 생각이 달아나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5: 난 욕심 많은 게으름뱅이야.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놓일 텐데 마음마저 놓으면 나에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질까 봐 겁이 나. 그리고 난 하고 싶은 말을 못 참겠어. 혼잣말이라도 하고야 말아. 그리고 난 내가 너무 좋아. 조금 허술하지만 난 좀 영리한 것 같아.
6: 열정과 긍정을 섞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고 쓰임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작사 수업이라는 거를 제 평생 처음 받아봤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은 심리치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7: 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관찰할 수도 있고 주변을 관찰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시각들을 조금 폭넓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경험을

0: 해본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경험들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또 국악 베이스다 보니까 좀 대중음악 가요 같은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런 질문이 많네요. 잘 훈련을 하고 잘 연습을 해서 좋은 곡과 만나서 나간다면 엄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겠다.
2: 내가 가게 옆에.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아,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자꾸 그냥 뛰어갈게요.
3: 그래.
4: 뷰티풀이다.
5: 잡아볼라, 잡아볼라.
4: 잡아볼라, 잡아볼라. 잡아볼라, 잡아볼라. 잡아볼라.
2: 한번 염탐 한번 가볼까요? 가야지, 가야지.

0: 과연 이번 올해 우승자는 누구?
1: 과연
2: 몇 번 찍었을까?
3: 1번 아니면 4번 아니야?
4: 4번. 다섯 팀이잖아.
2: 아, 4번? 아,
4: 3, 4번.
3: 3, 4번? 3, 4번?
4: 첫 번째는 피해야 돼.
5: 우리가 첫 번째 줄 것 같거든.
6: 슈리 디마 아니었으면 좋겠다.
0: 순서는 그렇게 뭐 상관이 없잖아.
7: 상대방이 우리를 1번으로 지적하면, 지목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
1: 이상을 첫 번째로 보내고 싶다. 야, 엎드려.
0: 우린 좋아.
1: 엎드려.
8: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베네피 카드가 있거든요. 각자 각 팀의 리더분들이 뽑아가셔서
1: 좋아.
9: 어떡해.
1: 아, 네.
0: 팀 이름 아니구나. 있는 거네.
3: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었어.
1: 과연
3: 어떡해.
5: 뭐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0: 몰라. 모르지.
3: 아, 진짜 나
1: 삼산아 잘 뽑아왔어?
3: 울렁거려.
8: 단 한 팀만 최종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 안에 내용이 적혀 있어요.
1: 난 못 봐.
5: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열기만 해요. 우리만 볼게.
1: 형 눈 감고 있어요.
6: 아, 마음 비우자.
8: 자, 하나.
6: 보지 마. 보지 마.
8: 둘. 셋.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9: 오, 잠깐만.
3: 손 아니에요, 일단.
10: 살짝 보여. 제 거.
6: 뭐야? 누구야, 누구야?
4: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겐.
6: 이거 아니네.
3: 삼산?
5: 누구예요?
3: 삼산이다.
11: 여긴 것 같은데?
3: 어? 이상이야?
6: 이상이야?
3: 아, 빨리.
1: 아, 줄이네, 줄이네!

0: 베네핏 4박 5일간의 슈퍼위크 최종 종합순위 1등을 축하합니다. 와우. 와우. 지금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5팀의 경연 순서를 정해주세요.
1: 국악이상 수고하셨습니다. 1등 팀에게 원하는 경연 순서를 어필해주세요.
2: 참.
3: 근데 동환 대표님 여기 선배님 있어요.
4: 네 선배님.
2: 어 저거 협박이다 협박이다.
5: 그 하전전 안 돼요.
2: 선생님. 어 뭐 좋아하세요?
4: 뭐 좋아하세요?
2: 음식 같은 거.
6: 또 제가 아침마다 수건 챙겨드린 거 기억나요? 제가 가져다 놓고 네네.
7: 잠깐 모이면 안 돼요?
8: 저희 잠깐만 회의
9: 잠깐 회의하겠습니다.
2: 잠깐만요! 오빠 나 상관없다고 했지만 진짜 1번 진짜 1번은 너무 하기 싫어.
10: 저희 그거 모르겠어요.
7: 저 진작에 경지가 살짝
10: 견제돼서
7: 경지가 5번이 아니었으면 경지가 견제가 돼서
6: 경지가 3번?
7: 3번?
6: 우리 1번 경지랑 이상이 같이 순서로

0: 시켜자 그래.
1: 정했습니다.
2: 정했습니다.
3: 네. 그러면 여기 계신 순위 결정 좀 판에 가서 해주세요.
4: 하나씩 하나씩 해주세요. 1번부터. 1번부터.
0: 그쪽 빨리 빨리 빨리 안 보이죠?
2: 자, 됐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5: 자, 하나, 둘, 셋!
6: 1번에 안착시킬 가능성이 크겠구나.
5: 자, 하나, 둘, 셋!
2: 자!
6: 아, 이게 네, 3번? 너무 좋지. 됐어?
7: 응. 잠깐 우리 다음이 경지구나.
2: 무서워요.
5: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8: 나쁘지 않아요.
5: 나쁘지 않아요?
8: 네, 나쁘진 않은데.
9: 네, 뭐 이렇게.
5: 저 우리 현이 네. 대선배님들은.
4: 아주 아주 좋다.
5: 아주 좋아요.
10: 1번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요. 뒤에 하는 거는 다른 팀들 경연을 계속 보면서 긴장을 계속 쌓아가다가 공연을 해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고 초반에 1번을 제외하고 약간 몸이 풀렸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베스트지 않나.
3: 경기는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6: 좋습니다.
11: 좋습니다. 좋습니다.
12: 새 신을 신고!
6: 어차피 우리 할 거 잘 준비해서 하면 뭐 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순서에는 크게 연연하지 말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겨내.
5: 산삼 씨는요?
13: 산삼이 아니고 아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번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 전 1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리허설이 역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 시간도 확보하고 윈윈인 것 같다라는 생각. 네.

0: 가장 가슴이 설렜어요.
1: 많이 아쉽긴 했어요.
2: 첫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3: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
4: 그래.
3: 박자도 안 맞아.
5: 박자는 맞춰야지.
1: 내가 2-4라고 그랬잖아, 2-4.
5: 여자 아이돌.
4: 아!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쳤지?
1: 자, 피아노 치러 가야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 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복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여섯 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사장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맛이죠?
2: 칼맛이죠?
3: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 연휴 짧은 산조 중 중몰이 휘몰이입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굿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아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김태경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경기음악의 섬세한 식임새와 유려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산조로 해금의 깊은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잘 보여줍니다. 본 연주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로 시작하여 깊은 호흡 속에서 서정적인 정서를 풀어내고 이후 빠른 장단의 자진몰이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됩니다. 자진몰이에서는 해금 특유의 섬세한 농현과 활기찬 선율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긴장과 해방의 정서를 힘차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경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번째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수군가중 고고천변입니다. 판소리 수군가의 유명한 눈대목으로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아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나오면서 아름다운 산천 경치에 감탄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중중몰이 장단으로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우연득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펠즈부가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오는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네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제주민요 연곡입니다.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랫말도 특이한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 지역 민요보다 구슬픈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 민요는 한스러운 느낌을 푸념하듯이 나타내어 색다른 정취를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인데요.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면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춤단 무용단의 건무는 전통 건무의 형식미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절제된 동작과 역동적인 칼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건무 특유의 기계와 장중한 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무용수들의 맑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해져 전통 건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풀어낸 무대로 힘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7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조금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지켜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군이나 대관짓 권해구나 배는 용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아니라 희생을 기원이 흡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이리한 참 봅니다.

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화고임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전화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 그 근신이 6월 대접이다 작시.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0: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수 씨
0: 안녕하세요.
2: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선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0: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0: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2: 아, 진짜요?
0: 하셨었는데,
2: 본명이
0: 네,
2: 뭔데요?
0: 저는 이혜인이라는
2: 아니,
0: 걸
2: 이혜인이라는 이름
0: 쓰는데요.
2: 너무 이쁜데.
0: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0: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1: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1: 네, 많이 들었었어요.
0: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1: 네, 그것도 있었어요.
0: 그리고 지긋지긋.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0: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1: 네.
0: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1: 네.
0: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1: 네.
0: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1: 맞아요.
0: 또
1: 네.
0: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지었어요.
1: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생각도 여유가 없고
1: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0: 전쟁터지 전쟁터
1: 맞아요.
0: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0: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1: 네.
0: 기대가 돼요.
1: 네.
0: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0: 아예
1: 이래가지고
0: 취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0: 네.
1: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0: 네.
1: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군피탕이라고 또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 네.
1: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1: 네.
0: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열심히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1: 했어요.
0: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아, 네.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1: 네.
0: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펜 스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0: 아.
1: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0: 네.
1: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에 딸기 이름?
1: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

0: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0: 네, 그냥 그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1: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한데,
0: 네.
1: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신 거라고요?
0: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1: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잘했다.
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너무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의

0: 내게 삼사나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1일 빼빼로 데이트. 네.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제이 파워 제이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글쎄.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1: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1: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1: 약간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 동성. 진짜 제일 많네. 와,
2: 학점을 한 거죠.
0: 열심이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0: 그렇죠.
1: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1: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3: 네, 채점을 다 당한 거.
1: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3: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딱히 취미도 없고 셋다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죠.
1: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0: 다음으로는 지신 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상자루의 지신 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셔.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2: 네. 네.
1: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0: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1: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2: 고깔을
1: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1: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1: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을 수는 없어요.
1: 아지트니까.
0: 네, 그럼 아지트인데. 네.
1: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네.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의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의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0: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1: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배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은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0: 맞습니다.
1: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
1: 앞으로의 상주의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부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돼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빗자루네요.
1: 빗자루.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던가 뭐 가야금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1: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Come on!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춤협회가 마련한 2024년 대한민국 전통춤문화제, 올해의 주제는 수건춤 100년이 되겠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수건춤들이 어떻게 전승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명해보고 어떤 유파의 춤들이 지금 추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우리 전통춤을 지금까지 오랜 동안 연구하면서 지내오면서 볼때 결국 이 수건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뭐 살풀이춤이라든가 입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수건을 들고 추는 춤들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그 뿌리 자체는 우리 옛날 교방이라든가 제인들의 춤이라든가 무속인들이 활동을 뭐 행사를 할때뭐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손수건을 들고 추는 춤들이 그래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매자락 속에다가 기방에 또는 뭐 춤추는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수건을 꺼내서 춤을 추는 것이었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목도리로 둘렀던 목도리 수건도 우리가 무구로서 사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전승되는 데도 있죠. 특히 저 통영의 진춤이라고 이제 긴 춤인데 그건 목도리를 이용해서 췄다고 그래서 통영 관본 쪽에서 그런가 하면 무속인들도 수건춤을 춰요. 이분들은 무구로 사용되는 게뭐그 여러 가지 지전이 양손에 들고 오는 지전도 있고 그 지전을 수건으로 바꿔버리면 양손에 쌍수건춤도 되고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수건춤의 역사를 한번 이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기원이나 근원성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춤의 속성도 조금 차이 있죠. 물론 뭐 기방인들은 아무래도 예쁘게 추죠. 이쁜 춤을 추고 여성적이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제인들의 춤의 계통을 보면은 그 이쁘고 뭐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고고하고 어떤 면에서는 투박하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무속인들에 이어지는 춤들을 보면은 남성이다 여성성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성적입니다. 이런 특징들. 그다음에 의식적이고 어떤 의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춤 속에서도 그 성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일곱 작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 요 춤은 교방계 계통이다. 요것은 그래도 제인계 계통이다. 요것은 무속 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춤의 성향이 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계통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특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요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조금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라 대관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지푸른 산이 마을을 에워싼 이곳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반촌 양동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포함한 양반가옥과 초가 160호가 모여 있습니다.

양동마을 가장 안쪽인 안골에 자리한 서백당은 조선전기의 학자이며 문신인 손중돈과 그의 외손인 이연적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서백당은 우리나라 종갓집 중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가옥입니다. 하루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서백당.

이곳 서백당의 산실청은 새 현인이 태어날 것이란 풍수의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조선의 문신이자 청백리 손중돈과 성리학을 정립한 이연적이 바로 그 두 현인인데요. 남은 한 사람의 현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고향을 지키며 살던 양반들이 모여 자주 즐기던 문화 중 하나가 시조의 곡을 붙여 부른 가곡입니다. 가곡은 언제부터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1400년대 이전부터 오늘날의 가곡과 같은 형식의 노래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곡의 아름다움은 전개된 시어의 모음을 길게 연장하며 완성되는 세련미와 절제된 감정 표현과 호흡인데요. 이로 인한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조화가 가곡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관가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사를 지낸 손중돈이 고향 양동마을로 돌아와 지은 집입니다. 곡식을 심어 자라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손과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관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택이라고 하는군요. 관가정의 안마당은 안채 대문을 통과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동네 아이들을 비롯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관가정 마당을 내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첨당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연적 선생 종가의 일부로 조선 중기에 세운 건물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무첨당의 무첨은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벽에는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쓴 글씨인 좌해금서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영남 지역의 선비는 풍류와 높은 학문을 지녔다는 뜻이랍니다.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정신은 심수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수정은 이연가를 추모해 1560년 여강 이씨 후손들이 지은 정자인데요. 이연괄이 경상도 지역의 찰방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문

연인학으로도 알려져 있는 가곡에서 그 옛날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을 만납니다. 문인학이란 조선의 문인들이 문화와 철학을 나누며 인격 도야를 닦았던 문인들의 음악인데요. 가느다란 선율에 끊길 듯 말 듯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비움과 채움의 미학이 가곡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쉬임 없이 탐구하고 바르게 행하고자 노력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삶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며 올곧은 선비 정신을 노래 속에 담은 가곡 역시 긴 세월을 거슬러 우리 곁에 맴돕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왔는가?
1: 오늘따라 유독 좀 안색이 안 좋으시네.
0: 오랜만에 선릉로를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왠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1: 선릉로가 왜요?
0: 이 사람 정말. 선릉로가, 선릉이 왜 선릉인가? 조선의 구대왕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이 있는 곳이 선릉 아닌가?
1: 좀 기분도 별로신 것 같고 기력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0: 그렇지.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거라니까. 근데 요즘 들어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날도 덥고.
1: 이게 날도 더워지는데 그래도 기력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 기력 보강.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맞다. 그거 먹으러 가면 되겠다.
2: 벌써?
3: 더위는 오르고 기운은 내리고 쭉 늘어지는 여름의 기세가 대단한데 우리 임금님 이 더위에 입맛과 기력 다 잃으셨구나. 한 숟갈에 든든하게 우리 임금님의 입맛과 기력을 찾아주고 허해진 마음에 푸르른 기운을 담아낸 그것, 그것만한 것이 없으리라.
0: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4: 예, 예.
0: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제가 저 몸이 좀 허해가지고 모양 좀 하러 왔습니다. 늘 먹던 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4: 혹시 말씀하시는 거냐?
0: 예, 예, 예. 이쪽으로 앉아겠습니다. 자.
5: 아니, 임금님, 무슨 모양식이길래 이렇게 코스로 주문하고 있어요?
0: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메가.
5: 언제적 대구?
0: 언제적이라니. 아니, 내가 뭐 내 조선시대 사람인데 조선시대 사람이 좀 철진한 유머 좀 했다고. 이 사람 자기도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람 열불나게 놀리고 그래. 참, 아이고, 물이나 마셔야겠다.
5: 물 맞아요? 물이?
0: 물! 야광문 물.
3: 어이씨!
0: 여기가 야광문 그 다리물 주거든. 요가만 먹어도 기운이 난다니까. 아우, 아우, 좋다.
5: 야광문이란 무슨 거 아니야?
0: 오, 안 해. 네. 밤에 이렇게 자연광장에 좋고, 네, 남녀에게 다 좋은, 네, 그런 겁니다. 에헤, 사람이. 누가 들으면 오해할 소리를. 그쵸, 여름도 되고 지금 몸이 좀 화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매회 무슨 그런 것만 찾아다녔다고? 진짜.
3: 어이씨고.
0: 어우, 넷째는 삐삐 세심은 충분한데.

0: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야. 오, 역시. 응? 먹은 지 부럽구만.
1: 오. 씹고 듣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자꾸나. 쫄깃한갈비가 한 줄로 주르르르. 그거 참 잘 익었구나. 야들야들한 수육도 있는데 그 고기 빛깔 한번 없어. 비법 양념장에 푹 찍어 한 입에 봅시다.
0: 아이고 자, 아저씨 사진 좀 살짝 찍어야겠다.
1: 아이 그렇지.
2: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라.
3: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라.
0: 자, 우리 먹어보자.
4: 네, 이게 무슨 고기예요?
0: 궁금하지? 아니, 보양식 하면 생각난 거 없나? 염소, 흑염소. 이게 흑염소가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왕이나 왕비, 왕자들의 이제 기력 회복이나 산후 회복 이런 데에도 많이 먹었던 거라고. 궁중에서도 이렇게
5: 맛있겠구나.
0: 즐겨 먹던 흑염소가 이렇게 이야, 더 쫄깃쫄깃한데? 응? 더 쫄깃쫄깃해. 이야. 이거 봐. 야, 근데 양념 진짜 맛있겠다. 응?

0: 옛날 중국에는 탕이나 전골, 찜, 수육 이렇게 먹었지. 수육 같은 거나 탕이나 전골. 근데 여기가 전골도 수락관에서 주는 전골만큼이나 맛이 아주 훌륭해. 이따 전골도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코스를 시킨 거라니까. 잠깐만 얘를 좀 뜯어야 되는데. 사장님. 아 예. 사장님.
1: 네.
0: 얘를 좀 먹고 싶은데 얘 좀 짭짤하시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삼만 하나 드시고요.
0: 어, 네. 아, 이 좋은 걸.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1: 부드럽고 쫄깃하죠?
0: 아.
1: 갈비는 네. 그냥 이 끝에 잡고 네. 뜯으면 쏙 나와요.
0: 그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1: 쏙? 예, 쏙 나와요.
0: 아, 이거 임금 체면에 손에 들고 먹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체면이고 뭐고 없다. 체면 불구하고 응? 먹겠습니다.
2: 맛있구나!
0: 고기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 아. 편육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것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그대로 있는 수육으로 기름을 착 약재 넣고 뭐 해서 빼가지고 쫄깃함만 그대로 있고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야 돼지갈비, 소갈비, 무슨 양갈비 다 필요 없네. 염소갈비가 찍어내. 아, 한 입 팍 베어물고 뜯으면 그냥 육질이 그냥 입안에 들어와가지고 어? 그리고 요 특제 양념. 야 특제 양념하고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씹는 맛이 소고기의 육질의 탱글탱글함에 두 배가 넘는 것 같다. 자, 아유 말 나온 김에 먹어야 돼. 붙은 고기를 먹으라랬거든. 아주 그냥 오랜만에 날도 더운데
2: 벨트 풀고 한번 먹어보자.
0: 제대로 기력 생기네. 아,
3: 이제 이분이 오늘 드시기만 하시고 일을 나가.
0: 아, 사람 진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뭐 이러더라. 응? 어? 뭐요? 뭐 갔다 오라고? 그 방에? 응? 어?
3: 일하셔야죠.
0: 알았어. 자, 그러면 아, 주방에 한번 탐방을 다녀봅시다. 응. 어딘가.
2: 한번 타보자!
0: 하긴 뭐. 아, 내가 편해졌지? 아주 그냥 임금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하기 끝이 없구나, 아주 그냥. 어? 어, 또 왜 이래, 또 눈구렁이 같이 또, 이거, 어? 참네.
4: 벌써?
0: 내가 시켜본다, 내가. 아. 아유, 실례합니다. 아이고.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기다리기만 있게 궁금해가지고.
1: 아, 네.
0: 이게 다 뭔가요?
1: 이거는 흑염소 다 뼈예요, 지금.
0: 아. 품질하신 뼈?
1: 예, 이제 사골 만들려고요. 사골
0: 아, 아니 이렇게 큰?
1: 예, 거의 한 마리씩이에요 지금.
0: 이걸 고아가지고 예. 육수를 내는 거예요.
1: 예, 뽀얗게 나오죠. 8마리 들어가요.
0: 8마리. 와.
1: 보통 이 정도 들어가요.
0: 보통 이 정도?
1: 예.
0: 야, 그러니까 이 육수가 얼마나 진할 거예요, 그래?
1: 맞습니다. 네? 이것도 한 8시간 이상 끓여야 돼 갖고.
0: 8시간.
1: 예.
0: 우와! 오, 진짜! 아니, 얘를 8시간 끓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6시간에서 네. 8시간 사이 끓입니다.
0: 아이고, 뭐, 저, 우유빛깔처럼 그냥 뽀얗네, 진짜로.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맛볼 수도 있나요?
1: 예, 보실 수 있죠. 예, 국물 맛보여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처음 불어서 되게 뜨겁습니다.
0: 네, 그렇죠.

0: 8시간 정도 끓여주는데 오 향긋해요. 어 근데 깊다.
1: 그죠. 네. 네. 소사골이랑 똑같습니다.
0: 아 그러네요.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만 맛봐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오 잠깐만. 야 8시간 끓인 사골에서 이렇게 맑고 깊은 맛이 나나요? 네. 아, 예. 완육수했습니다. 이야 마시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뭔가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야 8시간 정성을 제가 한 번에 다 마셔버렸네요 이거. 아니 어떡하나. 이야 염소사골 우려낸 거 진짜 담백하고 깊대. 아 그렇게 맛있는데 아무래도 양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야 입에 착 합니다. 참으로 만족했도다.
2: 좋다! 귀하디 귀한 흑염소 사골을 8시간 동안 정성으로 우려내면 밤을 지새운 정성 속에 뽀글뽀글 하얀 빛깔의 사골이 우러나는구나. 한 모금 할 때마다 기운이 솟을 것 같은 귀한 육수로다.
1: 육수에 넣는 양념장 네. 보여드릴게요.
0: 아, 네네네.
1: 여기 보시면은 건고추고 양파, 마늘, 된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예.
1: 갈아서 이따가 아까 사골 육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0: 아,

0: 소스와 함께 잘 섞어주고 정성 가득 양념을 뽀얀 사골에 넣어주면 이것이 바로 흑염소 전골의 기본 전골육수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장의 비밀이라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원기 보강에는 이것만한 것이 없다는데 오늘 밤에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소. 여관 문 열시다. 이 귀한 것도 시원하게 넣어주면 오늘 코스의 또 다른 주인공 흑염소 전골 납시오. 신선한 채소까지 한번 올려놓고 나면 임금님 오늘 기력 완전 회복!
1: 이야, 물향이 끝내주는구나. 역시 아는 만큼 더 맛있다고 비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더 기대가 되네. 응? 어? 야, 이제 먹어보자고. 옳지. 된장 베이스에 국물을 쫙 부어주면서. 우와.
2: 자. 맛있겠구나.
1: 국물 맛을 봐야지. 염소고기 육수가 이게 야 이건 다르네 어? 전골 국물 맛이 달라. 응? 야, 오, 전골에 들어간 우유는 또 얼마나 부드러울 거야. 어, 얼로.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이거는. 야, 전골 국물도 독특하면서 굵고 된장 베이스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2: 벌써?
1: 오, 그 육종과 장이빙이 어 흑색탕이라고 해가지고 어 흑염소 어 흑염소로 된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얘기 하나?

0: 몰랐어? 아유, 이게 저 뭐 실록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그 흑염소를 즐겨 드셨다고. 둘 다 흑염소를? 아이고, 예, 아닙니다. 넷째는 삐.
1: 무침 드리겠습니다. 네.
2: 좋다! 이야, 오늘 흑염소 한상 상다리가 부러지는구나. 수육과 전골만은 아쉬울까봐 흑염소 고기를 얇게 쳐면서 예쁜 튀김 옷 입고 지글지글지글 기름 속에 붕덩 바삭한 소리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고소하고 맛있는 흑염소 튀김 완성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미나리, 오이, 양파, 부추 깻잎에 양념장 얹어주고 고춧가루 참깨까지 쫘르르르르 뜨끈하게 익은 살코기만 잘 발라 맛 좋은 채소와 양념까지 잘 버무려내면 상큼하고 영양만점 흑염소 무침도 완성이요.
0: 아니 내가 이 중에서도 전골이랑 수육은 많이 먹어봤지만 무침은 처음 먹어보는데.
3: 살코기를 얹어서
0: 무침 진짜 맛있겠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게 염소 고기가 육질이 단단하니까 쫄깃쫄깃하고 야 무침 양념이랑 잘 어울리네. 응? 들어간다.
2: 맛있구나.
0: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근데 이 튀김이 이게 그냥 튀김만 주는 게 아니라 야채, 채소하고 이 특제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린기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 야, 이거 잠깐만. 나는 그냥 선육국으로 한 거랑 갈비로 한 거랑 전골로 한 거랑 무침 한 거랑 튀긴 거랑 느낌이 다 달라. 와. 아니 말이야. 아니 내가 그 있을 때 말이야. 이렇게 무침하고 튀김도 같이 좀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이게 현대로 이렇게 갑자기 딸려왔겠어? 진짜. 야, 이거 별미네. 아니 아까 무침도 맛있었는데 얘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맛있다. 밥을 좀 먹어봅시다.
2: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에 야들한 흑염소 고기 한 입. 임금님의 손이 멈추지를 않는구나.

0: 자꾸만 내 입으로 들어가네. 상큼한 채소,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 시원한 양념, 이것은 펀치 아니오. 바삭한 흑염소 튀김까지, 진수성찬 임금님의 기력까지 가득해진다. 임금님의 여름 기력 흑염소로 오늘 완전 충전이구나.
1: 실례합니다.
2: 아, 예.
1: 네, 식사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예. 디저트 좀 준비해 드릴까요?
2: 디저트요?
1: 예.
2: 아니 그럼 아직 식사가 다 끝난 건 아닌데 뭐 주신다면 뭐. 아 근데 디저트가 뭔데요?
1: 저희 볶음밥 있습니다.
0: 크런치.
2: 아 볶음밥.
1: 국물에다가, 네.
2: 아 국물 먹었으니까요.
1: 네.
2: 그렇죠 그렇죠.
1: 마무리
2: 디저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2: 네네네. 네. 와 볶음밥. 이야 볶음밥을 빼먹을 뻔했네. 아유 여기다가 밥을 넣고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응?

0: 먹고 나면 한국인들은 볶음밥이 볶음밥.
1: 아싸, 한번 볼까나. 옳지.
0: 구수해.
2: 어우, 맛있어.
0: 아, 그냥 바로 여기서 긁어 먹으면 안 된다. 역시 볶음밥 디저트 마무리 신의 한 수였어요.
3: 이분이 그럼 밥을 몇 공기나 드시는 거예요?
0: 그러게. 내가 요즘 먹으러 다니면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네. 큰일 났네. 어, 맛있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 어?
4: 얼씨구.
5: 자고로 잘 먹는 것이 보양일터. 하지만 귀한 식재료가 더해지니 금상첨화가 이것이 아니더냐. 진한 육수에 전골로 속을 든든히 데우고 파사삭한 고기 튀김으로 집 나간 입맛까지 살려주고 상큼하고 시원한 흑염소 무침으로 몸의 기력까지 펄쩍 깨어나는구나. 임금님, 이제 기력이 좀 나오.
0: 올 한 해 여름 보양은 다 했다.
5: 오늘 또 맛있고 힘이 나는구나. 다음 주도 힘 한번 내어볼까?
0: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중복 이사가 오고 있구만. 이리 오너라.
6: 와, 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는 대관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와, 경남 고성. 아, 너무 좋다.
1: 갈매가! 갈매가! 해마야! 엄대장님 어디 있는 줄 아니? 선장님! 서마!

0: 내려왔습니다.
1: 자, 언버스 파이팅!
2: 파이팅! 파이팅!
3: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1: 수진 씨, 저는 안 잡아줘요?
4: 진짜 날이 너무 좋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3: 그래, 네. 여기 지금 해가 쫙쫙 내리쬐 봐. 아, 얼마나 뜨겁겠냐고 지금 이 막 목사열 때문에.
4: 맞아요.
3: 그렇잖아.
4: 모든 게 막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3: 경상남도 고성.
4: 네, 경상남도 고성.
3: 그게 들어가야 돼.
4: 네네.
1: 엄대정님.
3: 누구야?
1: 엄대정님.
3: 누구야?
1: 오세진님.
4: 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3: 야야야, 맞아. 오늘 아니
1: 고성에서 만나니 얼마나 좋아.
4: 얼마나 좋아.
3: 야, 진짜 아니 이게 아. 몇 개월 만이야 이거.
1: 관심 있었습니까.
3: 아, 진짜 진짜
4: 진짜.
3: 진짜.
1: 아네.
3: 아네, 저희 고성
1: 만났네.
4: 진짜
3: 고성 형과 환영. 웰컴 투 고성.
1: 잘 지냈습니까?
3: 아, 그래. 아, 잘 지냈어?
4: 잘 지내셨죠? 네네네네네.
3: 아,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또 이게?
1: 여기가 우리 엄대장님의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 맞아요, 맞아요.
3: 경상남도 고성.
1: 고성.
3: 고성입니다. 고성. 경상남도
1: 고성.
3: 그게 들어야 됩니다. 아, 산보다 바다 가까운 쪽에서 오히려 태어났습니다.
1: 네. 아.
5: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4: 누가요?
1: 고성이.
4: 누가요?
6: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 될까요? 음홍길 대장님의 생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7: 경상남도 고성?
4: 오! 경상북도.
7: 남도인가?
4: 남도다. 고성인데.
3: 얘, 얘, 얘, 얘 내려라. 내려라. 차 세우세요. 차 세워서. 어떻게 뭐 경상북도라고 진짜 말씀하시는지
4: 아,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니, 그러면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
4: 알고 계실 것 같아.
1: 네.
4: 이 경남 고성에서 1960년 9월 14일에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1: 아, 왠지
4: 네.
1: 알 것 같은데.
4: 알면 안 되는데?
1: 그래요?
4: 알면 안 되는데?
1: 그래요?
4: 뭔데요?
1: 알 것 같은데?
4: 알면 안 되는데.
1: 60년생이시죠?
3: 그렇죠.
1: 9월생이시죠?
3: 맞습니다.
4: 아, 이야.
1: 오, 대단한 큰 사건인데요, 진짜 아, 이거.
4: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1: 네, 대단한 큰 사건.
4: 산악계 살아있는 전설이.
1: 그러네,
4: 태어나신...
1: 이건 역사야, 역사.
4: 그러니까요.
1: 이거는 스토리라니까요.
4: 네, 9월 14일 혹시... 고성군 영암면. 대원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경상남도 고우성.
1: 아, 아, 또 순남 손녀가 오셨어요.
3: 순 아,
4: 오, 미치나요. 네.
3: 기,
1: 기,
3: 기.
1: 아, 오.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아니, 뭐, 딱 옷도 뭐 이렇게 커플룩으로 딱 맞추시고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냥
1: 우리는 커플이다! 라는
3: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그렇게 예예예 예. 두 분은 뭐 어떤
8: 저희는 이제 산에서 어떤... 만났고요 올해 예. 이제 9월에 예. 이제 결혼을 앞두고
3: 오 예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1: 웰컴 투 유브 월드
3: 예예 우리 항상 그
1: 아니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8: 네네
1: 청주랑
8: 경주랑
1: 경 완전히 이제 그 도도 다르잖아요.
8: 네네
1: 충청도랑
8: 네
4: 장거리 연애.
9: 네 장거리예요. 네.
3: 뭐 자주 이렇게 만납니까 서로?
9: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3: 아,
9: 산에서
3: 주말마다?
9: 네 데이트하고
4: 아,
9: 네.
4: 아,
3: 산에
1: 주말마다 산에서 데이트하시는 거.
3: 아 그러시구나. 네.
10: 재밌을 거야 기억이.
4: 어 저기 또 다른 대원 분이 오셨습니다. 어,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10: 네.
3: 고성 고성. 안녕합니다.
10: 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네네.
1: 근데 궁금한 게 두 분이 자매세요?
10: 아니요. 직장 동료.
1: 아 진짜. 아 네. 닮으셔가지고.
10: 네.
1: 어 자매이신 줄 알았어요.
3: 네, 아, 직장 동료.
10: 네.
3: 예예. 예. 얼마나 돼 같은 동료로서 얼마나 되셨어요?
10: 지금 한 15년
3: 오~
4: 정도 되고 네, 네. 그냥
3: 아,
4: 일반 동료 그러니까
3: 같은
4: 하시네요?
3: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 네네.
3: 좀 일을 네. 아, 그러시구나
4: 너무 좋다
11: 오늘 그리고 산행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4: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밝은 기운 들고 오시네요
3: 웰컴 투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경상남도 고성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매지간 같은 분들이
1: 그러니까요.
4: 네, 네.
3: 이쪽 우리 그 두 분도 그러시고 저쪽 세 분도 거의 뭐 자매과에 가깝고
4: 네.
3: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취미로 같이 즐기시고 그러니까 닮아가지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예. 저기 그 산악회 이름이 있나 봐요.
12: 아, 여기 저희요?
0: 민낯 여성 산악회라고
12: 네,
0: 써있는데.
12: 네, 맞아요. 저희 여성 산악회.
0: 근데 민낯이 아니죠. 화장하고 오셨네요. 방송 출연이어서 그런가.
3: 자, 시간 관계상 산악버스에 탑승해서
12: 네.
3: 제가 오늘 산행진
12: 네.
3: 거류사를 향해서
0: 으악.
3: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0: 기기!
3: 기기! 기!
12: 가자, 가자, 가자. 대장님 먼저.
3: 기! 기! 기! 자, 탑승하겠습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세요.
3: 승객님들 먼저.
12: 네, 네,
3: 고객님 먼저. 고객님들 먼저.
12: 감사합니다.
3: 네, 먼저, 먼저. 아, 먼저.
12: 올라가세요.
3: 네, 먼저 타시죠.
13: 그 자리 안 되죠.
3: 안녕하세요.
13: 예.
3: 아이고. 아유, 좋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0: 출발!
12: 벨트, 벨트 다 매주시고요.
3: 안전벨트도 매시고요. 네.

0: 저 이제 세 분.
1: 미녀 삼총사. 예, 예, 예.
2: 아 미녀.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0: 자매 같은
2: 나마스테.
0: 미녀 삼총사. 아, 예, 예, 예. 한 분씩.
2: 몸 건강, 마음 건강. 예. 어? 그렇게 힐링 산행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동생들이랑 좋은 추억을 예. 남기고 싶어서 시청하게 됐고요. 예. 또 어몽길 대장님과의 산행이니까 더 영광스러우니까 그 예. 긍정적인 예. 기운을 좀 주고 싶어서.

0: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예, 예. 아, 잘하셨습니다. 저 끝에 계신 우리 저, 예.
2: 네.
1: 뭐,
3: 뭔가 예, 분홍빛 예,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2: 그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좋은 추억도 쌓고 싶고

0: 기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1: 제가 그 메일로 신청을 했어요.
0: 아, 예, 예.
1: 이렇게 둘이 산에 다니는 50대 아줌마들이 있는데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나가고 싶다 했는데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예. 보이스피싱인가 했어요.
2: 아, 믿기지가 그럴 수 않아서. 있죠.
0: 네. 네.
2: 언버스 피싱에 낚이셨네요.
3: 제대로 낚이셨습니다.
1: 오. 네.
3: 미경님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에 이렇게 또 특별히 산악버스에 탑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어떤 날인가요?
1: 오늘 제가 기 빠진 날입니다.
3: 기 빠진 날!
0: Happy birthday to you!
4: Happy birthday to you!
0: 사랑하는 미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1: 없어요? 예? 뭐 없어요?
0: 예?
1: 아, 말로는 계속
0: 있습니다.
1: 하신다고. 말로는 계속
0: 있습니다.
1: 하신다고.
0: 아 있습니다. 주말에 성스러운 키! 키! 거리산의 키! 거리산의 키! 기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수 같은 바다를 보면서 생일 축가를 지금 이 리무진 버스에서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VIP이십니다. 네. 예, 예, 예. 예. 진짜. 아, 예, 진짜.
2: 렛츠고, 렛츠고!
3: 도착했습니다.
0: 와! 아이고! 야, 드디어!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거류산!
2: 이야.
0: 거류산에 도착했습니다.
3: 와.
0: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0: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리산 산행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예 반갑습니다.
1: 아이고
0: 예 오셨어요. 예예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아이고 진짜요.

0: 등산을 자주 하다가 네네. 보다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 보면서 네네. 한번 같이 대장님도 만나 뵙고 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신청했습니다.
1: 윤호하고 지우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해?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까?
2: 별로 안 좋아해요.
1: 별로 안 좋아해요.
3: 별로? 네.
1: 별로 안 좋아해요.
2: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떡해.
4: 맞아요. 윤호는 진짜 끌려올 시간 안 해.
1: 우리 지우는 산에 등산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요? 아, 좋아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사행을 출발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조를 나눠야 됩니다. 아, 네. 특별히. 네. 아, 우리 성준 씨께서.
4: 제가
1: 네, 한번 조를 한번 짜보시죠.
4: 아, 제가요?
1: 예, 한번.
4: 아, 어떻게 해야 되나.
2: 어떻게 해야 되나.
4: 어, 나 이거 마음 생각해서 못 하겠는데.
5: 아니, 세 분 서 계시고 뒤에 원하는. 가서 뒤돌아봐서 이런 거 할까요?
6: 안 돼! 지난주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돼. 안 돼, 안 돼.
4: 안 돼. 아,
6: 아, 근데 뭐가 쓰신 소리가 나.
4: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리 남수 씨 예. 죄송합니다. 예. 저랑 같이 하시죠. 예. 일단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대가 맞는 또 이제 우리 또 커플 예비 오, 커플
6: 네, 네,
4: 예비
6: 네, 네,
4: 이제
6: 네.
4: 부부를 우리 또 이제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네. 우리 또 이제 기기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에너지 좋은 이 두 팀을 우리 대장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현명하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6: 오늘 노래가 와.
1: 노래를 보며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묵이라는 사랑 포스 거리산 도전!
7: 파이팅! 파이팅!

0: 아, 소량이 좋네. 솔량기가. 솔량이 좋다.
1: 너무 좋아. 음이온이 가득 나오는 것 같아요.
2: 야, 여기는 거의 뭐 산책로처럼 돼 있네요.
1: 이게 거류산이 내가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처녀가 밥을 짓다가 창밖을 보니 산이 걸어가고 있더래.
3: 그래서 산이야?
1: 그 처녀가 서라 했대. 산이 섰대. 그래서 걸어산이 됐고 그게 음운 변화에 의해서 거류산이 됐다고 하더라.
4: 지금 우리 산악버스 12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거류산이죠. 높이는 571.7m인데요. 이게 해발고도 0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이 모양 탓에 스위스의 마테호른과 닮았다 해서 고성의 마테호른이라고도 불리는데 산세가 정말 아름답고 탁 트인 바다뷰가 절경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3: 한번 가보자 했는데 오늘 기회
4: 정말 좋은 기회. 네.
2: 아유, 계단으로 또 이제. 아, 진짜 저희 완전 럭셔리 아니에요? 럭셔리 VIP? 이 코스가 계단으로도 잘 되어 있고 산책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완전 럭셔리인데 진짜.
5: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2: 왜요?
5: 갑자기 예, 언덕이 올라가고 갔습니다.
2: 아, 그러니까.
1: 근데 이러다가 정말 끝나자마자 가파른 뎀비알이 나타나고 이러던데.
4: 편안하다.
1: 이게 진조예요. 좀 있으면. 아.
6: 산에서는 그 얘기하면 바로 까딱고개 나옵니다.
2: 그러니까. 아, 말 잘못했나?

0: 역시 오르막은 말이 없죠? 앞쪽도 조용하시네요.
1: 이게 초반에 가팔라요, 이게.
2: 조심.
3: 아, 일부러 그림 따라다가. 아, 미안.
0: 우리 송 팀장님 방금 다리 풀리신 거 아니죠?
3: 아니. 돌을 잘못 밟았습니다.
1: 돌이 엄청 미끄러우니까 돌하고 나무뿌리요.
0: 네, 조심.
1: 돌하고 나무뿌리 밟을 때 조심하십시오.
0: 조심하세요. 조심.
4: 유진아, 돌 밟을 때 조심해.
0: 딱 한 반걸음 뒤에서 이렇게 딱 에스코트 해주시듯 올라와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5: 벌레 물렸다. 벌레 물렸지. 간지럽다.
4: 모기 울린 모양의 하트다.
5: 아, 진짜요?
0: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어.
4: 저기요? 응. 저도 이 친구를 보면 미소가 지어져.
5: 좋다. 오늘 잘하네.
4: 오늘 열심히 노력 중이야.
0: 두 분은 산을 어떻게 타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처음?
4: 그 코로나 때?
0: 네.
4: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0: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
1: 네.
0: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 제가 이제 취미로 원래는 운동을 했었는데
1: 네, 네.
0: 이제 실내 운동 같은 거를 아예 못 하게 되면서 전혀 관심 없던 이제 산을 보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을 이제 하나씩 가게 됐는데 이것이 진짜 산이구나 이런 게 산이구나라는 걸 지리산에서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을 자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을 좋아하게 됐죠.
1: 더 산을 사랑하게 되셨구나.
0: 너무 사랑하게 네, 됐죠.
1: 그러면 우리 은지님은요?
2: 저는 19년도 12월이 제 20대의 마지막이었는데
1: 네.
2: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설산을 딱 처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다니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계속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지리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우연히.
1: 저는 그때 일행들이랑 같이 산행을 갔던 건데 처지는 일행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바람이 엄청 막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는데 뭔가 혼자 짠하게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줬던 것 같아요. 오빠랑 정상에서 대화를 그때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빠를 알게 돼가지고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산을 같이 타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이 돼서 네, 계속 산.
2: 저 여기 지금 털 선 거 보여요? 진짜 털이 섰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커플분들 중에 세 분의
3: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금이야? 금이야?
4: 사진 찍기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이 꼬아지면 다 비켜줍니다. 와,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먼저 찍어라.
0: 부케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더 찍으시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0: 와, 지네산에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구나. 나는 왜.
1: 둘이 취미가 맞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2: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지리산이 준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3: 개인적으로 약간 인생의 목표? 그런 게 약간 내 가정을 꾸리는 거? 그런 제가 목표가 있는데 약간 오빠를 만나면서 아, 이런 이 사람이랑 그 인생을 함께하면 뭐 힘든 거든 좋은 거든 뭔가 힘든 게
2: 내가 왜 불러? 내가 왜 울지?
3: 뭔가 행복한 건 더 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 나 태어나서 이런 적 있잖아. 살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고맙고 산처럼 예쁘게 평생 잘 살겠습니다. 산에 오르듯이 잘 살겠습니다.

0: 아, 여기가 다 끝이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은데 하는데 엄청 가요, 진짜.
1: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0: 조심하세요.
1: 아우 대라. 아우 대라.

0: 자, 잠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 예, 10분간 휴식.
2: 아, 좀 미쳐서 좀 앉아있다.
0: 앉으세요.
2: 힘들어.
0: 뭐가 휴식?
3: 사장님, 제가 준비한 간식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오, 간식을 준비하셔서.
0: 뭐 라면 또 라면 아니, 생라면 생라면 먹는 겁니까?
3: 아닙니다.
0: 아닙니까?
3: 네.
0: 확실합니까?
3: 확실합니다. 10분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와, 뭐야? 야, 이렇게 간요린. 잠깐 쉬니까 재빨리. 야, 제가 간식 준비했는데.
0: 더울
3: 올라가고.
0: 아, 이 무게 줄이려고. 아, 더 올라가서 먹고 싶다. 더 올라가서. 저기 올라 청산 가서. 청산 가서.
4: 미숫가루? 혹시?
3: 오, 맞아요. 옛날 미숫가루.
4: 네.
3: 네. 미숫가루에 꿀이랑. 네.
1: 걸쭉하죠. 네. 자, 한 잔에 500원씩. 한 잔에 500원씩.
0: 거리선.
5: 먼저 기.
0: 아, 예. 자, 우리 오 작가님이 특별히 생수 2리터를 지고 가루를 지고 꿀을 지고 여기서 만드시는 겁니다.
1: 와, 맛있다.
0: 시원한 막걸리와 한사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 신난다.
1: 산에서 미숫가루지. 아.
3: 대장님에게 오세진이란? 오세진이란?
0: 아, 오세진이란?
3: 네.
0: 없어서는 안 될. 야, 진짜 뭐, 우리 생명수와 같은.
4: 오!
0: 예. 지금 산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부른 바람과 같은 존재.
6: 오! 오! 오! 다 아니에요, 다?
1: 바람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6: 오!
0: 이렇게 그냥 우리 시원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1: 와.
0: 그러니까, 그런 뭐, 없어서는 안 될,
3: 네.
0: 예, 그런 뭐.
7: 대장님, 혹시.
0: 배낭을 내려놓고.
7: 언제부터 산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0: 아,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라는 건 제가, 글쎄 좀 뭐, 태어나서부터, 전생에서부터 제가 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산의 한 부분이 아니었나. 나무, 바람, 뭐, 돌, 이런, 흙.
3: 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0: 아, 예,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오, 네.
0: 예, 예, 예. 예, 제가 60년 9월 14일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 이사를 해가지고 원도봉산 그 산자락에 거기 살 때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저희 집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클라이밍 사람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여기서 등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예예.
8: 우리 또 환경이.
3: 대장님, 이게 대장님의 발. 네.
0: 그렇죠, 발자국. 예, 그렇죠.
3: 네네.
0: 이렇게.
3: 오, 그렇다, 진짜 딱.
0: 발 딱. 그러면
3: 따라 걷고 싶게 된.
0: 예예, 제 발. 발 그대로 뽑던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 그동안 살아온 역사의 이력이 여기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등반 등반을 썼던 장비들. 예. 제가 올랐던 산들, 사진들. 예.
1: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3: 그러니까.

0: 16제 마지막 사인 로체샤르까지 헤를 수 없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산들이 하나하나가 뭐 그런 사연과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산이 없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진짜 뭐 하나의 산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안나푸르나 이제 그 일명 이제 풍요의 여신이에요. 여신이 산입니다. 여신이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하셨는지
1: 맞아.
0: 그 산만 제가 마치 네 번을 도전해서 실패하고 네 번을 가서 실패했어요. 다섯 번째 만에 성공합니다. 4전 5기 한 거예요. 세 번째 도전할 때 그 산에서 제가 동료를 한 명을 해발 5,500m 지점 설원지대 플라토 끝없이 펼친 그 눈밭을 쫙 걸어가는데 그 친구랑 저랑 한 뭐 한 5m, 7m 떨어졌고 눈이 막 무릎을 허벅지까지 빠지는 이런 눈밭 눈길을 이 친구가 그 길을 이제 뚫고 나가고 제가 바로 뒤에 가고 제 대원들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크레파스가 빠진 거야. 히든 크레파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네 번째 또 갔어요. 네 번째 또 갔는데, 그때는 제가 7,700m, 7,600m에서 얼음 빙벽인데,

0: 앞에 올라가던 셀파가 갑자기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한 5m 간격 떨어졌는데 순간 내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줄을 딱 낚아 잡았는데 몸이 틀어지면서 어느 순간 뭐가 다리를 확 휘어 감는 거예요.
1: 다리 돌아갔어.
2: 야, 빨리 빨리!
1: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0: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줄에 매달려 지르고 이제 막 미끄럼 기고 미끄럼 타고 절벽을 내밀고 빙벽을 막 내려온 거예요.

0: 배낭 좀 안 보고 보세요. 배낭 좀 안 보고 보세요. 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2부.
1: 아, 2부 순서. 2부.
0: 네, 네, 네. 아, 자.
2: 가시죠, 렛츠고!
0: 자, 출발!
2: 출발! 출발.

0: 아, 오늘은 땀이 많이 나네요, 습해서.
1: 나 습도가 높아가지고.
2: 와, 습해가지고, 맞지?
3: 아우, 진짜 반바지 입고 올 거야.
2: 그러니까.
4: 와, 이게 바람골이구나, 바람골.
3: 어, 이거 바람골이다.
0: 아. 아이고, 시원하다.
4: 바람 좀 세고. 야,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고. 바람 모양, 다 같이. 양팔 벌리세요, 양팔 벌리세요.
1: 바람 맞기. 풍욕합시다, 풍욕.
0: 바람 맞기 타임.
1: 자, 풍욕.
4: 어, 시원하다. 야, 양팔 벌리세요, 양팔. 어유, 시원해.

0: 에어컨입니다. 천연 에어컨. 야, 천연 에어컨. 북극의 바람이 붑니다. 북극의 바람이. 와, 시원하다. 어떻게 좀 더위 좀 식겠습니까?
1: 네.
0: 야, 바람이 여러분들 귀로 팍 넣어드렸으니까 또 출발하겠습니다.
1: 네. 네.
2: 바람 너무 좋다.
3: 야, 힐링이다, 힐링이야.
0: 두 분은 뭐 함께 산행을 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4: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오, 15년이나?
4: 네네. 미경이는 그전부터 산을 타고 있었던 친구고요. 근무지를 미경이가 네. 같은 근무지로 왔었고 같이 따라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5: 인터넷 서치를 하고 있었어요. 검색을. 그 등산 가방을 제가 쌤 이게 예쁠 것 같다고 해주면서 산을 다니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볼래? 그렇게 된 거예요. 네.

0: 직장 동료이고 언니고 사회에서는 이지만은 산에서는 동무같이 너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정말 산행 메이트. 네.
1: 세 명의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산과 미경이와 저. 그런 느낌으로 다니다 보니까 계속 좋은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다음 산행지 어디 갈까.
2: 그런데 뭐 중간에 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좀 산행이 좀 뜸하셨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1: 그 중간에 이제 미경이가 다시 네. 전거를 간 거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2: 그렇죠. 어디 무슨 암이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갑상선암인가? 네, 네, 뭐야 어떤 거?
1: 그 유방암. 전부터 이게 가슴 쪽에 몽우리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커진 느낌이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바로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받고 좀 많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0: 산행을 아주 많이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우리 산행 진짜 많이 갔었지, 그치? 다니는 중에 갑자기 미경아는 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일생 살면서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던 내 산 친구가 같이 산에 뭔가, 저도 사실 많이 슬픈데 표현은 안 했어요. 언제 쌤이 잘 견뎌가지고.
1: 잘 견뎠던 것 같아, 그. 응.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고,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또 힘이 되게 또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0: 앞으로 우리 둘이 산에서 지금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진짜 건강이 허락하는 날 행복하게 산에 한번 다녀봅시다. 우리는 명랑 쾌활이 모토니까. 파이팅!

0: 뭔가 조망이 보일 것 같은 계단이에요. 오.
1: 자, 점점 이제 시야가 나옵니다. 야, 상동 바다가 보입니다.
0: 오, 바다 보이네요.
1: 바다, 바다.
0: 우와.
2: 여기서 봐야지. 고개를 돌려주세요. 이야. 이야.
1: 아, 또 이렇게 다 열어주시잖아. 또 바닷가 쪽을 또 바다 보라고.
0: 우와.

0: 반대편 봉우리 아예 구름에 갇혀 있어요. 우와. 우와.
1: 윤우랑 지훈은 뭐 아빠 케어 없이도 잘 가네 그냥 알아서.
2: 아이 뭐 이제 얘들은 그냥 잘 갑니다. 한 번씩 쉬어주기만 하면.
1: 아빠가 군인은 아니시지? 어머니 어떤 일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저. 저는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1: 딸들이랑 언제부터 네. 산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2: 저희가 애들이 한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때부터 조금씩 뭐 산에 가다 보니까 올 겨울에는 그 밀양에 있는 영남 알프스 그것도 완등 다 하고.
1: 오, 영남 알프스를 완등을 했다고요?
2: 예.
3: 지혜 그쪽 보면 무섭다.
4: 알아.
3: 여기 벽 쪽을 봐, 벽.
2: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지금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처음은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해냈다라는 그런 인내심과 성취감 이런 거를 좀 그것만이라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윤우랑 지우는 등산하면서 좋은 거 하나씩만 말해줄 수 있어?
5: 정상에서 라면 먹는
1: 거. 정상에서 라면 먹는 거? 우리 지우는?
6: 저도 라면
1: 평상시 라면 잘 안 끓여주시나 봐요.
2: 건강이 안 좋으니까.
1: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라면 먹을 수 있다? 오,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이제 라면 먹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뭐 해보고 싶은 뭐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
2: 저희는 외국에.
1: 외국에 있는?
2: 산을. 네. 한번 가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1: 오, 어때? 아버지만의 욕심이야? 아니면은 그래 가보고 싶어?
6: 안 가보고 싶어.
2: 가보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1: 과연 아버님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애들 안 가보고 싶어. 과연 아버님의 욕심일지.
7: 혜성 언니, 괜찮아요?
8: 나 점심 먹으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점심 먹고 나면 뛸 수 있을 것 같아.
7: 그래요?
8: 이 짐을 덜어내면 뛸 수 있을 것 같아.

0: 이봐, 하늘 열어주시잖아. 오늘 다 촬영 좀 하라고, 그림 좀 보여주라고.
1: 오! 넘뷰, 넘뷰. 와, 이건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2: 야하. 아우, 배고파요.
0: 예, 점심시간 시간입니다. 예, 여기서 이 경치형 곳에서 우리 제가 오늘 점심시간 하는 거 하겠습니다. 각자 싸가지고 오신 거? 자, 오픈들 하시고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야, 우리. 우리
1: 와,
0: 아버님
3: 저희는 그 족발을 좀 쌓았습니다.
2: 족발.

0: 체리.
1: 저는 간단하게 유부초밥. 3단 유부초밥.
2: 3단 유부초밥. 3단 유부초밥.
3: 초계국수입니다.
0: 초계국수. 우와.
2: 야, 초계국수. 초계국수. 야. 진짜 뭐. 어우, 초계국수 육수. 야, 우리 미경님.
4: 네.
2: 미경님하고 뭐야, 양풀. 야, 진짜
4: 비빔밥 할 거예요.
2: 야, 야, 양어를 갖고 오시지,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4: 아, 아, 저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5: 와!
0: 뭐야?
2: 아, 진짜. 뭐야, 오!
4: 제가 통째로 들고 와서 시골에 짠 참기름을 야, 들고 와서 참기름. 먹을 거.
2: 야, 참기름을 직접. 통째.
5: 엄청 고소하겠다.
2: 다음 이제 우리 오 작가님 미숫가루 꺼냈으니까 미숫가루 꺼낸 걸로 뭐 하시죠 뭐 그냥.
5: 오늘은 다릅니다. 아. 여기 경상도잖아요. 예.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충무김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무김밥 충무김. 맛집 가서 예. 제가 싸진 못했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2: 예.
5: 네.
2: 그리고 오징어 거 저기 좀 무침 있어야 되는데 충무김밥.
0: 야.
5: 여기에 이렇게 하나 하나 되어 있어서 같이 네네.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0: 역시, 네. 역시.
2: 우리. 송팀장님!
0: 예!
2: 송팀장님!
0: 네. 예!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제 아내가 예. 포켓몬의 피카츄 캐릭터 맞아요, 도시락을 맞아요. 싸주셨어요.
2: 도시락 굉장히
5: 기대됩니다.
0: 예, 이번에는 예. 사실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집을.
5: 서론이 긴.
0: 아내한테 아까 한 두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2: 예. 그래서 그냥 입만 갖고 오셨다!
0: 여러분들한테 붙어 먹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편하게 또. 예. 아, 예, 예. 여보 전화 좀 받아. 제발. 미안해.
2: 식사 시작.
5: 잘 먹겠습니다.
2: 예, 맛있게 드십시오. 비빔밥. 야, 이게 오늘 이거 오일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비빔밥.
4: 맛있겠다.
2: 아,
0: 야 산에서 비빔밥.
6: 쥐 맛있어? 쥐 맛있어? 조심해.
5: 아, 산에서.
4: 됐어요?
5: 잘 맛있어요.
2: 자, 우리 이제 먹었으니까 자 이제 정상향에서 걸어서 정상향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야, 또 올라갈 쯤 되니까 그냥 네. 가스가 확 몰려오면서 또 그냥 해를 쫙 구름이 갈아주시고 바람 불어주시고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리산 정상향에서.
7: 엄 대장님 혹시 이거 저 이거 보셨어요?
2: 뭐요?
7: 저희 잠금 화면.
2: 아, 무슨 잠금?
7: 저희 셋의 잠금 화면이 있는데요.
5: 네. 어? 저희 어? 똑같아요. 잠금 화면.
2: 네. 제가 그 바탕화면 깔고 있는데?
7: 네, 저희 지금 잠금화면이에요.
2: 어, 제가 바다 이거예요.
7: 네.
2: 저거 똑같은 화면을 갖고 있어요. 야, 이거 뭐.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
7: 아, 저희는.
2: 네, 어떤
7: 그 민낯 여성 산악회라고 거기서 만난 사이입니다.

0: 산행할 때 너무 편하고 즐거워요. 사실 산후도 중요하거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등력도 좀 비슷하고 코드도 비슷하고 코드 맞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산행하다 보면 하하호 너무 즐거워요. 예, 그래요.
1: 무슨 뭐 산악회라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이런가?
2: 암환자 클럽이라고.
0: 산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세 명 다.

0: 병이 있어서 암 수술을 다 했던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1: 네. 야, 그것도 참 별 특이하네요, 진짜.
0: 혜성 씨나 저는 같은 갑상선 암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일찍 20살에 그거를 수술했고 저는 5년 전에 수술했고. 그래서 지금 약을 계속 먹는 상태고 이제 건강해지면서 용량을 점차 줄여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이었어요.
2: 그게 침륜성 심부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인공하문을 달아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이제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수술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제 인생을 다 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 나 평생 음식 안 먹어도 되니까 안 하겠다. 장로만 안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고 이제 거의 좀 많이 제 다른 즐거움을 다 포기를 하고 받아들였죠.

0: 이제 죽기 살기로 관리를 했죠. 집 뒷산이 그때 불암산이었어요.
1: 예.
0: 그 동네에 10년 넘게 살아도 단 한 번도 안 가본 산이었는데.
1: 예, 그냥 바라만 보고
0: 그냥 뭐 산이라는 거 저기 왜 가지? 막 예, 사람들 막 등산복 입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예. 앞에 세워놓고 올라갔는데 예. 너무 좋은 거예요.

0: 정희 씨가 9월 달에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전에 좋은 추억 하나, 수술 잘 받으라고 응원해, 추억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혜상 씨랑 의논을 해서 신청하게 됐죠.
1: 이번에 수술이 잘못돼서 인공합문을 한다 해도 이번에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버틸 수 있는 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이후로 가족들이나 이런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좀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언니들하고 건강하게 산에서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산에서.
3: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을게. 네. 어서 산 같이 가자.

0: 위에 구름이 지나가나 봐, 산 위에.
1: 그러네요. 구름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2: 어휴, 안개인가? 뿌얘졌네. 성이, 성곽.
1: 이제 거류산성이 나타났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거류산성에서 멀지 않아.
3: 아, 성이가?
4: 성을 쌓아놨네.
3: 봉수대 성곽이야.
1: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들여 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가야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발굴을 해보니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2m 정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동쪽 쪽에는 그래도 제법 잘 복원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0: 와, 여기가 위험하다.
1: 미끄럽습니다. 걸으자.
0: 기기기.
1: 자, 정상 정상.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야,
2: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1: 걸으자. 기기기.
3: 길을 막 뿌려주고 계신다 우리 대장님.
1: 미치.
3: 괜찮으세요, 경영님? 어? 괜찮으세요?
4: 아니, 속이 약간 울렁거려서.
3: 속이 울렁거려서.
4: 분열이 좀 있어.
3: 아이고.
4: 계속 걸으면 좀 어지러워.
3: 심호흡 크게 하시고.
4: 3조 할래요, 3조.
3: 괜찮으니 심호흡 하시면서 다 왔습니다.
4: 아이고.
3: 아이고.
4: 나왔네.
1: 산 사실 어머니 맘에 어머니 맘에 어머니 맘에 어머니 맘에 잡아봤어.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2: 하이파이브! 뭐야 이게 버튼이야?
1: 자, 화이팅!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2: 화이팅!
1: 수고 수고 수고! 축하 축하 축하!
2: 하나 둘 셋.
5: 이렇게
1: 거르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때, 산행 즐거웠습니까?
6: 네.
1: 행복했습니까?
6: 네. 예.
7: 그 같이 동행하는 산호들도 오늘 좋았고요. 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엄 대장님하고 같이 산행을 해서 정상 뷰가 없어도 2000m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밑에가. 그래서 아, 오늘 너무 즐겁고 뜻깊게 산행을 잘 했습니다.
8: 예. 다음 거르산에 왔을 때 오늘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5: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이 거르산의 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 예, 예, 예. 이게 두 번씩이나 초대돼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1: 예, 예.
2: 이 정말 산에 장인, 네. 자랑, 우리 엄 대장님의 고향에 와서, 네. 태초의 그 길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1: 예, 성지로우님. 두 번째나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4: 이렇게 함께 완주를 하니 진짜 울컥 할 것 같아요.
1: 네. 네.
4: 건강하게, 네. 명랑하게 이렇게 산에, 네. 다니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0: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란 말이야.
1: 요즘 같은 풍토에서 국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야. 도포자락 날리며 팔자걸음 걷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 음악이 이만큼이라도 흘러왔다는 게 대견해.
0: 그게 다 우리들 때문이야. 옛날에는 제사 음악을 맡은 악사들이 중신 대접을 받았대. 고려 때부터 가거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무공을 세워도 벼슬을 주지 않았잖아.
2: 그래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풍물을 갖춰놓고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는 우리의 풍류객을 모시는 율방을 따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3: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공짜 초대권을 뿌려도 국립극장은 텅텅 비는 판인데 어쩌다 TV에라도 나와봐라. 돌려버리고 라디오는 꺼버리고 외국에서는 박수갈채만 받고. 웃기는 얘기야.
4: 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안 가르쳐서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모르고, 또 모르니 못 듣는 거 아냐?
5: 아, 날마다 듣는 음악이 양악뿐인데, 아, 국악이 설당이 어디 있겠냐고. 명색이 국악이라는 게, 어? 아, 박물관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6: 우리들 책임도 있어. 전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관능적인 부채춤이나 디스코 같은 탈춤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
2: 아, 자자 그만들 하자고. 아, 이제 인간문화재니 하는 그런 감투도 필요 없고. 사실 그래, 서양에서는 고전음악과 뭐 팝송이 병행하듯이 우리도 대중가요와 국악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거지. 어?
7: 어머니 안 찾아봐도 되겠네. 찾아봐. 너무 걱정도 안 되니?
0: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찾아다녀.
7: 무슨 생각하고 계신데?
0: 아, 됐어.

0: 아이고, 네가 여적 살아 있었냐?
1: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이고, 살아 있었어.
0: 아이고 살아 있었어. 아이고 시장이 살아 있었구만. 어디 아이고 시장이 살아 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시장이 어디 아이고. 죽었는가 했는데 원 시상에 코로코롬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네. 살 수가 있는가?
2: 몇해 전에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서
0: 그러고 본게 좀 야이었네.
2: 성님은 참 신수가 좋아졌어. 문화재 지정받았다는 소식은 내 진즉 들어서 알고 있었지라.
0: 아이고 명색의 인간 문화재재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걸로 입성도 가리기 힘들구만.
2: 그럴 거예요. 그 제자는 몇이나 두셨어?
0: 지자고 뭐시고. 아이고 요즘 시상에 어느 실배 종자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나서겠는가. 쉽게 사는 길이 여기저기 훤하게 열려번졌는디.
2: 그래도 우리 성님 소리야 다 알아주는 소리 아니오.
0: 네 달에 연구소 간판 내리고 나도 유당처럼 숨어번지 가는 중이구먼.
3: 유당이 아직 살아있는 감요?
0: 죽었는가 유당이?
3: 성님도 소식 못 들으셨어?
0: 유당 소식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3: 10년도 넘었을 것이오. 그 사람 마지막 본 것이.
0: 유당은 찾아서 뭐 달라는가? 소문에 듣자하니 유당이 젖대를 버렸다는디.
2: 소리가 끊겼어.
0: 무엇이여?
2: 내 딸년한테 우리 선상님 가락을 물려줘야 할 텐데 아 손이 떨려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기도 멀었고.
0: 그래서 유당을 찾는가?
2: 그 사람이 젖대를 놓았다면 그건 필경 나 때문일 것이오.
0: 하긴 자네와 유당가는 금적 상하의 천사

설사 이금화가 자네신가? 조선 제일의 현기가 이금화란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네. 어디 그 알량한 소문이나 한번 들어보세나.

0: 장작을 쪼개시오. 이 가야금 쪽에서 불소식으로 났으라는 소리야! 기생나부랭이가 방작의 조선 제일의 현기라고 사칭을 해! 그 소리는 계집 탐하는 사내를 훌진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앞에서 교태부리 거의야 끝같아.
1: 유당 1호구나.
2: 유당이 누굽니까?

0: 스승님.
1: 조선 제일의 젖대 명인이야. 이름은 백응산이라고 하는데 모란봉 토굴에서 그가 부는 젖대 소리를 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0: 들어보았느냐?
1: 예.
0: 어떻느냐?
1: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상했고 젖대를 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휘둘러댔습니다.

유당이다. 무릇 음률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마 네가 젖대 소리를 들었어도 유당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0: 이야,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 아니, 이게 다 선생님께서 가꾸신 거예요?
1: 그래요. 집 나가시는 아침에도 일일이 다 손질을 하셨어요. 돌아오실 생각이니까 집안이랑 화단이랑 손질하신 거죠. 안 그래요?
2: 혹시 목포로 내려가신 건 아닐까요? 목포 본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절도 알아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1: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어디 어머님 계실 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죠.
3: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양반 아니니까.
1: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4: 한 교수님 독주의 날까지는 돌아오실 거예요. 보온병에 오물까지 담아놓은 엄마잖아요.
0: 네,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 무슨 일 생기면 풍류방으로 전화주세요. 제가 곧 달려오겠습니다.
1: 그래요. 네.
0: 가보겠습니다. 네.
1: 당신 어머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3: 앞으로 1000년은 더 사실 거다.
1: 어머님이요?
3: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1: 10년 넘게 어머님 모셨어요. 아가씨나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 나는요 당신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당신한테 다 못했어도 우리 어머님한테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님 손가락 하나 깜빡하셔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히 다 알아요.
3: 그래서?
1: 이 세상이 나빠요. 어머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세상이 어머님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3: 당신이 뭘 알아? 그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
1: 어떻게 살아왔든요. 어머님은 살아있는 가야금 산자 유일한 대가세요. 당연히 인간문화재도 되셔야 해요.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여성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3: 이 사람이?
1: 여보, 제발 노건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이 악사 노릇 그만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아요. 밤마다 기생팔대에 나가서.
3: 당신이 뭔데?
1: 난 당신 알등소리에 반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망쳐 나왔어요. 날 미치게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알등소리였어요. 밤마다 기생파티에 나가서 이래가 가라기를 듣고 되는 그런 알쟁이 아니고요.
4: 자존심은 남아있었네요, 당신.
5: 연습은 오후 3시야. 시간들 지켜요.
6: 네.
5: 무희하고 찬우 내 방 좀 와.
7: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0: 무희야.
4: 왜 내 얼굴만 쳐다봐? 왜?
0: 이런 생각을 해봤어. 축단 선생님이 가야금을 잡았을 때는 내 북장단이 저절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저절로 흥이 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난 천생 연불인가 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4: 뭘?
0: 너하고는 왜 안 되니?
4: 잘 된다면서.
0: 북하고 가야금 말고.
4: 그럼 뭐?
6: 난 무인이 부인이 되고 싶어.
8: 뭐가 되고 싶어?
6: 부부. 요즘 말로 남편.
9: 아유, 아유.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어?
8: 아직.
9: 연락도 없으시고?
8: 네.
9: 어쩌나? 연주회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10: 아니, 죽사 선생님이 어딜 가셨나?
9: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다고요.
10: 어, 그랬었나?
9: 가실 만한 곳은 찾아봤고?
8: 염려 마세요. 한 교수님 독주회엔 꼭 참석하실 거예요.
9: 노인네가 밖에서 일 당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0: 아직은 뭐 정정하신데요 뭐.
9: 정 같지 않으셔. 선생님 가해금줄은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전번에 뵈니까 줄이 느슨한 게. 하긴 자꾸 늙어가시니까.
0: 야, 선생님 성격에 진짜 아시겠지?
8: 뭘?
0: 보온병에 담아놓은 거. 그거 진짜 한 교수한테 끼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한 교수한테 오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11: 풍류방 박 선생님이 학교로 가보라고 해서 가시죠.
0: 누구야?
8: 풍류방 가서 기다려. 조금 이따 그리로 갈게.
12: 어서 와요. 마실 것 좀. 앉아.
8: 정연언니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12: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8: 난
12: 왔으니까 앉으세요.

0: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며칠 전 일은 사과를 하겠어. 두 번씩이나 무희 씨를 빈방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 건 당신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지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요.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 당신이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줬어.
1: 끝인가요?
0: 앉아요.
1: 당신한테 받은 모욕은 세 번으로 충분해요.
0: 앉아요.
1: 그 모든 걸 내가 되돌려놨다고요? 어째서요? 어째서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0: 미안해요. 무의실을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1: 그건 성민호씨답지 않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불편해요. 내가 성민호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큰 남자가 어린애처럼 말끝마다 엄마 찾는 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가야금을 사랑하면서도 어떨 땐 가야금이 내 목숨 이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엄마 때문일 거예요. 난 엄마의 예술을 존경해요. 가야금만은 엄마의 이상이 못 될지도 몰라요. 엄마의 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서귀범류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망치고 싶진 않아요.
2: 남의 인생?
1: 3년 동안 그 방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정연 언니는요? 정연 언니도 나처럼 빈방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나요? 손윤호 씨의 엄마 타령을 반주 삼아서요.
0: 그 여자와 난...
1: 그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박정연 씨예요. 난 이무희예요. 이름만큼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손윤호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모욕을 계속 당하고 싶진 않아요. 실례했어요.

왜 네가 우냐? 울지 마. 내가 울어야지. 왜 네가 우니?

0: 언제 들어오셨어?
1: 어젯밤 늦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누우시더니 한 끼도 안 잡으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깨어나셔서 콩나물 꼭 끓여서 밥 서너 숟갈 밀에서 드시고는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여보, 아무 말씀도 마세요.

0: 말씀 좀 해보세요.
1: 여보.
0: 어머니는 한평생 어머니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죠. 자식들이 죽어 자빠져도 어머니는 눈 하나

0: 누이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린 누이와 날 남겨두고 어머니는 3년 동안이나 행방을 감췄었죠. 그동안 누이와 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내 인생 망가진 겁니다. 기생 파티에서 유행가 가락이나 긁어대고 있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내 꼬랑새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1: 그만하세요, 여보.
0: 어머, 한 교수 연주회장에 그 오물 끼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이죽 살아줘? 무위만큼은 내 꼴로 만들지 마세요.
2: 니들 애비는
0: 뭐라고요?
2: 니들 애비를 찾아다녔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유당이 살아있기는 살아 있는 모양인데
0: 누구라고요?
2: 젖대를 내던지고 소식을 끊고 사는 모양이요. 그럴만도 하지. 나이 50이 넘으면 젖대에 김이 안 드는 건 당연하지.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유당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0: 어딜 돌아다녔어?
1: 그냥 여기저기에.
0: 혼자서?
1: 그래, 혼자서.
0: 오늘 김 회장님 사군자 치러 온 날 아니야?
1: 일본 가셨어, 회사 일로.
0: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서른 넘은 여자가.
1: 바람이 들었나 보지?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씨깔공리나 안 하고?
1: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0: 누구하고? 좀 알자.
1: 김 회장하고.
2: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0: 그럼.

0: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니야.
1: 그러니까 편해서 좋잖아.
2: 아예 망부석한테 시집을 가라. 도대체 언니같이 이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런 영감님한테 시집을 가? 정말인가 보구나. 농담 아니야?
1: 생각 중이야.
2: 편하고 싶다는 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럼? 언니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건 알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 옷 하나 사 입어도 어울리는 옷 사 입고 그런 건 보기 좋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치하는 건 진짜 사치야.
1: 그래. 난 진짜 사치가 하고 싶어.

0: 선윤호 씨 만났어. 계속 만나도 돼?
1: 내 허락받을 일 아니잖아.
0: 언니하고 정말 상관없어? 없어?
1: 없어.

0: 여기에요. 한 교수님, 오늘이 한 교수님 연주의 날이에요. 자,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죠.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 당신이 모시고 가.
0: 아가씨 가야금으로 성공하려면 한 교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어머니만
1: 그만둬! 난 더 이상 그 양반 일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0: 안녕하세요. 전번에 한번 뵀죠? 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1: 아니에요, 바빴어요.

0: 우린 나슬이에요. 오는 길에 형님하고 마주쳤어요. 차만 부인더서 좋으시겠어요. 재진 건난데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디다. 촌스럽게.
1: 내 아기 스쿠야장 모욕하지 마. 너보다는 백배 천배 훌륭한 여자야.

어머님께 지금 당연히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와야 도리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래요, 어머니? 안 입고 오셔도

0: 사무실로 인사해두세요.
1: 그래요. 우리 솔빈이밖에 없어.
0: 준비하세요, 어머님. 제자 타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요. 공연장으로 가요.
1: 아유, 안 돼, 안 돼. 쬐게만 움직여도 그냥 골이 쏟아지는 게 꼼짝을 못하겠다, 야.
0: 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해요. 프로그램에도 축사 선생님 참석하신다고 나왔는데요.
1: 네, 그래요. 나도 우리 솔빈이 연주회 때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쏟아진다. 오메 오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1: 아이고.
0: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2: 아유, 내가 몸살이 나도 당연히 났단 게.
0: 아,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따 꼭 오셔야 돼요.
1: 야,
0: 네.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갈게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아니, 네, 좀 나갔다 왔어요.
0: 이따 공연도 꼭 올 거죠?
3: 네.
0: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일이네.
3: 난 준비할 게 많아서 갈게요.
0: 네, 살펴 가세요.
3: 네, 나오지 마세요.
4: 네. 아니야? 백리의 시 같은 년. 골 좋겄다.

0: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거 봐, 젊은 사람 볼 꿈인데 빨리 와.
2: 아니, 생각보다 여기, 무거운데요.
1: 여기.
2: 아, 여기. 거긴 불자리가 아니잖아요.
1: 아이, 됐어. 아, 좋다. 아, 됐어.
3: 멋지세요, 김 회장님.
0: 그래. 어울립니까?
3: 네, 아주 좋아요.
4: 손님 얼마나 왔어?
5: 벌써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4: 나 자꾸 떨려서. 무희야, 내가 가야금 손 좀 봐줄래?
5: 무대 갔다 올까요?
4: 그래, 그러죠.
5: 네.
6: 자, 아, 선생님은요?
7: 아, 저 큰일 났어요. 가게 심부름 갔다 오니까 어머님 그새 나가셨어요.
6: 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긴 아직 안 오셨어요.
7: 어머님 오시면 동석 씨 나하고 어머님께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6: 아,

0: 이놈 시방 네가 가야금이라고 뚫고 앉아 있는겨? 난 너 가르친 일 없다.
1: 선생님,
2: 어, 어,
1: 선생님, 보지 마.
0: 선생님, 뭐 사람 뭐하는 거라고? 선생님도 해야 지나게 지나게
1: 선생님.
0: 어머니, 어머니, 가야금 주면 손이 나대더니 그걸 가야금이라고. 이
3: 어머니 안 돼요.
0: 내 같은 신명 살아야 기도가 사는 것이요.
1: 선생님,
0: 뭐요? 제자로서의 충정과 의무감 땜시 복죄를 한다고. 시상이나 내 선전도 하려면 내가 독죄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쉬어야 될 것 아니오. 왜 네가 혼내? 네가 혀? 네가 서기범 구경이라도 쉬었단 말이오? 눈 가리고 아웅 이제. 내 이름 석자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속아놓고 갈 줄 알아? 개수장아! 나 눈 안 재고 집으로 다 필요 없으니 너 거기다 무덤이나 파둬라. 어? 알았냐 이 년아?
3: 어머니!
0: 이 년아? 하여금 뭐 튀기셔야 돼요. 하여금 가짜도 못해. 이 정도네.
4: 제가 어머님보다 가야금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연주 생활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어요. 손이 굳으셨어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앞장서서 어머님 생전에 서기복리를 악보로 정리하고 연주를 하지 않으면 1500년 가야금 지능은 보존이 어려워요. 현실을 바로 보세요. 제대로 연주할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과 저 중에 누가 진짜 서기복리를 제대로 연주하는지를 가려줄 겁니다.
0: 저 목사님 안 돼요.
3: 현진 님
0: 잡고 사람을 좀 말아줘요.
3: 우리 엄마야.
5: 시작해요. 들어가 보세요. 저 선생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염려 마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0: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0: 국립 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 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hake it! Korea!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지켜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선가 김올하 선생 30주기 추모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음악회의 제목이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학이 머물던 자리. 제가 기억하는 월하 선생님의 모습을 학으로 묘사한 것은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 모습을 멀리서 뵈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만한 시간이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한 세대가 지날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을 아쉬워만 하고 있을 시기는 저희들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추모의 계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

있습니다. 우리가 월하라는 선생님의 아호를 친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호는 가곡의 명인이셨던 소남 이주환 선생께서 지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가녀린 여인에게 달을 짊어지라니요, 좀 무겁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인생사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정가세계, 우리 전통 음악 문화의 세계에 무거운 짐까지 선생님이 홀로 짊어지고 가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선생님은 달의 무게에 짓눌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정가 분야의 후학들을 위해서 또 정가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이처럼 든든하게 닦아놓고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여창가곡 분야 최초의 무형문화재, 지금은 용어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무형유산의 여창가곡 첫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곡을 정말 잘 하시는 전문 연주가 분들 손을 꼽으라면은 아마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었을 정도로 우리 전통음악, 전통문화 특히 정각에는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대를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은 선생님이 닦아놓으신 토대 위에서 이렇게 많은 젊고 좋은 연주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반을 닦으시느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무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전통적인 정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2부에서는 우리의 정가가 미래 세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각 무대에 다양한 연주자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연주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곡, 시조, 시창으로 꾸며진 무대를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12난간, 오라 선생께서 그야말로 즐겨 부르셨던, 또 많은 분들이 오라 선생의 절창으로 칭송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라 선생이 남기신 사진에 그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 선생님의 자태를 학에 비유한 것은 참 적절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아하고 고아하신 인품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런데 제가 대학 무렵에 친구를 따라서 종로에 있는 시우단체 총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뵈었던 모습은 좀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우회에 드나드시는 남자분들, 시우회 회원분들은 사회적으로 지체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학식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때로는 토론에 가까운 말씀을 나누시는데 오라 선생님 몇 말씀에 그냥 조용하게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면은 오라 선생님은 리더십도 상당하셨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을 통솔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도 대단하셨던 걸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오라 선생님께서 시우회를 이끌었던 그 무렵에 전국에서 시조를 즐겨 부르시던 시조인이 100만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조 문화와 관련 지어서 본다면은 오라 선생님께서는 시조의 전성기를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1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가곡 한바탕을 남녀창이 번갈아 연주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르면은 남녀가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평가입니다. 이라도 태평성대 저래도 성대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성수침이라는 분이 중종 때 학자분인데 이분이 지은 시조시를 얹어서 부르는 음악입니다. 남녀창 가곡 태평가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2부 첫 순서로 황희종 작곡의 어젯밤 꿈길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음악 가사를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니까 노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가사가 품고 있는 정서가 음악으로 잘 표현됐다고 혹시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아까 리허설 때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과거의 국악도 늘 그 시대의 음악 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대들 청중들의 기호를 따라서 음악이 새롭게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전통음악도 미래의 청중들을 위한 미래의 우리나라 음악 문화를 위해서 그 모습을 새롭게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오늘 음악회 2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이제 이어질 두 작품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게 될 완화삼은 시인 조지훈님의 시를 김소하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작곡가 성함 처음 들으시죠? 소하는 오라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경배 선생의 아호입니다. 그래서 김경배 선생께서 조지훈님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당신이 평생 불러왔던 가곡의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정가풍, 원래 정가의 모습을 향한 강한 구심력이 작용한 음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실 학 떠난 빈터에는 이 작품은 유명한 한명희 교수님의 시에다가 작곡가 강상구님 오늘 지휘를 맡았잖아요. 곡을 붙인 음악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 작품은 어쩌면은 정가풍 본래의 음악으로부터 조금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원심력이 좀 강하게 작용한 음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음악의 편성도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정가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식 발성, 서양식 성악을 공부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성악가들도 무대에 함께 참여해서 음악을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0: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같았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놀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이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간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면에서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각했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하나님만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군이나 대관을 짓고 대관 앞에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4: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고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가 국악의 높은 담장을 한결 더 낮췄다고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그랬나요? 국악의 높은 담이 낮춰졌나요?
1: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까기를 하는 것처럼 국악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0: 맞아요. 아무리 근엄해 보이는 사람도 바둑판 앞에 앉아 알을 까면은 네. 이 친근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 모든 시청자들이 국악의 높은 담장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합니다.
1: 네, 먼저 네. 백돌을 잡은 정성호 8단입니다.
0: 네, 정성호 8단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네. 1998년 M본부 네. 9기 공채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는 뭐냐? 네. 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활쏘눈에 있잖아요.
1: 레골라스요?
0: 레골라스. 맞습니다. 네. 그 캐릭터로 분장해서 그냥 근근히 네. 이렇게 먹고 살아왔었습니다. 성대모사 겨우 떨렁 하나, 서경석. 네?
2: 반갑습니다.
0: 예, 저 초고예요, 초고.
2: 반갑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당시 서경석은 네. 아주 탑 개그맨이 돼서 광고도 네. 많이 하고 광고 있지 않습니까?
1: 유명한 거야.
2: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0: 아직도 안 해요.
2: 모두 다 같이 애들이
0: 네. 네, 합격입니다. 예. 네. 그렇게 서경석이 잘 나갈 때 문명으로 지냈던 정성호 8단. 마침내 네. 드디어 개그야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주연아, 주연이 너 주연아. 저는 잘 못합니다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3: 주연아. 와, 너 주연아 무당 주연아.
0: 네.
3: 너 주연아 연기 잘 주연아.
0: 그만하시지요.
3: 주연아,
0: 야, 그만해.
1: 네.
0: 바로 저거였죠.
1: 네, 맞아요. 바로 그 해죠. 또 2006년. M본부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성호 8단이 이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사람이 오래됐다고? 아이디어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0: 내가 언제 울었어?
3: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도 위에서 안 써주니까 8년 무명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짜로 꼭 이 말은 드리고 싶다고.
0: 정성호 8단 네. 여기 토크쇼가 아닙니다. 그만. 야! 그만해!
1: 네, 그 이후의 시간은 정성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인데 거기에 안면모사까지 하는 완벽함이 특징이죠.
0: 그렇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추사랑으로 분장하고 뛰어나오는 네. 모습에 네. 추성훈이 네. 정말 킥업을 하면 정색을 해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나도 가수다에서는 임재범 분장을 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 바람에 인기가 급상승했죠.
0: 정성호 8단, 자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3: 성호 씨, 아이고 왜 이래. 아이 정호 씨, 아이 왜 이러네.
2: 정성호 씨,
3: 그런데 말입니다.
0: 도대체
3: 그 오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름이 까리예요. 까리. 지하에서 까리라 불렸거든요.
1: 무슨?
3: 그래서 오늘 진중하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연말에 왕 중의 왕에 제가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아, 조사표 좀 긴 듯 했습니다만. 네.
1: 너무 길었습니다.
0: 정성호 8단 본인 목소리가 제일 어색해요.
1: 네, 맞아요.
0: 네, 뭐 상 최고인데.
1: 네. 자.
0: 하여튼, 각오 네. 대단했습니다.
1: 네. 그에 맞서는 흑돌, 신승태 6단입니다.
0: 강원도 그 아름다운 네. 고장이 있지요. 속초. 속죄해야.

0: 불리우는 야생마 신승태. 신승태는 원래 타악을 전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가요제에서 이 동상을 받은 팀에서 소리 노래가 아니고 꽹과리 연주를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그 실력이 일취월차. 7년 전이죠.
1: 네.
0: 퓨전 국악밴드 싱싱으로 미국 방송에 그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까지 나와서 K컬처의 신박함을 자랑했는데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신비도 먹어서 발병이 난다.
1: 그리고 소리꾼 신승태를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0: 또 그럴 것이 여러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죠.
1: 네.
0: 호프집에서 먹태는 몰라도 되지만 야생마 신승태 모르면 간첩.
1: 네.
0: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1: 네.
0: 신승태 6단 역시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까리님이랑 붙게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약간 처음 해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4: 부당이에요?
3: 아니 선무당.
4: 선무당. 예.
0: 그런 속담이 있죠.
3: 예예. 예.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0: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0: 알까기 몰라요. 자 기대되는데요.
1: 네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시타는 헛손질 혹은 또 힘주절 실패로 인해서 이 수업 방지하기 위해서 대국 전에 이제 손가락 푸는 거예요.
1: 네.
0: 뭐 한번 까보세요. 예. 상대야도 까보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강도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지. 정성호 8단. 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대국이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0: 네.
1: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자리엇 경례. 예.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하게. 8알씩 보석 끝나 이미 끝났나요? 아 이제 바꾸네요 또.
1: 네.
0: 아 주로 이제 하수들이
1: 네.
0: 그냥 틈만 나면 저렇게 바꿉니다.
1: 저는
0: 정성호 8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벌써 플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네.
0: 딱 바둑판을 넓게 활용하는 정성호 8단 보석으로 봐서는
1: 네.
0: 네. 그리고 약간 촘촘한 듯한 신스테 6단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흑선, 흑도를 잡은 신스테 6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까주시죠. 첫 수. 그렇습니다. 아, 과연 저 한 점이 성립이 될까요? 꽤.
1: 아...
0: 첫 수에 꽤이 나왔어요.
1: 네, 아쉬워요. 알이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0: 네. 거기로 들어가야
1: 돼.
0: 아, 낙이 된 알이 저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갔다.
1: 이게 좀 약간
0: 괜히
1: 처음부터.
0: 이제 식경전인데.
1: 네.
0: 신스테 6단은 그 페이스에 빨리면 안
1: 아니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명중을 하는 게임이 아닌데
0: 네.
1: 네, 지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0: 네. 자, 과연 아까 연습하는 거 봐서는. 와, 이 정도로 부드럽다.
1: 우와.
0: 내 손가락을 봐라. 자, 그래 놓고!

0: 역시 우와. 깨끗하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0: 정성호 8단. 이야, 이렇게 되면
1: 기선제압을
0: 했어요. 신세계 6단 상당한 강자를 만났습니다.
1: 네.
0: 대진운이 안 좋아요.
1: 아.
0: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1: 네, 아직 모르죠.
0: 예, 내가 할 길로. 그렇습니다. 네, 야생마.
1: 네.
0: 신승태 6단. 아, 그거 신경 쓰지. 아, 이쪽에?
1: 아, 아.
0: 네, 그렇습니다.

0: 조준이 좀 빗나갔어요.
1: 거리가 있으니까. 네. 너무 큰 거리에.
0: 네.
1: 네?
2: 너무 차이가 나. 급이.
1: 이게 오히려 네. 정성호 발탄은 아니 상대방이 실수하면 네. 갑자기 승리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가 너무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2: 예. 승태 어떡하니 승태. 우리 승태야. 아너 아이 승태.
0: 아 지금 한석규
2: 승태. 아 속초야. 네.
1: 하도 성대모사를 많이 내서
0: 네, 한석규 팔단이 온 것 같아요.
1: 목소리를 까먹었어요.
2: 아이 승태.
1: 지금 약간 한석규 네? 성대모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0: 오.
2: 다 보라고.
1: 네.
2: 잘 봐 잘.
1: 퍼펙트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실점을 안 하고 네? 완벽한 승리가 그런 알까기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건방을 떨었어요. 네. 네. 실수. 원숭이도 네. 뭐라 그랬습니까?
0: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1: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방심한 금물입니다.
0: 네, 맞아요. 이게 알까기는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1: 모릅니다.
0: 네. 이 정성호 팔단은요, 네. 2009년 인플루언서 경말금 씨와 결혼해서 슬하의 3남 2녀를 두고 있는 다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1: 이야, 5남매. 그런 건 이제 우리말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좋다.
0: 와.
1: 네, 넘칩니다. 다산왕. 아니, 진정한 총자왕은 정성호 팔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신스태 6단.
0: 네.
1: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한 점 득점했습니다만은 거리가 늘 멀어요. 단 한 방에 저 세 점을 향해서 난감하네.
0: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1: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멋진 공격이 없었어요.
0: 네.
1: 과연 저 두 점을 공격하겠다.
0: 오.
1: 네. 그러나 네. 과연 뜻대로 될지? 좋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0: 아, 그렇죠. 다음에
1: 모든 거 한 걸음 한 걸음. 네.
0: 네.
1: 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0: 네. 그렇게 예. 될까요?
1: 제 웃기고 앉아 있는겁니다. 네. 네? 그 사실 저 한 점이라도 어떻게 처리만 해도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0: 네.
1: 저 한 점만이라도
0: 어떻게 이렇게 다 빗나갈까요?
1: 약간 지금 네.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대국입니다. 이 정성호 팔단의 어떠한 네. 현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네. 대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또 난전을 유도하고 네. 있는 정성호 팔단입니다.
0: 네.
1: 역시 영리하지요.
0: 네.
1: 자, 두 점을 향해서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0: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1: 롤스
0: 문을 열고 나갔어요.
1: 네?
0: 아 진짜
1: 오늘 신스테 6단은 야생마가 아니고 병든 마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1: 안타깝네.
0: 네.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1: 이제 그 흔들려서 네. 인류를 네. 부르는 모습이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
0: 네. 그 밖에도 또 이제 5초 유아인.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1: 6초 넘어가면은 아닙니다. 5초.
0: 1, 2, 3, 4, 5.
1: 네, 네, 네.
0: 1, 2, 3, 4, 5.
1: 네.
0: 네. 그리고 그다음에? 트로트계의 구교환이란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아직 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망뿐입니다.
0: 네.
1: 만회를 해야 되겠지요.
0: 네.
1: 자. 뭐 가지고 논다는 표현, 네.
0: 네.
1: 그러면, 네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래 그렇게 예.
0: 이게 또 살짝씩만 해도
1: 그렇습니다.
0: 알아서 떨어져 주니까 네. 지금 정성호 팔단이
1: 알아서 떨어져 준다.
0: 살짝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1: 신승태 6단은 무시하는 네. 이야기 아닐까요? 제발 한 점이라도
0: 제발요.
1: 네, 과연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0: 맞네.
1: 아, 속초 내려가자.
2: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오히려 정성 오팔도는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러네요. 난 망했다. 오히려 네. 정성 오팔단이 떨렁 하나 흙을 잡은 선수 같고
2: 네.
0: 자세 봐서는 신승택이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네. 예, 호들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끝내기 데려가네요. 자, 멋지게 과연 농계탑
2: 우와.
0: 네, 농계탑으로 아, 네. 이렇게 끝내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은 너무나 쉽게
2: 네.
0: 가볍게 이 백을 잡은 정성호 8단의 승리. 첫 대결에서는 정성호 8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2: 포석이 되게 특이해요.
0: 어, 네. 야, 신승태 6단 자존심이 상했던 어. 거예요. 그냥 공격으로 나가겠다.
2: 어, 다 앞으로 예, 나왔네요.
0: 예, 거리가 좀 먼 거리였으니까 네. 어, 사정권 안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겠다.
2: 네.
0: 반면 정성호 8단은 저렇게 부처령면은
2: 네.
0: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좀 완전히 어. 신승태 6단을 속된 말로 봐버린 거지요.
2: 네.
0: 이렇게 해도 난 이긴다.
2: 그렇죠. 지금 약간 무시하는,
0: 무시하는
2: 게
0: 겁니다.
2: 보이고 있어요.
0: 저런 보석은 사실은 없습니다.
2: 네.
0: 그러나 결과는 모르지요.
2: 네.
0: 자, 2차전도 신승태 6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아, 이거
2: 네.
0: 밥 꿨네요. 어. 엄지타법이 정확합니다.
2: 네.
0: 어,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저 속점을
2: 네.
0: 향해서.
2: 잘 네. 들어가면은
0: 네.
2: 새 알도 떨어질 수가
0: 그렇습니다.
2: 있잖아요. 그렇죠.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우, 꽤 안 되게 다행이에요. 성공은커녕 네, 꽤 안 되게 다행입니다.
2: 네.
0: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0: 예, 오히려 빗맞아가지고.
2: 네, 다행이에요.
0: 예. 야, 다행입니다. 자, 오, 어. 그렇게. 오.
2: 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공격. 세 점을 향해서.
2: 오! 네!
0: 성공했습니다!
2: 드디어!
0: 드디어! 야, 생마! 승진제 6단 장하다! 멋진 흐름 보여준 신승태!
2: 와, 드디어!
0: 네. 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이러면 이제 피기는 겁니다.
2: 네.
0: 알까기 몰라요.
2: 그럼요.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2차전에서
0: 지나치게 건방을 떨었던
2: 네?
0: 네? 정성호 8단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2: 네. 네.
0: 당황입니다. 얼굴 빛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2: 네.
0: 당황하는 기색이? 네. 우습게 봤죠, 너무.
2: 네.
0: 아, 당황은 커녕 차분하게
2: 네.
0: 처리합니다.
2: 역시, 어딜 들어와. 네. 역시 정성호 8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참 동안이에요.
2: 네, 어, 맞아요.
0: 네. 누가 저 50대로 보겠습니까?
2: 맞아요. 진짜 동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2: 피부도 너무 좋아요.
0: 네, 피부도. 네. 아유, 네. 네, 승자의 여유입니다.
2: 네.
0: 만약에 치고 있으면
2: 네.
0: 귀에 안 들어옵니다.
2: 네, 맞아요. 네. 지금 신승태 6단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네, 네.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2: 네.
0: 저 동문서답이죠. 나는 내가 갈 길로 가겠다. 그거. 네, 좋아요. 자, 과연 저거는? 저희는 사실 뭐 정성호 8단이 네. 승리하든 신승태 6단이 승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2: 네.
0: 그래도 지금 약간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2: 네.
0: 약자를 응원하게 되네요.
2: 네.
0: 네. 뭐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두 선수라도 좀 네. 지고 있는 네.
2: 맞아요.
0: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의치 않고 정성호 8단은
2: 어?
0: 네, 노련합니다.
2: 너무 깔끔해요. 깨끗하지
0: 않습니까? 내 알은 그 자리.
2: 네.
0: 상대의 알만 공격하고
2: 네.
0: 처리하는 네, 프로다운 수입니다.
2: 네.
0: 과연 네. 이번에는 어찌 될지 성공을 할지?
3: 아.
2: 아.
0: 그러나
2: 네.
0: 1차전과는 달리
2: 네.
0: 한 점 차이입니다.

0: 맞아요.
1: 크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네.
1: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과연 저건 어려운.
0: 오!
1: 안타깝습니다.
0: 논개답법이 되네요. 네.
1: 그래도 네, 논개답법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1: 과연 그래도 두 대국자는 양반이에요. 매너 좋습니다.
0: 네, 맞아요.
1: 왜냐면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 네. 네. 의식까지 가서 막 비키라고 그러고
0: 맞아요.
1: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대국자는
0: 양반이 아니었네요.
1: 네. 양반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다. 이제 깨달았나 봐요.
0: 몰라서 못하고 있었나 봐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안 비켜주네요. 안 비켜줘도 네. 할 말 없는 겁니다.
0: 네. 네.
1: 자, 과연 자리까지 이동했는데 보람이 있을지. 네. 하여튼 그런, 네, 그런
0: 뭐,
1: 정도.
0: 그래도 네. 그냥
1: 네. 네. 사이에 끼인 네.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어우. 자, 1타 2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8단. 흑 두 점을 향해서.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
0: 네.
1: 자, 흑이죠. 네. 저거 굉장히 유리한 네, 위치입니다. 자. 아, 안 돼요.
0: 아, 신중하게.
1: 현상이 네. 자신감 보죠.
0: 네.
1: 자신 있게. 네, 자신 있지 않습니까?
0: 아, 진짜 정성호 예, 팔단은 저... 아주 깔끔해요.
1: 정성호 팔단 정말 잘하네요.
0: 네. 아, 이제 한 알 남았어요.
1: 정성호 팔단을 못하는 게 뭔가요? 네, 다 잘합니다.
0: 오.
1: 죽으려고 네. 환장 있지 왜 또 그 한 점.
0: 보통은 이제 하나가 남으면 도망을 가는데.
1: 날 죽여주세요. 날 처리해 주세요.
0: 역시 야생마 답습니다.
1: 아, 네. 아 저거 끝내기 들어갑니다.
0: 아,
1: 여기서.
0: 진짜 신승태 6단은 오늘 네. 의상도 네. 일부러 흑돌 백돌 상징하는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는데.
1: 네, 준비를 좋아요.
0: 네.
1: 준비성들. 와 본인이 스스로. 야, 어떻게 보면 상대를 우롱하는
0: 네.
1: 우롱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3대 1이다.
0: 네.
1: 네, 그것도 멋지다고 신승태 일단 추접스럽습니다. 저거는
0: 네.
1: 맥없이 끌려가는데
0: 네.
1: 자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0: 네.
1: 한번 멋지게
0: 진짜
1: 1타 3등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0: 네, 그럼요.
1: 예.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서 1타 3득이 나오느냐? 우와! 3득은 안 나왔습니다만
0: 우와!
1: 득점을 올리는 네. 신승태 6단! 속초의 아들 신승태! 와
0: 깔끔했어요. 네.
1: 아, 아까 그거.
0: 아, 이게 약간 먹히나 봐요, 이게.
1: 네. 좀 동정심 유발. 네. 네. 어 그런 거 없어. 그거를.
0: 아니.
1: 네.
0: 지금.
1: 네. 어떤 바보가 자기 아를 네. 연달아. 그것도 넘어가. 네 결과.
0: 아 노래를 해주면. 어. 오봉산꽃대기
1: 애와 돌배나무. 네 거기까지. 네.
0: 오 과연 네.
2: 이런 뭐까지.
1: 와 과연.
0: 에?
1: 와 본인 아를 깔아요. 와 여기 지금 여러분. 이야. 자 요게 네? 만약에 무승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0: 네.
1: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데 승리했습니다.
0: 오! 오! 진짜 못했는데
1: 신승태 6단 2차전은 승리했습니다.
0: 자, 이제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흑돌 신승태 6단 성공해주세요.
1: 네. 자, 신승태 6단은 집중해서 중앙에 네. 이 3점을 포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넓게 활용하겠다.
0: 네.
1: 정성호 8단은 3점을 포진했고요.

0: 이게 세 알이기 때문에 첫 득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첫 득점 성공의 얘기입니다.
1: 신중한
0: 꽤기 나오면 안 돼요? 와! 아! 그래도!
1: 오!
0: 네, 미칠 거 없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네. 네. 신승태 육단은 1차전 다르고 2차전 다르고
1: 네.
0: 지금 결승전에는 오 진짜 프로다운 모습.
1: 네, 이제야 손이 풀렸나 봐요.
0: 이제 풀렸습니다. 와 그러나
1: 와.
0: 정성호 8단이네요.
1: 역시
0: 네? 네 차원이 다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1: 이...
0: 깨끗하게 득점을 네. 하는 정성호 8단
1: 네.
0: 졸지에 떨렁 하나 남은 신승태 6단
1: 네.
0: 그러나 이것도 처리하면 모릅니다.
1: 네
0: 실수 없어야 됩니다.
1: 네.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신승대 6단 멋집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는데요.
0: 알 수 없는 저게 만약에
1: 네,
0: 이 정성호 8단이 네. 실수라도 나오면
1: 네,
0: 네. 역전승을 거두는 겁니다.
1: 과연
0: 어. 어, 네.
1: 아.
0: 방해된다.
1: 네 이제는 마라. 흔들리지 않겠다.
0: 네. 네. 자 제가 볼 때는 정성호 8단 평소 실력 같으면 충분히 와! 와! 역시! 정성호 8단! 국악의 날 지정지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 최종 승자는 정성호 8단입니다! 여기 이제 사인을 네. 여기 해가지고 재밌게 잘했어.
1: 어.
0: 저렇게 못한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2: 야,
0: 진짜.
2: 진짜 잘한다. 성호는.
0: 자, 축하드리고.
3: 아~
0: 네, 자, 수고한 말씀해 주시죠.
3: 네네. 아.
4: 오늘 어쨌든 즐거웠고
3: 예.
4: 야생마로 다시 돌아가서
3: 예.
4: 속초에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1: 속초에서
0: 신스대 육단도 잘했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3: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알까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또 오늘 고수님을 만나가지고 한수 배우고 갑니다.
0: 국악의 날 지정지점 알까기 시즌2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임해방류 한량무의 멋을 담아낸 사풍정감을 감상하셨는데요. 한량무는 선비의 풍류와 여유를 춤으로 풀어냈죠.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말 동작 하나하나에 멋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때로는 힘차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우리의 춤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는요, 춤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이야기를 전하는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전통춤의 깊은 멋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무까지 정말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

0: 멤버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며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보경, 최유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작무 음양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해봤습니다. 창작무는 전통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무대에서 궁금한 게 특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표현했는지.
1: 이번 작품 음과 양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져서 표현하는 춤이에요.
2: 음과 양. 네, 어떤 게 다를까요?
1: 약간 강과 약 그런 것 같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2: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표현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 두 친구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아, 저 있어요. 네. 그 제가 원래 키도 조금 작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는데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키도 네. 더 커지고
0: 그래요.
3: 자세도 완전 바르게 돼가지고 네. 네. 원래 반에서 약간 앞줄?
0: 작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큰 것 같은데?
3: 맞아요. 조금 많이 컸어요.
0: 맞아요. 무용하면서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네. 하니까 키도 이제
2: 쭉쭉 커지고
0: 네. 그리고 너무 좋은데 보경 친구도 그런가요?
1: 저는 옛날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땀나고 그랬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지금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야 무용이 참
2: 우리 두 친구를 참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0: 네, 예.
2: 그리고 혹시 무용을 하면서 생긴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3: 아 그 네.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약간 발끝이 먼저 나가거든요.
2: 무용하듯이?
3: 네.
2: 어떻게? 네.
3: 그래서 엄마께서 네. 약간 네. 왜 춤추면서 걸으냐
0: 아, 그래요?
3: 하실 정도예요.
0: 아 무용과 사실 친구들 보면은 좀 네.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2: 달라요 좀.
0: 네. 그거 네.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 네. 보여드릴게요.
0: 예 어떻게 하는지.
3: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0: 그렇게 걷는다고요? 진짜 춤추는 것 같네.
2: 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네. 발레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반대로 뒤꿈치부터 들여밟으면서 좀 걷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3: 네.
0: 그 발레하는 친구들은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발레하는 친구들은 왔어? 안녕. 이렇게 가 진짜 내가 봤거든요. 맞죠? 안 그래요?
2: 어때요?
3: 좀
0: 이상해요?
3: 좀 그렇긴 한데
0: 네,
2: 좀 이상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요.
0: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네.
2: 그리고 또 보경 친구는 무용하면서 어떤 습관 생겼어요?
1: 저는 뭔가 거울 같은 걸 보면은 네.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딱 잡고 양치할 때도 거울
0: 양치도.
1: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이렇게
0: 아 양치할 때도 자세를 잡고 꼿꼿이 세우고
2: 딱 이렇게
0: 그럼 이 정도면 일상 자체가 무용인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하다 보면 은근히 좀 승부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1: 승부욕 턴 빨리 돌기?
0: 턱 빨리 돌리기요?
1: 턴이요.
0: 턴 빨리 돌기.
1: 네. 턴 빨리 돌기가 네.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게 경쟁 아닌 경쟁이구나.
2: 그러니까 무용에서 이렇게 돌기가 한 동작인데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3: 더 빨리.
2: 더 빨리 도나.
0: 무용의 꽃은 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예. 무용의 턴 중요한데 우리 최율 친구도 턴 잘해요?
3: 네,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2: 우리 보경 친구도?
1: 네, 저도 자신 있어요.
2: 질 수 없고.
0: 그럼 어떻게 한번 네.
2: 이 자리에서 예. 저도 자신은 있는데
0: 그러면 세 분이 무용인 세 분의 일반인이니까 제가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두 분이 한번
2: 네.
0: 누가 먼저 할까요?
2: 먼저 동시에 동시에 한번 얼마나 잘 도나
0: 동시에 네. 그러면은 알았어요. 동시에 한번 시작을
1: 네.
2: 자 조금 이렇게 간격 좀 벌려야지 안 다칠 테니까
0: 이렇게 도는구나.
2: 어디 갔어?
0: 이번에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까? 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셋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교가 확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셋이 어떻게 도는지.
2: 저요?
0: 네.
2: 자. 제가 요거까지 들고?
0: 예. 네. 들고 하세요, 들고.
2: 네네.
0: 예, 들고 한번.
2: 자.
0: 자, 셋이 돕니다. 시작!
2: 어머,
0: 큰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다 섞이면 난리 났는데.

0: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정말 잘했고. 자, 이제 곧 이제 여름 방학인데 두 친구의 여름 방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2: 아, 저는 먼저 여름 방학 돼 가지고 약간 네. 화채? 화채 같은 것도 화채. 많이
0: 수박 동동 띄워서 네.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2: 제가 만들거나 할머니께서 만들어.
1: 그래요. 맛있겠다.
2: 그래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래요. 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1: 아, 좋네. 네. 구경.
3: 저는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을 맞춰서 워터파크 가서 파도풀이랑 워터슬라이드랑 타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네. 여름방학에도 무용 연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0: 아 멋지다. 네. 뭐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계획이네요. 여름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멋진 춤 실력도 많이 많이 키워보길 바랄게요.
3: 네. 어 잠시만요.
0: 네네. 네.
3: 저 그 네. 방송하면서 부모님께 네. 전하고 싶은 말.
1: 어 그래요? 전하세요. 네네네. 자 어디 보고 전할까요? 어, 1번, 1번 1번 카메라 네. 보고 얘기하세요.
3: 엄마 아빠 무용 해주기 해줘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0: 와. 어 우리 유리는?
2: 아 저는 괜찮아.
1: 괜찮아.
0: 어 그래요 괜찮아요. 어,
1: 나중에
0: 어,
1: 문자로 예 하시고.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무용꽃나무 원세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제가 직접 만들어온 안무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멍들 때도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 뿌듯해요. 제가 무용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특별히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오늘 톤과 멋을 담아낸 속옷춤을 준비했습니다. 속옷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호흡 표현이 특징인데요.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세린, 화이팅!

0: 야, 정말 속옷소리하고 함께 펼쳐지는 경쾌한 움직임이 네.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속옷춤은 춤과 호흡이 딱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손끝 움직임부터 발 디딤까지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겹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무대였어요.
0: 네, 정말 오늘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답게 춤사위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무대를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남자 춤선이 어떻게 저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했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선보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작품 백이계 결의 백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야 이의 날개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하얀 학의 날 우아한 날갯짓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입니다.
1: 하얀 학의 우아한 날갯짓.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학이 날아오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한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0: 예.
1: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거두 친구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2: 아, 원래는 동생이 이제 무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학원에서 일주일만 보디가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무용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지금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네 동생은 이제 안 다니고 좀

0: 안 다니고. 아,
1: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동생 따라 강남 가요.
1: 예. 동생 따라 무용한다.
0: 그렇죠. 예, 보디가드로 갔다가. 그러면은 무용은 주로 이제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건우 친구는 평소에 이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는 편이에요?
2: 아, 저는 조금 네. 많이 T예요. 근데
0: 아, T예요.
1: 완전 T?
2: 네, 완전 T인데 네. 대문자 F처럼 막 다정하게 공감도 잘해 주고 싶고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 가지고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속으로는 엄청 설레고 뭐 신나고 이런 건 거죠?
2: 네, 지금 엄청.
0: 아, 그래요. 무용 동작을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지금은 좀 익숙하게 아, 이 정도는 뭐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2: 스트레칭 중에 예.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0: 브릿지?
2: 네. 그 브릿지라는 동작을 하면 약간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그래서 약간 좀 피하는 스트레칭 동작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얼굴 신경 안 쓰고 잘하는
0: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워낙 기본이 잘생겨가지고 본인 얼굴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스스로? 아,
2: 10점이죠.
0: 10점이요?
1: 오!
0: 오, 티네.
1: 그럼 요정
0: 아, 하지 마세요.
1: MC 얼굴은?
0: 아니야. 아니에요.
1: 10점 만점에 몇 점?
0: 그러지 마요.
2: 100점이죠.
1: 100점?
0: 아이 진짜 이렇게 나 갖고 놀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기분 이상하네.
1: 예쁜 것 같기도
0: 그러면은
1: 하고.
0: 네.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브릿지 동작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네. 오, 네.
0: 오, 오,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1: 어 근데 얼굴이 안 보여줘서 저 미안한데
0: 반대쪽으로 한번.
1: 네, 카메라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반대쪽으로 한번.
1: 근데 야. 이게 바로 된다고?
0: 오.
1: 오.
0: 와 신기하다. 와. 그냥 일어나요? 저기 코어 힘이 상당한 거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유연성도 있고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1: 네, 이거 하면 사실 진짜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못생김도 이제 승화시키는 어떤 프로 무용가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연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막 어렸을 때 진도복춤이라는 춤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0: 네.
2: 슈즈를 넣는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서.
1: 신발 가방.
0: 네. 네.
2: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그대로 공연장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춰버렸어요.
0: 아 진짜요?
2: 네 그래가지고 네. 춤을 추다가 네. 자반이라는 마지막 동작 뛰는 점프 동작. 네. 네.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몇 대 맞고서
0: 아 정신 차리고
1: 가방을 메고 있다가
2: 가방을 맨단 걸 이제 알아가지고
0: 가방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도 북춤이 아니라 진도 가방 북춤이 됐네. 그렇죠. 아 진짜. 근데 그런 실수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재밌는 추억이 되고 하는데 혹시 건우 친구는 공연할 때나 뭐 평소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난 꼭 이런 걸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2: 두 가지 정도의 징크스가 있는데
0: 두 가지.
2: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좀 혼나야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셔도 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
1: 잘해도.
2: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제가 하다 보면 여기 옷이 그냥 벗어질 수도 있어서
0: 그렇지.
2: 옷에 뭘 붙인 다음에 예. 요거 옷까지 같이 꿰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 때 바느질을 한단 말이에요.
0: 예.
2: 근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로 몸을 찔리면은 정신이 번쩍 드면서
0: 와, 그것도 찔려야 돼요.
2: 네.
0: 아, 신기한 징크스네.
1: 그럼 오늘 무대 괜찮던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바닐로 찔린 거예요?
2: 둘 다예요.
0: 아, 진짜.
1: 둘 다.
0: 그래서 느낌이 좋네.
1: 징크스가 맞긴 맞네.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내긴 혼내셨지만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 엄마,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시를 하게 돼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들이 막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거든? 그거 막 배려해 주고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0: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네. 또 대견스러우실까.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생각하니까 또 아무리 티지만 또 눈물이 좀 나나봐요. 눈물도 나고 막 땀도 지금 나 있고.
0: 티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F 같은데.
1: 다시 한번 해보세요.

0: 자, 춤선이 아름다운 건우 친구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춤으로 한국 무용 빛내주길 바랄게요.
1: 네, 이번에는 새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무용 소녀들입니다.
3: 저는 첫째,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 담당 민지고요.
4: 저는 둘째, 리액션 담당을 맡고 있는 사연이고요.
5: 저는 막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가원이고요.
3: 저희는 무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있고요.
6: 지나가다가 걸음만 있으면 제 팔 모양을 확인하기도 해요.
7: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저희 작품을 연습해요.
3: 이렇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물을 준비했는데요. 무함 속에서도 화려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엄청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8: 특히 장난의 화려함과 절제되는 자태가 매력이랍니다.
9: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한국 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0: 아, 태평무에 담긴 기품과 힘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차분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또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태평무는
0: 네.
1: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아한 기운 속에서도 또 단단한 기운까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의 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춤사위 하나하나에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부채산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채산조의 가장 멋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2: 부채가 한 번에 착 하고 펴질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진짜 멋있다 하고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1: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요? 네? 나도 좀 쉬었는데 왜 그래요?
2: 원래
0: 그래요.
1: 허스키 보이스. 아, 멋있다. 예.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부채 하는 거.
2: 하나, 둘.
1: 와, 기가 막히네.
0: 어,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1: 해볼게요. 어, 그래, 한번 보고 싶다.
0: 하나, 둘, 셋.
1: 오, 야, 진짜.
0: 딱딱딱 맞네.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1: 어, 그럼.
0: 어,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무용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무용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궁금해요.
2: 일단 전통 치마를 입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들고 한복을 입고 턴을 돌 때 치마가 착 하고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꽃이 된 느낌이에요.
1: 어, 평소에는 꽃이라고 생각 안 해요?
2: 예.
1: 아, 그래.
0: 평소에도 꽃처럼 귀여워요.
1: 꽃이야, 평소에도. 네. 예. 너무 예쁜 표현이었고. 네. 연습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도 좀 약간 무용처럼 막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2: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이렇게 돼요.
1: 진짜로? 에이, 설마.
0: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1: 그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2: 네.
1: 어, 나도 모르게.
0: 허공에 대고?
2: 손끝이 네. 그렇게 돼요.
0: 손끝을 살리는 거?
2: 네.
0: 오,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2: 이런.
0: 오.
1: 그래.
0: 이렇게. 사실 무용을 하면 몸에 아름다운 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무용의 단아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3: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춤출 때 동작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0: 아.
3: 그래서 한국 무용의 단아함을 살리려고 평소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0: 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차분함이나 우아함이 아니고
1: 예.
0: 뭐 노력 끝에 완성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긴장될 때 그렇게 주문을 걸면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오늘도 진짜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멋진 무대 보여줬어요. 넷이 다 친하죠?
2: 네.
1: 예. 앞으로도 이런 만남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네. 어, 더 기대되는 친구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용가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야말로 무대 위를 한

0: 저희는
1: 준비 어린이 모형단입니다.
2: 저희는 한국 모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저희의 큰 장기는 국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1: 호흡!
4: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1: 역공지입니다.
5: 여러 사람이 추지만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 맞는
1: 동작!
5: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0: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준비다!

0: 네,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무대 위 작은 손끝과 발끝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연습과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0: 네.
1: 춤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춤이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6: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4: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생 가문을 군침 없이 내지는니 내가 반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장난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익 찾아 갈 것이니 유학 대접이다 착실이여.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 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따따 굿따 굿따

0: 음악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2: 근데
3: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2: 네.
3: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

0: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1: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니까 그때 제가 할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0: 욕조리듯이
1: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 보컬처럼 노래를 못 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0: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1: 네, 많이
0: 저도 딱
1: 들었었어요.
0: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1: 네, 그것도 있었어요.
0: 그리고 지긋지긋.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게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0: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1: 네.
0: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1: 에잉?
0: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1: 감사합니다.
0: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1: 어, 네.
0: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1: 오, 네.
0: 그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1: 네.
0: 지긋지긋이에요.
1: 맞아요,
0: 또
1: 네.
0: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지었어요.
1: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0: 네.
1: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뭔가
1: 아,
0: 그 여유가 없고
1: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0: 전쟁터지
1: 썼던, 맞아요.
0: 전쟁터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맨날.
0: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1: 네.
0: 기대가 돼요.
1: 네.
0: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트윈트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해낸 돈타령.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지금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김피탕이라고
0: 그렇게
1: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열심히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펜 선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그래서 붙이면 삼산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1: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1: 오,
0: 한데,
1: 네.
0: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1: 맞아요.
0: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1: 그렇죠.
0: 잘했다.
1: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

0: 내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의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릴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1일 빼빼로 돼 있대.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제이 파워 제이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아 글쎄. 네. 아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1: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1: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1: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1: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진짜 제일 맞네.
3: 와, 학교에 채점을 한 거죠.
0: 열심이라다.
1: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0: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0: 그렇죠. 그러니까
1: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2: 그렇죠.
1: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3: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3: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네. 딱히 취미도 없고 셋다 뭐 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1: 또 상자리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0: 다음으로는 지신 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상자리의 지신 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아이브이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2: 네.
1: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0: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1: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2: 고깔을
1: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1: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1: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은 건 없어요.
1: 아, 네.
0: 그럼 아지트인데
1: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0: 네.
1: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의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의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0: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0: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1: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별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0: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1: 네네.
0: 앞으로의 상주의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1: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이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0: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1: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0: 네.
1: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던가 뭐 가야금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0: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프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큰 마!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2: 비춰줄까요?
1: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0: 체험을 만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색동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방송을 찾았습니다.
1: 자, 승원이 앞으로 와.
2: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안녕하세요.
0: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풍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풍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4: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0: 덩덕풍 놀이터는 문화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5: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악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6: 장구.
5: 맞아요, 장구.
6: 열세 개.
5: 보다 좀 더 적게.
6: 12개.
5: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0: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5: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0: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봅니다.
5: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줄이에요. 엄청 많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저희가 여기는 방송 처음 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5: 스튜디오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6: 안녕하세요. 네.
5: 기술 감독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진행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7: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 그게 재밌었어요?
8: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4: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9: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에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0: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1: 대중음악가가 여우라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의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올해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록 가수 강산해와 소리꾼 정보건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해.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는 음악이니까 물꼬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만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에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 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하의 동양 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의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구 있는 스트릿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굿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루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 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는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고

0: 아,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올라서 정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 자체를 그 비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스란 장르와 국악이란 장르의 가장 큰 공통점이 오음계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라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 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생의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에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라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제17회 여우락 페스티벌.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록음악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4: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6: 아!
3: 너무
6: 결과냐? 안녕!
4: 살포시 한번 출연했었는데요.
3: 네네네.
4: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3: 저도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4: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더라고요.
5: 저는 이겼습니다.
3: 아, 이겼어요? 아, 유명 씨도 했어요?
5: 네.
3: 지금
6: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4: 뭘해도 다 잘하셔요.
3: 아,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 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의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창하죠. 뭐 예술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4: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3: 국악계의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5: 네,
3: 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5: 네.
3: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5: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네.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3: 네.
5: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옛날부터 꿈같이 네. 이렇게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3: 네.
5: 딱 마침 또 10년 차, 이제 10년을 만으로 딱 채웠더라고요.
3: 오.
5: 그래서 10년을 채웠으니
3: 네.
5: 이제 다음 와. 10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3: 네.
5: 결심을 하고 딱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3: 네.
5: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네. 이렇게 보상처럼 음악감독직을
3: 네.
5: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3: 네.
5: 딱 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4: 유태평양 네. 음악 감독님께서 좀 네.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3: 네.
4: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3: 네.
4: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3: 제일 먼저
4: 일단 다 채웠어요.
3: 네. 제일 먼저 연락해서
5: 열심히 지금 출퇴근을 네. 하고 있고요.
3: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5: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3: 달라진 게 없네요.
5: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3: 아, 그래,
5: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3: 네.
5: 거.
4: 4대보험
5: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 그 전에
3: 네.
5: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작창 의뢰가 또 들어와가지고
3: 네.
5: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3: 아니 그러니까
5: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아니, 왔다 갔다 무슨... 하고 있습니다.
4: 너무...
3: 퇴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5: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3: 그리고
5: 그렇게.
3: 사실 뭐 태평역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락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 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네.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 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4: 국악 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3: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군요.
4: 네. 그 라디오 매일 2시간씩 진행하니까
3: 네.
4: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3: 네네.
4: 그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3: 네.
4: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3: 네.
4: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 네.
4: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3: 네.
4: 규명창이 되기 위해서
3: 네.
4: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3: 네.
4: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3: 네.
4: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3: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3: 네네.
4: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3: 네.
4: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3: 네.
4: 대중음악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3: 그러니까요.
4: 예술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4: 네.
3: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4: 근데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계시니까
3: 믿고
4: 투탑이면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3: 그쯤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으로.
5: 매해마다 달랐던 것
3: 매해
5: 같아요.
3: 달랐어요?
5: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3: 네.
5: 네,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3: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아,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예.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0: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요?
1: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0: 네.
1: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0: 립제이
1: AI
0: 씨.
1: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저희도 놀라면서
0: 네.
1: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0: 아니,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1: 네.
0: 나오시고,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1: 그죠. 네.
0: 되고요. 또 뭐, 동양 고주파, 이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1: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0: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두
1: 예.
0: 분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1: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0: 네.
1: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0: 와, 고민도
1: 내
0: 없이.
1: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0: 네.
1: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을 떠올리게 된 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0: 네.
1: 한국적인 정서의
0: 맞아.
1: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또
0: 네.
1: 뭐 명태라든지 구팔알이랑 이런 노래들을
0: 맞아.
1: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0: 오.
1: 그래서 이번에는 여울학에서 판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0: 오.
1: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0: 그럼 예술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에 신
1: 네.
0: 거고요. 오. 그리고 또 하림 씨.
1: 예.
0: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의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1: 네.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0: 맞아요.
1: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0: 네.
1: 있어가지고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0: 네.
1: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울학에서 공연으로
0: 네.
1: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복원 씨가 이
1: 네.
0: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울학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1: 네.
0: 받았거든요.
1: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이제
0: 네.
1: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0: 네.
1: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0: 그래요?
1: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보건 씨였어요.
0: 왜요?
1: 이제 저랑 보건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또
0: 그쵸.
1: 친구기도 하고
0: 아,
1: 동갑이고 네,
0: 동갑이에요?
1: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0: 네.
1: 좀 섭외를 합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0: 네.
1: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0: 맞아요.
1: 하고
0: 본인 결혼을 앞두고
1: 있잖아요.
0: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0: 대회도
1: 나가서 또 대통령상도
0: 나갔고,
1: 탔는데
0: 맞아요.
1: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0: 하는 게 너무
1: 여러모로 본인이
0: 많아서.
1: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또 아니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계속
0: 어떻게
1: 이렇게
0: 설득했어요?
1: 옷깃을 잡고 아니야. 와, 해야 돼.
0: 할수
1: 해야 돼.
0: 있어.
1: 할
0: 막
1: 수
0: 이렇게.
1: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0: 사무실
1: 공연을
0: 들어갈 때랑
1: 준비해야
0: 나올 때 이렇게
1: 그렇죠.
0: 달라질 수
1: 완전
0: 있는
1: 달라지는 거죠.
0: 건가요?
1: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소를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0: 삿대질?
1: 너왜나 도와준다고
0: 삼요?
1: 그러면서
0: 예.
1: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혜 씨와 함께 네.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락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네.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아주 뭐 레게 그 펑크 이런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민요를 들려주셨다고요?
2: 네. 전 민요 좋아해가지고 네. 저기 북쪽에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부터 시작해서 네. 뭐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 민요까지 쭉 훑어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네. 선율의 어떤 느낌이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 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잘 마쳤습니다.
0: 이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민요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예. 민요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2: 아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네.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홍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네.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네.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홍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하홍 야홍 하는 건데 네.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미야옹이 약간 미야옹이고.
2: 네, 그래서 네. 이제 고양이의 네. 밤산책을 내용으로 네.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야옹 이런 식으로
0: 아 재밌네요. 네,
2: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오, 해봤습니다.
0: 진짜 민요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위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1: 네, 저는 해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0: 야, 네.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대미를 장식해주시고 네. 어떤 공연이 또
1: 저는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 거든요.
0: 내 다음 곡은요?
1: 내 다음 곡은요.
0: 아, 네. 무대에서 네. 제일 좀 많이 하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아, 네 다음 곡은요.
0: 그렇죠.
1: 이거를 하고서 꼭 다음 곡을 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 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 약 3분, 4분 뒤에 일까지 네. 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네.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와.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혼자 하시는 거예요?
1: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셔야죠.
1: 아 저는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네.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네.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 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있어요.
0: 있죠.
1: 네, 그래서 유난히.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네.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아침

0: 뭐 이런. 오~
1: 네.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아,
0: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2: 야,
0: 있습니다.
2: 기대됩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까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 주신 이제 이미 하신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형
1: 네.
2: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 한 팀 있는데
1: 네.
2: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1: 네.
2: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요.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1: 판소리.
2: 사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1: 아, 국내 들어보셨어요? 최초면?
2: 아, 저는 많이 들었죠.
1: 어때요?
2: 진짜 좋아요.
1: 진짜 좋아요.
2: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오. 본드로 붙였다. 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1: 블루그래스를 네.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네.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2: 예.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아,
2: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오.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1: 아.
2: 그 정윤형 씨 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7월 18일
2: 네.
1: 노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0: 저는 또 이제 그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는 그 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1: 그것도 새롭네요.
0: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2: 결국
0: 비주얼부터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네.
0: 두 분이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가야금과 네. 기타의 만남도 또
2: 네. 네.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암흑의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렇죠.
2: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네. 그런 특수효과는 없어요.
1: 네.
2: 뭐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1: 네.
2: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1: 와, 그래서
2: 처음에
1: 멋지네요.
2: 비가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네. 그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1: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2: 아, 그러니까.
1: 예,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 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1: 네.
2: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1: 네, 바쁘시네요.
2: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1: 와.
2: 요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1: 네.
2: 녹음을 좀 해서
1: 예, 앨범.
2: 음반, 예,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1: 와.
2: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0: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또 네.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있고요.
1: 또 있어요.
0: 네. 와. 그리고 또 서울 도남문국악당에서 네.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네.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네.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 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제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개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개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개 국악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개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개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개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개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있었죠.
1: 무용하면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2: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3: 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4: 2번, 3번, 얼, 4번.
2: 2번, 3번, 얼, 4번.
5: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

0: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고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요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요렇게 올려야 돼.
1: 선수 오른손 하나, 아,
2: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영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 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0: 올리고 감고 해볼까?
3: 네, 돌아.
0: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4: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2: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딸기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1: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린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어.
0: 딸기 사부 동훈 씨와 동훈 씨에게 일을 배우며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제자들.
2: 여기 세개 왔죠?
3: 여기.
4: 끊을까요?
1: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0: 다섯 명의 귀농 초보들에게 농사를 가르친 동훈 씨는 벌써 35명의 귀농 농부를 키워낸 딸기 사부이기도 한데요.
5: 다음 꽃은 꽃속기라도 안 됐죠. 이 다음 꽃들은 더 과감하게 꽃작업을 해야 됩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매일 아침 숙제를 내주는 것은 물론
1: 너무 없는데?
6: 그래요.
1: 점점 막혔구만 해보니까. 젖었잖아요.
0: 전국에 퍼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7: 여기 구멍이 막힌 거야.
1: 아.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 어찌됐든가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잡아당겨가지고 끌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0: 불꽃 카리스마로 농사를 진두지휘하는 동훈 씨.
1: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6: 이거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네?
1: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동네 어른들
0: 제자들과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딸기 사부 동훈 씨와 제자들의 유쾌한 농사 지금 함께하시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농장에 출근. 매의 눈으로 딸기 하우스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1: 오늘도 상황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일단 오면은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 똥부터 서서히 따가지고 어쨌든
4: 포장을 또 열심히 해봐야지.
1: 오늘도 대충 봤을 때 300kg 이상 나오겠구만.
0: 눈대중으로 딸기 수확량을 짐작하고 하우스 안 향기만 맡아도 딸기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9년차 귀농인 양동훈 씨와 그의 아내 분내신데요.
1: 네. 오늘 수확하고 내일
0: 귀농 초 맨땅에 헤딩하며 고군분투해서 이룬 딸기 농사. 딸기 농법을 마스터한 그는 요즘 딸기 말고 사람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명의 귀농인들이죠.
8: 안녕하세요.
0: 똥과 대리처럼 아웅다웅하는 매제 진호 씨와
8: 좋아.
0: 동훈 씨의 여동생 선혜 씨.
8: 고모 찬스.
9: 고모 찬스. 기다려. 기다려. 아, 벌써 앉으면 안 되지. 서, 다시 서. 그래. 앉아. 앉으라고. 그래.
0: 뒤에 온 사람은
10: 어서 오세요.
0: 7개월째 농사를 배우는 제동 씨.
1: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11: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1: 시간이 몇 시냐고 시간이 몇 시? 저 막내가 저 빠져가지고 제일 늦게 오고
12: 있어요.
0: 제동 씨의 아내 하나 씨.
1: 오늘 전체 딸기를 다 따야 될 것 같은데.
13: 전부 다요?
1: 많이 익었네 보니까. 상황 봐가지고.
13: 갔다 가죠 그러면.
0: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 했는데 뛰어오는 진짜 지각생. 동훈 씨의 고등학교 동창 성서 씨입니다.
14: 지각생 지각생.
15: 전화 안 받아서 뭔 일 있는 줄 알았어.
16: 뭐 한두 번도 아니네.
17: 진짜.
16: 한두 번 지각 한 것도 아닌데.
0: 일곱 명이 모두 모여야 완전체가 된다는데요.
1: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따서 해버리게. 타이트하게.
15: 뭐 꽃대 이런 거 뭐 넣나 꽂지 말고 그냥 딸기만 뚝 따고 가자.
1: 빨리빨리 따가지고 두 동 따고 나면은
15: 여기.
1: 고고씽.
16: 파이팅.
0: 간단한 일과 회의와 함께 시작되는 딸기 수확.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하루 안에 끝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데요.
1: 그 정도면 아니지. 딱 보면 모르나 그걸?
13: 아직도 모르겠어.
1: 그 한 달이 된 양반이.
0: 3,300제곱미터 부지. 세동의 단독 하우스에 딸기 농사를 짓는 동훈 씨. 보통 9월에 심어서 11월 말부터 5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딸기 키우는 기술이 남달라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들. 수확할 때는 너나 없이 모두가 수확에 매달려야 한다는데요. 동훈 씨는 당도 체크가 우선입니다.
2: 어때?
1: 그래도 좀 괜찮네.
2: 괜찮아?
1: 봄 되면은 대체적으로 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다행히 신맛이 나네.
2: 잘 키웠네. 맛이 나는 게 나오니까.
1: 어제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많이 익었구먼.
0: 딸기 농사 9년 차인 동훈 씨와 어느 정도 대화되는 사람은 1년간 딸기 농사를 배운 친구 성서 씨. 귀농 초보인 진호 씨와 제동 씨는 질문하기 바쁘죠.
13: 이게 쓸림은 아니죠.
1: 이건 곰팡이야. 눌러봐. 곰팡이 하려고 애가 약 뿌려가지고 멈추거나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나은 거. 방지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딸려 들어가면 이제 쉬운 이야기로 한 상자를 다 망가뜨려. 예전에 처음에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막 안 좋은 것도 집어넣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다고 생각했어. 알고 봤더니 안 좋은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거야.
13: 아, 안 보여서.
1: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항상 좋은 걸 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거나 그래가지고 안에 썩는 거지.
0: 그간 농사 지으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하는데요.
1: 체험하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궁금한 점들을 갖다 직접 물어보면은 다음 해 잡기를 시작하기가 훨씬 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농사 짓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농사 일을 도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0: 사실 가족과 지인에 앞서 3년 전부터 낯선 이들을 먼저 가르쳤던 동훈 씨.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막연했던 제동 씨 부부도 동훈 씨의 농사 동영상을 보고 배움을 요청해 인연이 됐고 7개월째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동훈 씨의 농사일이 끝나자 필요한 연장을 싣고 또 어딘가로 갈 준비를 하는 이들. 어딜 가는 걸까요?

0: 이 농장 가서 이제 또 딸기 따냅니다.
1: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0: 예, 이게 절반이에요. 조립해 놓고 이거 다.
2: 땡큐. 가자.
3: 동훈 씨에게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친구 성서 씨의 농장으로 향한다는데요. 귀농 4개월 만에 하우스를 임대해 자신의 딸기 농가를 이룬 성서 씨. 동훈 씨 농장 인근에 지은 딸기 하우스라 동훈 씨에게 꾸준히 일을 배우면서 농가 일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0: 딸기 관심은 막 들어가겠는데 표정하는데. 응? 딸기가 이뻐. 네.
4: 딸기 먹어봤어?
0: 응.
4: 맛있지?
0: 응, 딸기도 맛있고.
5: 와, 오늘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0: 우리가 빨리 따고 또 합류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계속 포장을 막 열심히 해야지.
3: 정작 딸기 하우스 주인은 맛보느라 산매경입니다.
6: 아, 나 세 개째 먹었어. 큰일 났다.
5: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 병을 걸려, 오빠가.
6: 딸기를 워낙에 못 따서.
5: 응? 알려주세요?
6: 아휴, 참. 이렇게 서툴러서야. 응?
3: 귀농 1년 차지만 유독 손이 느린 성서 씨를 위해 속도를 내는 진호 씨와 동훈 씨. 요즘같이 딸기 수확량이 많을 때는 사실 농담할 새도 없습니다. 수확을 끝내고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이죠. 양이 많아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딸기 수확.
5: 제일 낫네. 어.
7: 광량이 여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8: 다 안 먹어도 되겠어.
5: 나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못 먹었는데.
8: 볼 때마다 딸기를
0: 먹어. 실어볼까?
3: 허리 한번 못 펴고 오늘 딴 딸기만 350kg입니다.
0: 아, 딸기 잘 땄네.
8: 이거 내가 딴 거야.
7: 잘했어. 잘하네.
3: 양쪽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는 동훈 씨의 후반 작업장으로 한 대 옮깁니다. 포장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7: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0: 포장 잘 되고 계시나?
7: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열심히 해.
7: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3: 350kg 양을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
7: 매달려 있는 거 봤을 때는 별로 안 되게 보여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는 못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 있어요, 막.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들어.
8: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
7: 응, 팍팍 줄어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빠른데.
8: 오빠 없었으면 얼마나 고생하지.
7: 고마워.
3: 초보 귀농인들이 우습게 봤다가 큰코 다치는 것도 이 포장 때문이라는데요.
7: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8: 이렇게 생겼죠?
9: 여기. 끊을까요?
7: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8: 엊그저께 면역관에서 작업할 때 사표 쓸 뻔했다니까.
7: 허리 아파가지고.
8: 근데 다리 잘라져가지고 다시 사표를 쓰는 주머니 넣지 다시. 안쪽 주머니에다가.
3: 귀농인들이 품은 사직서의 무게를 잘 아는 동훈 씨. 하지만 그보다 값진 배움이 있기에 귀농 초보들에게 딸기 수확이며 포장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데요.
7: 처음에 맨 처음에 딸기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진짜 딸기도 못 만지게 했어, 완전 못 만지게. 지금은 이제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딸기도 만져보게 하고 포장도 해보고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초창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딸기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서 포장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3: 도시에서

0: 함께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된 하루 일과.
1: 뭘 와사비요? 아니면
2: 와사비요?
1: 좋다. 박진아,
3: 수가 거창한데?
1: 와, 보쌈. 대박.
2: 오빠 앞접시.
1: 대박. 고마워.
0: 하루의 끝에 야식이 빠질 수 없죠.
4: 이거 앞접시예요?
5: 아, 배고프다.
1: 여기는 한타.
2: 아, 미치겠다.
5: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현실 농구!
6: 운동
7: 실험!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8: 원샷?
9: 좀 얘기해볼까요?
0: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야식. 집에서 함께 출근해 종일 농장을 지킨 강아지 탱이도 챙깁니다.
5: 힘들었죠? 내일도 부탁해.
2: 오전에 따고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얘네들이 빨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해가 너무 많이 뜨는데 일개월만 흐리다고 했는데
9: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5: 농사꾼이 돼가는구만.
2: 어, 내일 엄청 화장실도 들어서 막 따면서
9: 사표 준비하고 있어요.
2: 사표.
5: 생일수. 귀농해 가지고 그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룰을 모르는 거예요. 룰을. 도시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시랑 똑같이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섞이지도 못해. 좀 손해 보는 척도 하고 지는 듯 하잖아. 그러면 아 얘는 눈탱이 처벌해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 정도 유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좀 웬만한 것은 또 공짜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도시에서 깐깐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
2: 고민하지 마.
10: 고생했으니까 하나.
1: 우리 현실 남매야.
2: 엄마도 일 많이 해.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귀농인들을 진정한 농사꾼으로 정착시키는 데 보람을 느끼는 동훈 씨와 곁에서 농사를 배우는 사람들. 이들의 밤은 다른 이들의 밤보다 짧습니다.
5: 나왔다. 오늘 얼마나 더울라고 일어나?
11: 4번이야? 응. 일단 4번 여기다 밀고 다시 정리하자. 양방향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정리가 좀 어려워.
0: 다음날 새벽 다시 농가에서 만난 이유. 포장된 딸기를 공판장에 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5: 자주 가봤으니까 이제 물건 많으니까 서서 가. 출발해. 나도 계속 출발할게.
0: 차 한 대로 딸기를 다 못 실어 두 대가 나란히 출발한 새벽길. 벌써 두 달째 이어진 일상이라는데요.
5: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제 날이 좋으면은. 그리고 날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두 번 정도밖에 못 가고요. 봄철 같은 경우는 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갔죠.
0: 어두운 새벽길을 1시간 달려 향한 곳은 광주의 한 공판장입니다. 딸기 경도가 좋은 겨울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요즘은 공판장 거래를 주로 한다는데요.
12: 안녕하세요.
0: 금은보화 씻듯이 모셔온 딸기부터 확인하는 동훈 씨.
11: 뭐 문제 없이 잘 왔어요?
5: 괜찮네 오늘.
11: 어제 실을 때보다 오니까 빛깔이 굉장히 많이 더 올라왔네요, 진하게.
5: 우선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분홍색에서 땄는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됐잖아요.
11: 이게 후숙이 이렇게 돼가지고.
5: 그러니까 겨울철 딸기 따는 거하고 봄철 딸기 따는 거하고 상태를 달리 따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데 딸기 색깔들 한번 봐봐. 왔으니까. 어두운 애들, 광택이 좀 덜 나는 애들 많이 있어요.
11: 요게 지금 한 줄이네. 비율이 어제 지금 우리 수확한 거에 비해서 소형과가 좀 많네요, 여기는. 우리가 좀 중대형과는 우리가 이제 비율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5: 봄철에 대체적으로 1번이에 2번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시기는 처음이야, 참.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11: 굉장히 알이 좁고.
0: 매 눈으로 타농장 딸기도 확인합니다.
5: 수령은 어차피 어제 다 봤죠? 고생하십시오.
0: 경매가를 결정짓는

0: 가장 중요한 요소, 딸기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상품성과 맛에 있어선 자부심 넘치는 동훈 씨인데요.
1: 딸기의 상태가 다 다르지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럼 여기도 보면 광택 거의 안 나잖아.
2: 포장은 이렇게 하지?
1: 이거는 이제 포장의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작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싸버려. 이게 우리 혼합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2: 바닥걸만 모아놓은 거.
1: 맨 처음에 내가 공판 출하했을 때 서울 보내다가 광주를 보냈는데 이 포장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싸서 보냈는데 경매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아. 포장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 인터넷 막 뒤져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포장법을 보고 올 때마다 잘 포장해놓은 것들 있잖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는 거지. 얘네들도 혼합이 광택 자체가 없지 거의.
0: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딸기 농사. 초보 귀농인들이 동훈 씨에게 배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딸기 농사나 일반 웬만한 농사들은 벌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 웬만한 농약 뿌릴 때는 이 입구를 갖다 이제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오늘은 영양제니까 상관없고 다 벌 퇴근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음에 농약을 치거나 그러면 항상 이 입구를 갖다 닫든가 아니면 아예 꺼내주든가 꼭 잊지 말아야 돼. 여기서 띄어서 먹겠다. 그리고
2: 그걸 너무 적다.
1: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농약 뿌릴 때 농약 안에 과체 있는 그 전에 약이 한 20리터 정도 돼. 그러면 뿌리고 나서 계속 뿌리고 있으면 이제 농약이 그 전에 게 나오겠지. 다 뿌리는 걸 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공기층이 중간에 고여 있어가지고 파바박 가든가 아니면 픽픽 하거든. 오케이, 들어봐.
0: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귀농 2개월 차 매제 진호 씨의 도전.
1: 노.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꺾으면 반대쪽이 약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봐봐. 뒤로 와봐. 너무 많이 꺾으면 이 반대쪽으로 꺾으면은 연동하우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 맞기도 하지만 연동하우스 같으면 반대쪽에 묻어가지고 걔가 약해를 받아버려. 다시 중국 살포해 버려. 한번 해봐.
0: 귀농 2개월 차가 흉내내기엔 아직 어려운 일일까요?
1: 오케이 뒤로. 너무 많이 꺾지 말으라니까 각도를 그 정도 많이 꺾지 말고 거기까지 뒤로. 오케이.
0: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농사 지을 때만큼은 호랑이 스승이니까요.
1: 100점.
3: 아,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었어?
1: 1000점 만점에.
3: 아, 오케이.
0: 가족이고 한 살 차이지만 깍듯이 농사 스승으로 동훈 씨를 대하는 진호 씨.
1: 오케이.
0: 형님이기 전에 동훈 씨는 이미 35명 정도의 농사꾼을 배출한 딸기 사부님이기 때문인데요.
1: 안녕하십니까. 자연평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의 중반에 가깝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야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에 습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래기 맺혀가지고 있으니까.
0: 일주일에 두세 번 체크할 사항을 찍어 공유하는 동훈 씨. 과거 농사를 배운 제자들과 농사 코칭을 원하는 농부들에게 보내는 동영상이랍니다.
1: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전화 통화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체크사항 영상을 딸기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은 자신의 농가 상황을 찍어 공유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농가가 전국에 35군데. 대부분 동훈 씨의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제자 농부들이라네요.
1: 월계는 연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뭐 강진까지도 여수까지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아니면은 영상 통화로 전화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갖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반응도 좋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막 뿌듯합니다.
0: 동훈 씨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농장 밖, 사람들과 여가를 즐길 때입니다.
4: 한 명 방해한 게 있어?
1: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0: 그래 좋았어.
1: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성서 씨와 제대로 한 팀이 된 동훈 씨.
0: 그런 식으로 쳐라, 그런 식으로. 야, 오늘 이겨야 돼. 오,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어, 됐어. 됐어.
1: 동훈 씨가 이토록 승리에 목을 매는 이유. 매제 진호 씨가 제동 씨와 편을 먹고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되려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2: 내가 어떻게 그래 또?
0: 두 개를 정확히 붙여줘. 쌍방울로. 나는 하수잖아. 어? 야, 잘한다.
3: 나 스리쿠션 두 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절이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0: 아쉽네.
1: 딸기 농사는 초보지만 당구만큼은 고수라는 진호 씨.
5: 나이스. 나 응원한 거야.
3: 근데 표정이 왜 그래?
0: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5: 아, 그래.
0: 잘해야 돼. 2점.
1: 진호 씨의 선방에 동훈 씨 속이 쓰립니다.
0: 3점 아니야? 3점 아니야? 4개 같은데 저거?
2: 0, 1, 2, 3.
1: 귀농 초보 질문왕이 당구대를 접수해버렸는데요.
5: 근데 아, 대단한 거. 한숨을 쉬고 그래.
0: 4점. 마음에 안 드네.
5: 오, 야. 어? 오케이.
6: 야, 이거. 어렵다.
4: 몇 개를 치는 거야?
0: 운이 좋네.
2: 9개.
0: 운이 좋아, 운이. 오늘 너무 많이 줬어.
2: 어? 어, 가슴이다.
0: 다음번에는 쿠션을 집어야지. 우리가 얻어 걸려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쿠션 말고.
1: 나름대로 긴급 작전도 짜보지만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진호 씨.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0: 아, 뭐야.
2: 쿠션! 고생하셨습니다.
5: 잘했습니다.
0: 오, 성질하네, 진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딱 하면 그냥.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안 되냐고, 진짜.
5: 그거 잡고, 딸기 들고, 카운터로.
1: 아, 동훈 씨,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치고 하루 쉬어가는 날.
0: 융자금이 달려있으니까 똑바로 해야 돼.
5: 이게 기준이 50g. 요거는 그냥 던지는 거.
0: 그래.
1: 농부들이 또 농장에 70g, 모였습니다.
5: 70g이니까 30g이 두 배니까 요거는 커팅.
0: 커팅할 때 잘 눈 찾아가지고.
5: 세로로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로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담아는 채쪽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0: 오케이
5: 그렇게 갑시다.
1: 시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을 용도로 준비. 아직 농사일에 서툰 제자들은 물론 평생 딸기 농사만 지었던 동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0: 야, 이 정도 너무 작잖아. 이거 진짜 누구야, 씨.
4: 말이 없네.
5: 뺄래,
4: 그래.
5: 그런 거 빼버려.
4: 너가 쓴 거 아니야, 너가?
0: 이번에도 밭농사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고추농사 안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제일 좋았어. 내가 뭔가 심잖아. 그러면 다 비싸, 그게.
5: 다 비싸?
0: 어, 다 비싸. 내가 딸기 심으니까 그때부터 딸기 엄청나게 비쌌잖아.
5: 감자농사 지으신 분들 대박 나세요.
0: 그러니까. 감자도 올해 비쌀 거야, 아마.
5: 아, 그래?
1: 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은 회의 장소도 없어 순창군 공공주택인 동훈 씨의 집 1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5: 우리가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을 한실농부. 예. 또 뒤로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부농실현이면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어서
1: 이름하여 현실농부 프로젝트. 현실농부는 딸기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 판매와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농사 플랫폼을 만들고 농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데요.
7: 농사 지어서 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저희랑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0: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해주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1: 초기엔 매제 진호 씨와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지만 관심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2: 아 근데 감자들 다 씹어봤어요?
3: 아니요.
2: 그죠?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씹어봐서 감자 어떻게 씹는지도 모르고.
4: 나도 안 씹어봤어.
2: 아 그래요?
4: 고추는 잘 키울 수 있지. 고추는
5: 한번 해봤죠.
4: 한번 해봤으니까. 감자는 하늘에 맡기고.
2: 큰일 나네.
1: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금. 현실농부 첫 프로젝트로 판매할 감자를 직접 심어 팔고 자금까지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데요.
6: 호미가 이거 두 개.
0: 네네.
5: 여기 있는데?
6: 아, 그거는 그거. 호미가 아니고.
5: 이것도 좋아요. 다 가지고. 아,
1: 감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도움이 절실. 이럴 땐 네네. 감자 농사를 지어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죠.
0: 감자 심습니다.
6: 감자?
0: 네.
6: 몇 명이서?
0: 지금 6명이서 하긴 하는데 다 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6: 지금 비닐 멀칭 다 돼 있죠?
0: 네네. 이제 구멍만 뚫으면서 안에 엮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6: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
5: 깊게?
0: 반나절이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숫자면?
6: 그렇지, 충분히 심지.
2: 아니 이제 감자를 기억도 안 심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6: 아니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5: 다행이다.
6: 즐겁게 해야지. 일하는 건 물론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겁게 생각을 해야.
2: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6: 뭐 내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는가.
0: 아유,
2: 그런 협의는 제일 못하잖아요.
6: 물론 이제 내가 사회에 자녀들보다 좀 일찍 좀 나와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그 경험담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1: 그동안 줄기차게 오가며 도움을 드리고 또 소통해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0: 저희 그 감자 심으러 가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향한 곳.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7: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0: 소리가 나갈 것 같아.
5: 향기만 줘봐. 여기 하나 됩니다.
8: 가요. 가도요.
5: 꼬리.
8: 꼬리 있는데 꼬리.
5: 꼬미로 하니까 아주 그래서 연장발이라고 하나. 계속 심어볼래? 네네 하는 것 같아. 어?
1: 농사라면 볼 만큼 봐온 탱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 과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2: 기계처럼 일하라고!
0: 안 아프게 살살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
2: 아니 빨리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빛 있을 때 안 하려고.
0: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2: 지금도 아파.
0: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1: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0: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9: 과 숫자가요?
0: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9: 꼬맹이 좀 나와요.
0: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네 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만 따다가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많이 따.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9: 네, 알겠습니다.
0: 예, 고생하십시오.
9: 감사합니다. 네.
0: 워낙 먼 데 있으면은 걱정돼요, 솔직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막 그게 걱정되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갖다 조금 해소시켜 주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 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1: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낮 시간 내내 감자를 심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태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0: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 움직이라고.
7: 야, 그래도 3분의 2 했어.
0: 많이 했구만.

0: 동네 어른들이 보면 미친놈들이라 그럴 거야. 이 떼 앞에서 앉아가지고 쟤들 뭐 하냐고. 봐봐.
1: 피느라고 깊이.
0: 지금 몇 개 심었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1: 돌멩이도 좀 치우고.
0: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1: 뭐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0: 뭐 주물주물만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2: 다리는 아파오고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쳐가는 찰나.
1: 꼴찌 한 사람이 나머지 네 줄 다 하기.
0: 꼴찌 한 사람. 오케이.
3: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정확해야 돼. 몸을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0: 그럼 그 전에 몸을 안 썼다는 소리 아니야?
3: 빠른 손을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2: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0: 그럼 그래라.
1: 시작!
0: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1: 제대로. 아, 피느라고!
4: 왜 그러냐고!
1: 왜 이쪽으로 왔냐고!
0: 야,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2: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3: 아, 겁나 빠른 손.
0: 맞지? 내가 안 와? 안 해서 그 차면 빨라.
3: 벌써 왔어?
0: 어.
3: 지금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지금.
0: 거기
3: 검사한다 진짜.
0: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네. 끝.
3: 잘하네.
0: 야. 됐어, 이제 얘네 두 주 심을 동안 우리 좀 쉬어.
2: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1: 야, 잘한다. 결승가.
0: 안 돼, 필요 없어.
1: 결승가.
0: 먼저 두 주 심고 나서 이야기해.
1: 결승가. 와, 잘 심었어.
0: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1: 아, 뭐해, 빨리 와, 그냥.
5: 너무 약게 심으셨잖아.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3: 이거는 아직 배가 안 쓰지.
0: 패자들이 막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1: 2주를 너 하나 꼬잖아.
3: 감사해.
2: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0: 죽겠다, 죽겠어.
1: 고생했어.
6: 야, 진짜 이 호미지 처음 해보네, 진짜.
0: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아우, 도가냐. 감자는 사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짓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우, 도가냐. 다들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가자.
2: 쑥쑥 자란 감자를 볼 쯤엔 오늘의 이 순간이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7: 다 끝났어요?
3: 다리가 덜렁덜렁거려요, 지금.
7: 날씨가 너무 더워서.
3: 절로 바꿔.
7: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저씨랑 오면서 다 심었을까?
0: 그나저나 밥먹기 못했네. 이따 새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7: 더워?
3: 한 발 정도.
7: 왜? 저녁 늦게
0: 못해. 도관이 나가가지고.
8: 그러면 우리는 쉬고 남자들과 가서 하는 걸로. 여자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0: 못하겠어.
3: 뭐가 좋은 거야?
8: 전.
2: 더위에 고생한 남자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요.
0: 제일 잘하네.
9: 먹는 거에 진심이야.
0: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감자 심을 때는 이럴 줄 알았는데. 막물리야. 소믈리에 가지고 막물리. 어때?
9: 잘해.
3: 잘 닦았네.
8: 아, 그래? 고마워.
0: 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따라줄게.
3: 따로 따라봐 한번.
0: 뱅키슨이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까 전에 이야기해도 다 심었어.
7: 다 심었어?
0: 진짜.
7: 근데 왜 고라쳤어?
9: 그래야 재밌지.
7: 걱정했잖아. 더운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
0: 자, 고생했습니다.
7: 고생하셨어요.
3: 고생하셨어요.
8: 다행이네.
5: 내리십시오.
0: 좋다.
5: 시원하다.
9: 맛이 제대로네.
2: 노동 끝에 먹는 참은 언제나 꿀맛이죠.
0: 봤지? 빠른 손. 빠른 손, 빠른 발.
8: 아, 진짜?
3: 네, 팀플레이였거든. 아. 한 줄씩. 아. 와, 근데 3분의 2를 치고 와버리는 거야.
8: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
3: 누가 이겼지?
0: 별거 아니더라 봐.
7: 아, 오빠랑 게.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감자밭에 묻어줄게. 뭐 쑥쑥 자라볼래. 뭐. 뭐.
3: 무서운데?
0: 여기지요. 감자밭에 묻어줄게. 쑥쑥 한번 자라볼래.
7: 감자랑 연결된 그런 거잖아.
0: 아니,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들을 자료.
3: 감자밭에 있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멀쩡해 있어가지고.
2: 하루의 고됨을 한 잔 막걸리와 작은 농담에 실어 보내는 건 귀농 생활에 적응한 후에 생긴 여유. 동훈 씨도 귀농 초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 어제 온 자료들이 사랑님도 죽었구만.
2: 밤잠 못 자며 애를 써도 수확량은 줄고 품질은 안 좋았던 귀농 초기. 맨땅에 헤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훈 씨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4: 허영 대표님도 확실히 작업을 잘 하셨는데 조금 여기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
2: 저녁엔 제자들의 영상을 꼼꼼히 보며 피드백을 해주는 동훈 씨.
10: 경기도 연천 차량 딸기 주영 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딸기는 뭐 맛이 여러 번 변하는 것 같이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해놨는 것도 궁금하고 과연 잘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반대로 저한테 올려줍니다. 단톡방에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작은 걸로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봐가지고 얘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일까.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통화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일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잘했다 막 그러면서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농사를 배우고 독립한 농부들이 지속적인 코칭을 원했고 농법 전수를 원하는 농부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동훈 씨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농업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딸기 농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4: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 김태 대표도 처음에 영상 보낸 것은 곧 작업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니 그래서 내 면모이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11: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 개 정도씩 남기고 있습니다.
7: 잘했네.
4: 그래 매출도 작년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7: 아 그래?
2: 하지만 모든 농가가 동훈 씨 마음에 쏙 들게 따라와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직접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날.
4: 오늘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뭐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두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그 너도 이제 또 안동화 환경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고 싶다.
12: 멋있다. 자, 다녀올게요.
13: 네, 알겠습니다.
7: 잘 갔다 와요.
2: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14: 수고 많으네.
15: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6: 안녕하세요.
15: 네, 어서 오십시오.
16: 네, 하시죠.
2: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0: 물이 너무 없는데?
17: 그래요.
0: 이제 점점 막혔구만, 보니까. 크기 다 굳었잖아요. 네.
2: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짚기 시작하는데요.
0: 아, 젖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17: 아, 여기 말랐네. 네,
0: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2: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0: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털이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4: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0: 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일한.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1: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0: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1: 예.
0: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문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
2: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0: 루타리 치거나 막 다지근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안에 내부 청소하기도 하네. 근데 하우스 시공 업체들은, 보솔 시공 업체들은 그 가쪽 고랑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주라 그래야지 대표님 다음에 편해.
1: 네네. 그렇게 해주고, 이거는 가운데로 올리고.
0: 일하려면은.
1: 아, 그니까. 그, 마음먹고 있으면 지금 똑같은 마음먹고 있습니다.
2: 그날 오후엔 또 다른 곳에 들렀는데요.
0: 최초 계획은 우리가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려는 계획을 했었잖아요. 길이로는 100m 혹은 한 80m 정도 되려나.
2: 농사를 배우며 슬슬 딸기하우스 시공을 준비하는 매재진호 씨.
3: 이게 그 양지붕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0: 양지붕형이 유리하지.
3: 지금 이렇게 반원형보다는.
4: 백로형?
0: 백로형.
4: 이렇게 해서. 동쪽을 70%, 서쪽을 30% 해서 겨울에 그 온도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 일조량도 상당히 많이 풍족하게 많이 받아서 변로형도 같이 한번 견적을 한번 좀.
2: 동훈 씨는 땅 욕심을 내는 매제를 말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 지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0: 좀 길게 잡았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막. 요즘에 귀농한 친구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오자마자 집 짓고 하우스 짓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서 정리하고 털고 나가느니 그 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가 먼저 맞는가 한번 한 2, 3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도 매입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하우스를 얻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여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공사를 착공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다 전념해가지고 이쪽에다 뭔가를 할 생각.
3: 계획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2: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훈 씨와 제자들.
0: 먹고 싶었으면 훨씬 좋았겠네. 좀 늦었네.
2: 귀농아니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자연 곁에서의 편안함입니다.
0: 딸기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오니까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2: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또 승부사 근성이 나오는데요.
0: 빨리 던져봐.
4: 또 나오고 뭐지도.
0: 대충 해도 뭐 퐁당 가겠지 퐁당. 퐁당. 오.
5: 1, 2, 5, 6.
6: 아 맞지 맞지.
0: 6번.
6: 맞지.
0: 6번.
6: 맞어.
5: 최고.
6: 야 잘하네.
0: 집에 안 가. 6번이지 아까 전에.
5: 8번이었어 아까.
0: 8번.
5: 끝. 맨날 집하고 하우스방, 뭐 집 하우스 그렇게밖에 안 다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3: 같은 산이고 들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풍경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와서 보는 거 느낌이 풍기는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열심히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딸기 따고 자 우리 대박 한번 납시다.
0: 자 현실농구 분호 실현.
5: 화이팅!
6: 가만히 옷도 벌려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펼쳐줘야지.
0: 그래, 펼쳐주고 짧아서 붙일 수가 없어.
5: 아니, 안고 이렇게 해봐.
0: 펴지려고 브라운 시작!
2: 귀농 초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날들의 경험이 동훈 씨에겐 큰 재산이 됐고 이제 어엿한 딸기 사부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동훈 씨.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맨땅에 헤딩은 동훈 씨의 전공. 거기에 으쌰으쌰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귀농 후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0: 해보니까 딱 하기가 제일 쉽지.

0: 때가 내름대로 나왔다.
1: 아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0: 그럴게.
1: 아, 그렇구나. 아, 시작한 것 같아, 나도. 내가 한국적으로 신분이 이제 농부가 되는 사이야.

저는 옛 소리들을 찾아서 복원하는 일이 시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노래인데 또 새로운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스타일과 개성들이 담겨 있고

0: 저는 비교적 아주 어릴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항상 이 장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은 이 장르의 뿌리는 어디인가,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옛 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작을 하려는데 재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요리법과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시작한 작업이 지금은 어찌 보면 복원 작업, 경서도 소리에서 복원 작업의 1세대로서의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 옛날 음원에 대해서 복원하는 의미는 지금의 음원이 유행하고 있는 그 음원에다가 다양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음원으로부터 그 다양성으로부터 현재가 개성 발전된 그 과정을 살펴면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굴하는 데 옛날 그 음원이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가 여기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예. 옛날 고종 황제가 그걸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예, 정창근 선생님. 오늘 무대는 고종 황제가 박춘재라는 명인의 소리를 좋아했고 또 그 명인의 소리를 고종 황제 앞에서 유성계 담았다는 그런 무대를 재현하는 무대인데요.

0: 경서도술의 음원 기록이 시작되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 제가 부르는 노래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제 음악 세계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1: 강산 들어를 가니
0: 우리 민요도 그 어떤 역사보다도 또 더욱더 우리 지금의 민중들과 가까이 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는 경험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5: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5: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5: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좋다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지희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희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따뜻한 나인데.
1: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회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 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희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D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희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0: 가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1: 저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2: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3: 지희 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1: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2: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4: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5: 네!
4: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5: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아,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1: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0: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되게 행복해요.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거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연주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다른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복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

0: 일기에 수록된 이랴고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오늘 오프닝 무대 열어준 서울 브라스 사운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음대 기악과 동문들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아, 금관악기 그러면 사실 좀 듣기 쉽지는 않아요. 부드럽죠? 생각보다 소리가 신나기도 하고요. 예, 올해 첫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금관악기 앙상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합창제를 시작을 할 텐데요. 박수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합창제 신호를 드리면 큰 박수와 함께 합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당구 여성 합창단 소개하겠습니다. 합창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하는 여럿이 모여 나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하나 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여러 연주회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매력있는 여성 합창단입니다. 이현철곡 산유화, 그리고 리빌라슨의 Look Believe, 그리고 엘베테 해리맨의 시그,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황지연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남 오라토리오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1987년에 창단됐고요.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혼성 합창단입니다. 지휘에는 김종감님, 반주에는 안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다음은 비전 콰이어 소개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전파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와 정기 공연을 통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스토리 있는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희갑곡 향수, 두 번째 곡은 신상우 편곡 우리, 이렇게 두 곡인데요. 지휘에는 안예환님, 반주에는 이정윤님,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비전 콰이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뮤지컬을 한 편 만들어 오셔도 너무 제가 꼭 표 사서 보고 싶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중원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원구 여성 합창단은 1992년 9월에 창단해서 다양한 레파토리로 지역 문화 축제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분들께 들려드릴 거고요. 지휘에는 유종현님, 반주에는 이성민님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참 멋진 여성분들을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중원고 여성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중원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었고요.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성남 헤븐스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아, 2011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성남 지역 주민의 화합과 노래로 이루는 지역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합창단입니다. 지역 축제와 페스티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합창의 아름다움을 널리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합창단이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번에는 최가희님의 곡이죠. 그리고 지금 해요 역시 최가희 곡의 두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차태일 곡 황소라 편곡 둥지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조연주님 그리고 반주에는 김상혜님 두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성남 헤븐스 합창단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줄 이 친구들은 성남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여러분들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네, 박수 쳐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 힘이 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베트남 국립극장 개관 기념회에서도 공연을 초청받아서 했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사절단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두말하면 잔소리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곡은 듣고 봐 이기경 편곡 그리고 이현철님의 다시 일어나요 이호준님의 나의 노래는 윤학준님의 노래가 만든 세상 이렇게 네 곡 부를 텐데요 지휘에는 안예환님 반주에는 양미파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소년소녀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역시. 네. 이 성남 아트리움이 예전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성남 시민회관입니다. 1981년에 건립해서 34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새단장을 했는데요. 명칭, 시민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성남 아트리움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아트리움에서 마지막으로 신상우곡 가족이라는 이름 부르면서 2022 시민 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꿈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재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그래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능력과 여유가 담겨 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낙엽이가 준 선물 봄 가을이 왔어요. 나뭇잎 하나가 바람을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네요.
1: 예, 저 나뭇잎 좀 봐.

0: 오늘이 그날인가 봐.
1: 그날?
0: 나무와 이별하는 날 말이야.
1: 아, 아유, 불쌍해.
0: 나무야, 고마웠어. 안녕.
2: 안녕, 고생했어. 바스락 바스락 땅으로 떨어진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뒹굴었어요.
0: 아, 나는 이렇게 사라지겠지?
2: 그때였어요.
3: 아이, 답답해. 좀 비켜주세요.
2: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낙엽은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3: 여기예요. 여기 아래.
2: 낙엽 아래 숨어있던 작은 얼굴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0: 어머, 너는 씨앗이구나.
3: 절 아세요?
0: 그럼, 예쁜 새싹을 피울 소중한 아이잖니. 봄이 오면.
3: 봄을 아세요?
2: 봄처럼 싱그러운 씨앗을 보자 낙엽의 마음에는 봄에 대한 그리움이 차올랐어요. 봄처럼

0: 봄이 오면 좋겠다.
1: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2: 으휴, 올 겨울은 너무 추운데.
1: 거친 겨울바람이 씨앗의 온몸을 오돌오돌 떨게 했어요.
2: 추워요. 무서워요.
3: 추운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온단다. 씨앗아, 눈 감고 같이 내 목소리를 따라 봄맞음 가자.

0: 밤사이 내린 눈이 등을 하얗게 덮어도, 보슬보슬 겨울비가 봄비로 바뀌어도 낙엽은 오롯이 씨앗을 품고 자작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1: 씨앗아, 봄 맞은 가야지.
2: 낙엽님, 봄이 왔어요.
0: 씨앗은, 아니 이제 새싹은 낙엽이 말하던 봄을 온몸으로 홀로 느끼고 있었어요.
2: 봄이 왔는데 낙엽님이 없네.
3: 봄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낙엽님.
0: 새싹은 낙엽한테서 배운 봄을 다른 씨앗에 들려주었어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빛도 가르지 못한 그늘. 시커먼 어둠은 바위처럼 단단한 진정성을 지녔는데요. 변치 않는 검은색으로 금강석에 칼을 새기듯 붓질을 하는 화가. 자연과 우주가 담긴 그림과 글씨의 세계.

0: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신령한 기운 가득한 소나무 숲 속에 봉분 세 개가 예쁘게 솟은 곳. 경주 삼릉입니다.
1: 아, 이 신선한 공기 느껴지시나요? 제가 있는 이곳은 경주 남산의 오래된 숲, 삼릉숲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주에 살면서 경주를 그리는 화가 박대성 화백인데요.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연 박대성 화백의 예술 세계, 이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0: 골짜기 곳곳 신라 유적이 있는 경주 남산의 서쪽 자락. 천년이 넘은 왕릉과 숲 바로 옆에 박대성 화백이 살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예쁘다. 아, 선생님.
2: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 웬일이세요?
1: 잘 지내셨어요?
2: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예. 아유, 오늘 참. 예.
1: 경주에 왔습니다.
2: 예, 아유, 환영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를 좀 드시죠.
1: 아, 네. 예. 감사합니다.
2: 예, 아이고, 그래. 자, 누차 좀 드세요.
1: 와.
0: 서재 겸 침실로 쓰는 화가의 방. 그런데 그림이 아닌 글씨가 한가득 걸려있네요. 마치 그림 같은 글자들. 자, 이제 그림을 보러 작업실로 가볼까요?
2: 네, 저 작업실로 갑시다.
1: 바로 옆에 있는 작업실.
2: 자, 듭시다.
1: 오, 네, 감사합니다.
2: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1: 와, 이 공간이 진짜...
2: 여기는 작업실이에요.
1: 와,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가의 작업실에 초대를 받다니요. 와, 좀.
0: 직접 수집한 고미술품을 그린 고미 시리즈를 작업 중인 방. 이제 화가의 작업실 같네요.
1: 바로 앞에 있는 진짜 도자기인데.
0: 물감 냄새와 묵향이 기분 좋게 풍기는데요. 와, 붓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1: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낱낱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2: 뭐, 아는 데까지 해줘요.
1: 감사합니다. 자, 1945년입니다. 바로 이곳 경주 바로 옆에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인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거기에서 미술을 처음으로 참 재밌다라고 접하셨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2: 왜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전통 마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전통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네.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모신다고. 새벽에 이제 내가 일어나 보면 그 머리맡에 이제 그런 지필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엉금엉금 올라와서 이렇게 병풍을 보고 흉내를 내서 그거 그리는 게 최초에 내가 붓을 잡은 건데.
1: 와, 그때 몇 살 때?
2: 그럴 때 내가 4살인지 5살인지 몰라도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그럴 때

0: 이제 집안 어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
1: 오.
0: 예, 그단 한마디요.
1: 네.
0: 예, 한마디가 지금까지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할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걸 갖고 놀면 혼낼 수도 있단 말이죠.
0: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 항상 내가 그런 기회가 오면
1: 네.
0: 어린이는 미완성의 미완성이니까 절대 혼내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활이에요. 예.
1: 그래서 그러면 자유롭게 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셨지만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또 닥쳐옵니다. 네.

0: 내가 국민학교까지는 아주 제대로 학교를 다녔어. 다녔는데 이제 중학 진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9km 떨어진 데라. 9km 떨어진 데를 이제 걸어서 통학을 하는 거예요. 통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또래의 그런 애들이 모여 있다가 나를 놀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는 치명적이다. 그거 어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포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독학이 됐는데 요새 이제 생각해보면 운명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돌이켜 생각하면 운명이었나?
0: 네, 운명론이죠.
1: 그런 삶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바깥 세상 첫 나들이를 하신 때가
0: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서 뭐좀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래가 안 된다 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런 선생님을 마련해서 그 길래 그래 가게 됐어요. 한 18살쯤 되는 것 같아요.
1: 18살.

0: 그러시다가 이제 한 1960년대 후반쯤 돼서 서울에서 그때 활동을 하시던 그 당대 이제 한국화의 거장들을 또 만나시더라고요.
1: 그럴 때 맞은 저 집안 아저씨의 부인이 그 상당히 명문가에서 시집을 오셨어. 예,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셨더니 우리 형부가 그 상당히 그 서울에 유명한 조각가니까 거기를 한번 같이 갑시다 하더라고. 나는 안 간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뭘 내가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갈 만한 이목도 안 되고 그래도 빠지 못해 갔어. 그게 이제 뭔가 뭐 과거에 서울미술대학이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영 조각가를 만났어. 그 어른이 서울미대 그 학장이다. 그림을 몇 점 이렇게 말아서 그래 올라갔습니다. 그 김종영 화백 각백이 뭘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맵장을 피워놓으니까 아 이건 동양화인데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비서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동양화 교수가 누가 나오셨느냐. 그럴 때 이제 뭐 월전, 서세옥, 뭐 박노수 여러분이 계셨는데 네. 그래 박노수 화백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좀 오시라 해라. 그래서 이제 첫 만납니다. 그게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더니 좋은 스승 될 만한 분이 우리 졸업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영찬 화백입니다.
0: 아.
1: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정통 최고 코스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행운이죠.
0: 그러니까요.
1: 한 1년쯤인가 왔다 갔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아마 그 다음에쯤 내가 국전 입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0: 1년 배우시고 바로 다음에 또.
1: 그래,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0: 네.
1: 그래서 연속 8년을 입선했습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1: 예, 연속 8년을 쭉 입선했는데.

0: 선생님께서 아까 국전에 8번이나 입상을 하셨다는 얘기 직접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진짜 커다랗고 대단한 일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어요. 1973년에 대만에 고궁 박물관으로 1년간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1: 그러니까 대만을 내가 간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이 중국이라 하는 거대한 국가가 그 동양화의 원조인데 그 원조라 하는 게 항상 이 마음에 부담을 줬어. 그런데 중국이라 하는 그 당시에는 주계 장막에 처져서 가볼 수도 없고
0: 없죠.
1: 장계식 총통께서 그 중국의 서화 보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대만의 고궁 박물관이라 하는데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거기라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딱 보고 나서 어떠셨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1: 아니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럴 때 한 숙소에 가서 한 3일을 내고 그랬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일생 해온 게 내 나름대로
0: 네.
1: 이게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0: 왜요?
1: 내 행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내인데 이 충격을 준 그림은 송나라 때. 송 4대가 뭐 어마어마한 송원 기라성 같은 네. 그런 거장들이 네. 크기도 엄청 실이 크고 수백 곳짜리가 이제 떨어져 있고 한데 네. 축으로 걸렸는데 이야 나는 그 산속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그림을 포기하자 내가 살 길이 없고 말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내가 충격을 갑자기 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이걸 백지로 돌리고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0: 근데 진짜 선생님은 머물지 않으세요. 계속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큰 충격과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고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의 큰 전기가 생긴 게 1979년이더라고요. 당시 중앙일보사가 이제 야심차게 시작한 그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1: 이제 그게 이제 왜 됐냐면 제가 이제 대만을 갔다 와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 낙선을 시키더라고. 낙선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낙선을 했어요.
0: 아.
1: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연, 학연 뭐 이런 게 그 당시도 심했고 지금도 맞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사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민전을 하나 만들자.
0: 네.
1: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거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첫 해에는 대상 없는 장려상을
0: 네.
1: 1회에
0: 네.
1: 네 사람이 공동 수상했어.
0: 아이고, 하고 대상은 없고.
1: 다음 해 그 가을 풍경을 그려서 그게 이제 대상이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과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이제 만든 신문이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이 삼성가의 전속화가로 또 활동을
1: 이제
0: 하셨어요.
1: 그런 행운이 왔어요.
0: 네.
1: 예, 이제 그런 행운이 왔는데 제가 한 4년쯤 했습니다. 한 4년 하니까 없는 사람이 좀돈 있게 되면 호화를 부리기도 하고 나도 그래 했습니다.
0: 아,
1: 그러고
0: 그때 좀뭐 월급이나 이런 게 풍족하게
1: 예.
0: 주어졌나 봐요.
1: 그렇죠. 엄청나게 풍부해졌지. 풍부했는데 여러 개의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집사람이 보니 좀 시원찮게 보였겠지. 그게 어느 날 아빠 돈좀 그만 버리면 안 돼요. 그왜 그래 하니까 돈이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0: 존경합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저를 존경하시냐고 내가 강도라도 1, 2% 안에 들어가면 나는 존경의 대상이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회장님 내가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이 뭐냐. 중국을 좀 가봐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비자를 받아주셨어.
1: 아, 진짜요? 네,
0: 그래서 중국을 석 달여를 다녀왔어.
1: 석 달여를?
0: 네, 석 달여를.

0: 근데 그 되게 중요한 화가 한 분을 만나기도 하셨다면서요.
1: 디크라이라고 이가염.
0: 이가염. 그분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1: 그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내일 좀 뵙게 될 수 있나 하긴 뭐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와병 중이라서 외래객 방문을 원한다 하더라고. 이념도 다르고 네. 굉장히 오기 어려운 나라에 왔는데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왔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 병환 중이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 내가 몇 시에 오라 하면 몇 시에 창문을 열어주면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다. 그래 전해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적중했어. 네. 15분 면회를 해주겠다. 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오느라.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인사를 드리고 키가 자그마하신 어른이 참 인자하더라고. 네, 아주 인자하시더라고. 도우리 저 이제 보시더니 또 이래 보시고 그랬더니 참 기초를 잘 닦았다. 아주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 그럼 내가 질문을 했지.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통역을 하고 하는데 글씨를 중요시해라. 그럼 먹은 어떻게 쓰니까? 먹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 먹이 가장 중요하다. 먹을 중요시해라. 네. 그 배우기 큰 두 가지라. 그게 내인데 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돼 있어.
2: 글씨를 중요시하라. 먹이 가장 중요하다. 화가 박대성은 매일 아침 붓글씨로 하루를 열며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처음부터 열기를 띠는 이 화가와의 대화. 잠시 바람 쐬러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1: 아이고.
3: 와.
1: 여기.
3: 와, 여기 진짜 경치가.
1: 여기 좋죠.
3: 좋네요가 아니라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네요. 집 안에 이렇게 소나무가. 야,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와, 이 정원이
1: 이 조각들.
3: 너무 근사해요. 와,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경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20년이 넘었고.
3: 20년이 넘었다?
1: 24, 5년 됐어요.
3: 와.
1: 네, 됐는데.
3: 그러면 90년대 말쯤에 오셨네요.
1: 그렇지. 99년도.
3: 99년에.
1: 정식으로 이제 경주 이사를 한 게.
3: 어떠세요? 사시니까? 경주?
1: 경주만한 데가 없죠.
3: 아, 진짜요?
1: 그건 뭐 역사적으로 유명을 하니까.
3: 그렇죠. 그래, 네. 야, 근데 이 경주에 있는 유적들이 사실 선생님 그림을 그리시는데 되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주 유적이 많죠.
3: 그렇죠. 예. 저도 이왕 남산까지 왔으니까 선생님 여기 남산의 유적들 좀 보고 싶은데.
1: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3: 아, 예, 예. 그럼 가볼까요?
1: 예, 가봅시다. 예.
3: 네, 좋습니다.
2: 경주 남산 동쪽 자락 탑골의 불무사. 경주 사람들에게 옥룡암으로 익숙한 절이 늦가을에 물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가 요양하기도 했던 절에 놀라운 보물이 숨어 있다며 화가가 안내합니다.
1: 가을이 아주 무르익었죠.
3: 완전하게 내려앉았어요.
1: 기가 막혀.

0: 그러니까 오늘은 또 햇살도 좋고 이 낙엽들이 양탄자야 양탄자.
1: 양탄 그렇네.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동백이
0: 어머
1: 편해.
0: 그러네요.
2: 비밀의 화원 같은 탑골에 과연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 걸까요?
1: 저기가 이제 부처바위라.
0: 오.
1: 저게 그 부처마을이라 하는데.
0: 네.
1: 저기 보면.
0: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저
0: 바위.
1: 네, 저거.
2: 옥룡암 뒤에 장엄하게 솟은 거대한 바위. 계단을 오르자 경주 남산 탑골 마예불상군 일명 부처바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0: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부처 패밀리?
1: 네, 부처 패밀리. 여러 그 군상들이 있는데 네. 본존불 밑에 뭐 없는 게 없어.
0: 어머.
1: 많이 있어요.
0: 아니 근데 좀 예쁘고 매끈한 바위에다가 조각을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좀 두덕두덕 붙어 있는 바위 같은 느낌도 있고.
1: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날 이 자연 바위가 이런 정도로 매끈한 것도 쉽지 않지. 연꽃이 하나 쏴악 올라오는 거예요.
0: 연꽃이.
1: 연꽃이죠. 이 연봉우리야 이거. 막 피기 직전 연봉우리가 잎을 터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0: 와. 와, 가까이 왔어요.
2: 사방에 신라때 조각으로 가득한 부처바위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북쪽면. 연꽃에 앉아 천계를 쓴 불상의 양옆에 신라때 목탑이 새겨져 있는데요. 9층으로 된 동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일까요?
0: 우와, 이쪽은 또 다르네요.
1: 올라오세요.
0: 와, 느낌이 확 달라. 와.
2: 바위의 동편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폭 13m에 달하는 수직 안방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캔버스인데요.
1: 거울로도 또.
2: 신라인들은 마치 그림 그리듯 극락세계를 묘사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천들이 압권입니다.
1: 여기도
0: 멋있어.
2: 자, 이제 부처바위의 정면이라 할 남쪽으로 올라봅니다. 동서남북 내면에 각기 다른 공간미를 보이는 부처바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이라 할 수 있죠.
0: 아니 근데 저 진짜 이런 광경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근데
0: 아니, 어떻게 이런 조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 부처바위 남면은 부조로 된 삼중불 옆에 환조의 열애상이 세워져 있어 입체적인 공간 배치가 돋보입니다. 불꽃이란 본존불과 풍만한 열애상이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데요.
0: 이야, 아니 저는 진짜 지금껏 경주에 와서 뭘 보고 갔나 싶을 만큼
1: 열을 오는 사람들 지극히 드물어.
0: 너무너무 네, 귀한 그래,
1: 경주가 아직 속속들이 안 알려졌어 그래요.
0: 놀랍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신라의 모더니즘이다.
1: 나는 이게 모더니즘이다. 거기에서 보면 이 바위의 선을 활용해서
0: 네.
1: 또 직선적인 탑을 넣고 예, 그런 거 보면 모더니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내가. 그래서 내가 미국 뉴욕에서도 깨친 거예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모더니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생님의 자취를 보면 1988년에 호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성공적으로 여신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가기 어려웠던 중국 본토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악착같이 진짜 열심히 보고 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1990년대에 미국입니다. 뉴욕을 가셨어요.
1: 이런 참 천수백 년 전 유물을 해서 네. 내가 뭘 느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생각하면 가장 첨단 사회가 어디냐? 그게 뉴욕입니다. 그래서 내 뉴욕을 가서 이제 그 맨하탄 가는 그 특수한 거리는 이 산처럼 이 산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
0: 건물들
1: 빌딩,
0: 때문에.
1: 빌딩,
0: 네, 빌딩,
1: 빌딩
0: 때문에.
1: 숲을 지나가다
0: 그렇죠.
1: 보면 그게 달도 걸리고 별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지금 하는 건 뭔가 과거의 이 예술,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그 복잡한 데서 자꾸 탈피해서 단순화시킨다고 보는데 그럴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0: 아, 모더니즘이 여기에서 벌써 실현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조형을 하면서 여기 딱이 탑을 보세요. 직선과 곡선을 가장 현대적인 걸 벌써 천 수백 년 전에 저런 조형물이 딱 들어서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1: 그러네요.
0: 예. 모든 일이 천년 전에 극치를 이뤘다고 그래 보이더라고. 요새 가로 이제 우리가 설치가지만 이거 이상 설치가 어디 있나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1년 만에 경주에 와서 제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0: 그러니까 이제 서양화가 당시에 추구했던 게 사진 같은 사실적인 그림들을 추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1: 추상화관이 따로 또 만들었지.
0: 그렇죠. 그런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거고.
1: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을 찾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수목화는 처음부터 추상 구상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표현하게 돼 있어. 왜 여백의 미라카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선 위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추상이라. 그러나 그리는 물체 자체는 구상 쪽으로 그걸 다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경주로 바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 그래.
0: 제가 진짜 놀랐던 이 아주 발 빠른 행동이 뉴욕에서 돌아오신 지 하루 만에 짐을 싸고 경주로 내려오셨다면서요?
1: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도 젊지만은 아주 뭔가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뭘 참고 이런 걸 못하는데.
0: 네.
1: 그 하룻밤을 자고 짐을 꾸리니까 어디 가려고 하는데 불구사 좀 가야 되겠다니까. 좀 쉬어가 가지 뭘 그렇게
0: 그러니까
1: 바쁘냐고.
0: 시차도 적응 안 되셨을 텐데.
1: 시차하고 뭐 그런 거 생각이 없었어.

0: 그래서 제가 짐을 꾸리가 불국사 그 여관 앞에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되더라고. 그 불국사 입구에 들어간 게 문을 크로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시 5분만 내가 여기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네. 날 좀 해달라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서 불국사 건물 앞에 딱 서니까 이 아랫두리가 흔들려서 흥분이 됐어. 도저히 5분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되돌아와서 숙소로 와서 잤습니다.
1: 네.
0: 과거에는 그 뭐 엄청실이 다녀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전율이 오고 감동이 왔어.
1: 그때 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셨을까요?
0: 이 너무 흥분하면 그런가 봐.
1: 그렇죠. 그냥 거기서 뭐 발견하신 게 있는 거예요.
0: 이제 그 가람을 뉴욕에 있을 때 생각을 했어. 이 장축으로 긴 동서로 이렇게 네. 긴 회랑이고 이 위에 이제 둥 둘러친 회랑 같은 걸 생각하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입체가 나와. 예, 그래서 그 가보니까 그게 너무 현장에 오니까 내가 그냥 흥분했던 것 같아.
1: 와, 그것이 참 한 예술가에게는 얼마나 운명적인 일이겠어요.
0: 참 귀한 그런 시간을 기억을 맞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참 뭔 대물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1년 방을 얻었어. 불국사.
1: 네.
0: 마침 저 불국사에서 허락을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했어. 내가 방을 하나 배당받았어.
1: 아, 불국사 안에?
0: 안에.
1: 방을?
0: 안에 이제 그 이제 내가 선정실 가는 데가 있어. 방이 3개 있더라고.
1: 네.
0: 그 선정실 왜 그런 제일 가쪽에 있어. 여기가 조용할 것 같다 싶어서 그걸 달라 해서 있었어.
1: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대표작인 불국설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0: 그래 됐어요.
1: 그렇죠. 예. 이게 길이만 13m가 넘는 대작이고 이게 1995년이고 선생님 연세가 50살이셨을 때세요.
0: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걸 대가람을 그리는데 한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시점이.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가 이 발걸음수를 재해가지고

0: 3단계를 그었어.
1: 네.
0: 여기서 그리고 두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켰어. 시켜 보니까 그냥 참 흥분될 만큼 뭐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
1: 야, 근데 선생님 이게 참 한순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방황을 하신 인생이시기도 하잖아요.
0: 오랜 방황했죠.
1: 예, 진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도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모험도 하시고 진짜
0: 그런 방황이 있기에 그런 찰나의 시간이 오는
1: 그러니까 그 네. 찰나라는 것이
0: 네, 그걸 기다리고 네. 그동안 연습을 했는 거 아니냐, 살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1: 그러게 말이에요.
0: 그때 이제 절에 보면 그 보살들이 있어요. 밥 먹고 지나가다 뭐 누가 앉아 웅크리고 그림을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회자가 돼서 김대성이가 짓고 박대성이 그리다라는 이야기가 그 절에서 나왔어.
1: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 우연의 일치로,
0: 네, 우연의 일치로.
1: 이름이
0: 그 이름이
1: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의 인연이 있지 않을까.
0: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그때 경주 이전까지는 작품을 그리실 때 재료도 좀 여러 가지 쓰셨는데 먹 외에 아크릴도 좀 즐겨 쓰시고 불국설경 이후에는 또 완전
0: 불경설경 시작부터 먹 외에 안 써서 잘 안 썼어.
1: 그렇죠.
0: 예.
1: 아예 그냥 먹으로 돌아섰어.
0: 아예 먹으로 돌아섰어. 이게 본질이다.
2: 천년이 넘는 세월이 깃든 적막한 폐허. 자연과 하나 된 고요한 아름다움이 예술가의 영감을 일깨웠을까요? 화가는 갑자기 노트를 펼치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는 평소에도 야외 스케치를 즐겨 하는데요. 경주를 누비며 느낌이 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창조의 순간, 저는 침묵하며 멀리서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바위의 삼존불이 한순간에 뚝딱 그림으로 탄생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목격하게 됐죠.
0: 공룡암 삼불이라. 아직은
1: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 덜 말랐네.
1: 자랑해야지. 나랑 우셨을 때 그리셨다고.
0: 이게 이제 원시 맛이 나는 게 원시 맛을 내야 돼. 천년 된 붓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
0: 그래서 붓이 위대한 거예요.
2: 부처바위에 감동을 안고 옥룡암으로 내려온 길. 대웅전 옆 전각에서 뜻밖의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1: 와, 선생님. 이 글씨가 추사의 글씨라고요?
2: 일로향각. 추사 김정희가 영천 은혜사에 남긴 현판을 모각한 건데요. 중국 한나라 때의 예서체로 된 웅장한 서체의 현판 뒤로 감각적인 흘림체의 현판이 또 하나 있어 더욱 놀라게 되죠. 역시 추사의 글씨를 모각한 게 포함됐다는 조유육죽세식일화입니다.
1: 저게 이제 추사 말년의 글씨체라면서요.
0: 정확한 연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참 무리 익을 때 추사의 특히 추사생의 장기는 예서입니다.
1: 예서.
0: 예서인데 굉장히 모던하고 그뭐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어떤 조형언어 가이냐.
1: 진짜 구조적이면서도 힘있고 그러면서도 그참 갖고 있는 그 예술적 감각도
0: 아니 조형미술의 극치라고 봅니다.
1: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그 뒤로 보이는 현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게 조유육죽세식일화 라는 현판입니다.
0: 저도 자주 왔고 네. 오래됐지만 저걸 보니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아하게 일어서는데 이걸 아주 웨이브를 줬어.
1: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네. 네. 저게 되게 꿈틀거리는.
0: 아니, 그렇죠. 어떤 용이 꿈틀거리는 네. 것처럼.
1: 그리고 네.

0: 사실 저건 글씨인데 그림 같기도 해요. 무슨
1: 근데
0: 추상화 같기도 하고.
1: 스란 게 그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형이니까.
0: 맞아요.
1: 상형에서 출발해서 이게 하나하나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 약속 문자로 된 거예요. 그 뒤돌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화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0: 이번에 와서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문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1: 송나라 때이 그림이 극도로 발달했어.
0: 네.
1: 특히 산수화가
0: 네.
1: 했을 때 그때 이제 걸출한 소식이라 하는 걸출한 참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멋쟁이 선비가
0: 네.
1: 소동파인데
0: 네.
1: 그년에 그 소위 말하는 문인학하는 걸 제창하신 분이라. 그래서 문인 정신을 그림 속에 넣지 않으면 안
0: 그렇죠.
1: 된다. 예,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지.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대로만 담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문인의 정신이 들어간 그림.
1: 그렇지. 그게 소위 말하는 글을 연구하여야 하면 알아야 된다.
0: 네.
1: 예, 그렇게 문화. 화와 문이 둘이야, 이거는 또. 거기서부터 오늘날 문인학하는 격조 높은 차원의 그림을 요구했던 거예요.

0: 화가의 스케치를 보고 나니 전시장의 작품들이 보고 싶어졌는데요. 그날 저녁 경주 엑스포 대공원 안에 있는 경주 솔거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솔거 미술관은 지난 2015년 박대성 화백이 작품 830점을 기증해 만들어진 미술관이죠.
1: 와, 저 선생님의 와. 여긴 되게 큰 호수의 그림들이.
2: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죠. 예, 예. 와, 청우.
2: 청우.
1: 푸른 소.
2: 그래. 푸른색이라고 하는 게 다 좋아하잖아요.
1: 맞아요. 예.
0: 이번 기획전은 원흉무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붓에 힘찬 필선이 살아있는 소그림이 먼저 반겨줍니다.
1: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작품을. 이게 금강산에 있는 폭포들 그리신 거예요.
0: 경제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연상되는 금강산 폭포 그림은 제가 정말 꼭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선도 문인화가로서 300년 전 조선의 모더니즘을 이뤘는데요.
1: 와. 와. 여기는 서예의 방이네요.
2: 그 글씨. 네. 주로 글씨. 네.
1: 선생님, 와, 이거는 대단한 또 하나의 대작인데.
0: 서화 동체의 문인화를 지향하는 박대성 화백에게 서예는 그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 여기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아, 붓은 어떻게 온필에 용달을 내야 된다. 그런 테크닉이라 할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런 걸 수없이 썼거든.
1: 네. 네,
2: 그 중에 하나입니다.
0: 마지막 방에는 폭 11m가 넘는 거대한 그림 몽유 신라도원도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융합한다는 원흉무해를 구현하고 있죠.
1: 와, 정말 이 그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와, 진짜 여기 서니까 경주 곳곳을 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2: 신라를 이제 통째로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와 그러면 이게 그 산을

0: 연꽃이 막 피어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탑이 아까 황룡사 구층탑인데 네. 이게 꽃술처럼 이렇게 쏘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꽃잎마다 이렇게 중요한 불적을 투영시킨 거예요. 상당히 도판적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이런 느낌을 내가 표현하냐면 고구려 고분 벽화. 고분 벽화는 뭔가 굉장히 거칠다고.
1: 그렇죠.
0: 그래 그 거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내가 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벽화, 네, 벽화. 같은 질감이에요.
0: 근데 이 디자인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1: 저기는 해가 있고 이 끝엔 달이 있어요.
0: 1월이라.
1: 네, 1월이라.
0: 1월이라. 1월이라 하는 날에 그 어떤 우리가 우주적인 네. 큰 걸 나름대로 생각했고 네. 특히 양옆에 불구, 화음, 원육무의 네. 일체가 하나로 다 통한다. 여기에 그런 사상이라.
2: 흙과 백으로만 이뤄진 거대한 세계 몽유 신라도원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는데요.
0: 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 이건 바닥에 뭘 깔고 있냐 하면 세세한 그런 칼날을 빼고 순수 먹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볼수록 신기한 게요. 되게 다면적이어 보이는데 색채가 딱 흙과 백밖에 없어요.
0: 먹이라 하는 것만큼 무게가 있고 세계 왕도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태초에 그 어두움이 있었다.
1: 네.
0: 그런 데서 나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서 우리 해가 질 때 이제 보면 이 먹색이 전체를 깔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깔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먹은 어떠냐 하면 금을현 현색이라 하는데 일목다색 또 어떤 일목칠색 예,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전통은 네. 쓰는데 먹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얻어진 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손 밑에 있는 그 거름
1: 네.
0: 그게 먹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하는데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12색을 얻어내는데
1: 네.
0: 그러나 그 태양이 12색을 다 환원해가 가요. 빛에 발해버린다 이 말이야.
1: 네.
0: 그러나 단 먹색은 그렇지 못해.
1: 아, 그 먹색은 빛에 바래지 않아.
0: 아무리 태양빛에 내놔도 바래질 않아. 그럼 그게 무엇냐 하면
1: 네.
0: 동양정신의 태동이라. 왜 그러냐, 그게 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1: 네.
0: 그 기록이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명해서 쓸 수 있고 역사를 기술하고 그런 한 해 큰 그렇죠. 의미를 가졌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문방사복 하는 거를 지금도 바꿀 수가 없어.
1: 그렇죠. 네,
0: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이거를 보면서 좀 반성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검은색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먹색도 되게 단조로운 먹색이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색이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0: 그래,
1: 거.
0: 그렇지.
1: 그런데다가 바래지도 않는 이 먹의 성질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울긋고 강인한 측면이 있다는 거.
2: 전시를 보고 나오자 해가 진 세상은 검게 먹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먹색의 변화무쌍한 색상은 변치 않는 진정성의 문제와 관련 깊다고 하죠. 근원적인 본성을 지킴으로써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건데요. 다음 날 아침 궁금한 마음에 화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양화하면 산수가 제일로 치거든.
1: 네.
0: 산수화가를.
1: 네.
0: 산수화가를 제일 치기 때문에 제가 주력한 건 이제 금강산을 그리고 싶었어.
1: 그러니까.
0: 네, 했는데 마침 그럴 때 이 금강산을 한 열몇 번을 갔어.
1: 와, 많이 가셨네요. 네.
0: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의문을 붙은 게 중국의 그 많은 산들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금강이라 하는 말이 붙은 건 처음이거든, 이게.
1: 금강이라는 게 어떤?
0: 근데 금강강이 이제 불교의 핵심을 금강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금강이라 하는 불경의 그 핵심은
1: 네.
0: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본성을 잃지 않는

0: 겁니다. 그 수억 년 전에 이 융계될 때 수압에 토압에 뭐 풍압에 눌리다 보니까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게 금강석이 된 거야.
1: 금강석.
0: 예, 금강석이 나무가.
1: 네,
0: 그런데 들어간 나무가 참 재미난 게 태양빛을 받아서 다 검은 보석이 빛이 나는데.
1: 네.
0: 그럼 태양빛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 자기 색깔을 발표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1: 그렇죠. 스스로
0: 못하고.
1: 발색이 되진 않죠.
0: 발색이 안 된다,
1: 예.
0: 이 말이야. 안 되는데, 금강석은 깜깜한 밤에도 자기 발색을 한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역시 그 보석 중의 왕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정성 가는 게 뭐냐.
1: 네.
0: 이 이제 거기에 핵심은 금강석이 불에 넣으면 타버린다, 이 말이야. 그 쇠를 잘라내는 그 야문 쇠가
1: 쇠를
0: 보석이
1: 자르는 그 금강석이라는 그 강한
0: 돌이
1: 돌이.
0: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색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1: 아, 본질은
0: 예,
1: 나무였으니까.
0: 나무였으니까. 그러니까
1: 본질 잃지
0: 얼마나 우리
1: 않았네요.
0: 그렇게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그 있더라 이 말이에요.
2: 먹과 금강석 모두 나무가 변형된 건데요. 불에 타는 본성을 지켜서 만물을 품게 된 거죠. 하나에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화가는 먹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겠다며 경주시 남쪽에 원성왕릉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의 유해를 연못 위에 걸어 안장했다고 해서 괴릉으로 불리기도 하는 능. 또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될까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흐린 하늘이 순식간에 비바람으로 뒤덮입니다. 사방에 비가 들이치며 온통 먹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런 날씨에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3: 아이고.
1: 와, 아이고, 비 오는 날 또 선생님과.
3: 모처럼 비가 오네.
1: 예. 아, 그 양옆에 이 석상들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3: 이 석상이 아주 좋잖아요. 특히 예. 이 석상이 좋죠. 내가 예. 이걸 좀 그리고 싶어서 오지 않게.
2: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괴릉은 통일신라 능묘 가운데 가장 화려합니다. 특히 사실적이며 힘에 넘치는 조각이 압권이죠.
1: 와, 이
3: 12지상.
1: 네. 엄청 정교해요, 조각들이.
3: 그렇죠.
1: 네. 네.
3: 특히 이게 화강암이 조각하기 어렵거든.
1: 그러게. 네. 단단할 텐데.
3: 네, 그런데 상당히.
1: 와, 이거는. 와, 진짜. 엄청 디테일이
3: 말인가?
1: 예, 말 같아요. 말 얼굴이 긴 거 보니까
3: 말 같아요. 말상 말상 같아요.
1: 말상
3: 말상
1: 맞아요.
2: 괴릉 조각의 하이라이트는 무인상과 석사자입니다.
1: 와, 이 석상들 오 대단한데요?
3: 지금 정말 생겨서
1: 완전 나 준비됐어 우악 하고 덤빌 것만 같아요.
2: 화가는 특히 사자상을 사랑합니다.
1: 어쩜 저렇게 이 앞다리가.
3: 그러게 저 염은 돌을 말해 저렇게 살아있는 사자를 만드니까 얼마나 조각 솜씨가 좋아.
1: 와, 진짜 네. 완전.
3: 그렇게.
1: 막 근육이 느껴져요.
3: 그렇게.
2: 하지만 빗발은 더욱 거세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요. 모두가 말렸지만 화가는 기어이 화구를 펼칩니다. 저는 우산을 받치며 바로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됐죠. 천수백 년 된 석사자의 형태가 빛속에 몽환적으로 빛나는데요. 화가는 오직 먹색 하나만으로 사자의 형상을 그려나갑니다. 단지 추상적인 검은 선만으로 무심한 듯 쓱쓱 붓질하는 화가. 스케치북에 빗방울이 떨어져 어지럽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마법처럼 사자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1: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2: 빗속에서 순식간에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 평면 위에 어떻게 검은색 하나로 저렇게 힘에 넘치며 살아있는 듯한 사자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흰색 바탕에 그어진 거친 목선들이 기를 뿜어내듯 요동치는 카오스를 이루는데요. 암흑 속에 감춰졌던 형체가 드러나며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밀의 문이 열린 듯합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삼릉숲에서 마지막으로 화가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변치 않는 먹과 금강석은 결국 자연에 속한 건데요. 자연은 화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 참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참 많은 스승들을 만나셨지만 그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3: 그게 이제 내 삶의 환경이라. 내가 어릴 때 발을 잃고 또 어디 모임에 이런 데 가기를 꺼려하고 그러나 자연은 그런 걸 탓하지 않고 그렇죠. 언제라도 가면 받아주고 또 그거 가면 편하고 그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게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1: 그런데 선생님은 겨울을 가장 좋아하신다면서요.
3: 자, 그건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리는 대상물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네. 소위 말하자면 뼈대를 내가 중요시해서 그리거든. 그래, 그런 연유입니다.
1: 근데 또 겨울이라는 계절이 또 강함. 그러니까 이 강함이 어떤 시인이 또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3: 근데 겨울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1: 선생님의 그림도 금강석처럼 굉장히 단단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셨어요.
3: 내 경우는 좀 강한 쪽으로 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1: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선생님이 그리는 그 그림의 재료들은 정작 다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종이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3: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털을 쓰잖아요.
1: 맞아요.
3: 이게 먹으로 인해서 뚝 떨어지게 되면 종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강하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종이를 염증을 해버려요.
1: 네.
3: 표면을 파고들어서 그건 헤매 때 아무리 내놔도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강함이라 하지요. 그런데 가장 연한 게 가장 강한 게 되는. 역으로 말하면.
1: 그렇죠. 네. 그게 딱 염지게 되는 순간 햇볕에 내놔도 변치 않는. 그러니까는 정말 변치 않게 단단하게 새길 수 있는.
3: 우리는 그 붓을 금강석 칼로 인지를 바꾼다고 생각을. 바꿔서 엄청난 힘으로 강한 황암에다가 종이를 황암으로 또 바꾼다고 인지를. 황암에다가 각을 하듯이 무철련 갈 수 있는 각을 하듯이 필력을 내서 와. 하는 그런
1: 정말 백년 천년 갈 수 있는 네, 각을 그렇죠. 하듯이 필력으로
3: 그런 심정으로
1: 그런 심정으로 붓을 그으시는데 그러면 되게 엄숙한 작업이네요.
3: 그 엄숙하고 또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네. 그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
1: 그래서 이 말도 와닿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사물이나 현상을 고요히 관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3: 그게 이제 정관자득인데 네. 자연은 그만큼 뭔가 풍요로운 내 감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려주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자연의 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 북끝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스승이 없지.
1: 그러네요.
2: 삼라만상이 담긴 듯한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형태들. 그림이나 글자의 획처럼 느껴지는데요. 무수한 필선의 한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예술 세계를 찾아 경주 곳곳을 둘러본 여행. 이 박대성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화, 특히 문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며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그림. 현대에도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문인화라는 장르에 감탄하게 되죠. 그림과 자연을 관조하며 얻게 되는 깨달음, 자유, 그리고 여유. 여러분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긋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새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북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배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샤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갓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에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지휘에서 하나둘 뭔가 배운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뭐 하나 배워볼까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러다 문득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가로막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집중과 몰입을 도와 치매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먼저 집중해 시작하는 걸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장과 성취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성장의 보상은 여러분의 시간에 견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기보다 지금 바로 도전에 나서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0: 몸과 마음을 연결해 균형을 이뤄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바야 파당구스타사나입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뇌를 더욱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동작으로 호흡에 신경 쓰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호흡은 내쉬면서 기다리고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허리를 밀어내고 마시고 다리를 X자로 만들면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된 동작을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손을 바닥 깨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무릎을 접고 구르는 자세입니다. 바닥을 밀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넘기고 내쉬면서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앞으로 구릅니다. 무릎을 접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가 필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펴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X자로 만들고 다리를 펴주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바닥을 짚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천천히 넘겨봅니다. 손을 뻗어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내쉬고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X자로 만들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자극이 더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1: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뺨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전체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신체 불균형을 유발해 각종 통증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줘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는 현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호흡합니다.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네. 다섯.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처음부터 많이 내려갈 때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풀면서 등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들고 머리 뒤로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 교정과 함께 하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건강을 지켜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 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0: 혼나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공도라니 백발이오 면치 못할 것 인생 들고 죽음이라 천왕지왕 인왕시여 순우탕 문무추공 도덕의 관천의

가. 한번 죽음 죽고 하늘 못 면하고 어리도다 진시황은 아방군도 비짓고 다리 장성 머리 싸고 오백인원 삼신산으로 보낸 후 소식조차 돈 열었구나.

풀어 들어 산토로 집 삼고 송죽으로 울을 삼어 두견저 통 허시드니 산어첩처 밤은 깊은데 철양은 것

친척 저제 아공 자식 공이 어. 제주로사에 들어오고 없죠. 안찬 통곡과 무릎 마르고 이제 차는 듯이 홀로 누웠으니 목는 줄을 아느냐 없는 줄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사후에 반버가 진수가 불효 생전에 일배 추로구나. 그들은 어리고 지내보세.

0: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몇 개야!
1: 네?
0: 구명조끼야!
2: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 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색동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방송을 찾았습니다.